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좋은 것, 내 자신을 웬만큼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물론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까지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로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체력도 마찬가지죠. 에너지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알거든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엔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체력이 필요한 날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잘 분배를 해야겠죠. 그래야 별탈 없이 또 서운한 사람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0: 5월 2일 토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소코도모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려면은 또 자영업자 봉그레들은 열심히 일하시려면은 모두가 체력 분배를 잘 해야 하잖아요. 네. 아쉽게도 슈퍼맨처럼 헐크처럼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혹은 가로지기처럼. 네. 근데 진짜 체력을 마구마구 써도 줄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아이들이랑 뭐 하루 종일 놀아도 안 피곤하면 너무 힘들 것 같긴 해. 오히려 그게 더 막 너무 쌩쌩해. 아이들이랑 놀았는데 아이들은 자는데 그럼 뭐 되게 공허할 것 같지 않아요? 좀 뭔가 마무리가 되고 나도 피곤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힘겹게 안고 포옹한 다음에 이제 자하고 뭔가 이렇게 탁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막 쌩쌩해. 오 이거는 뭔가 좀 허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안 지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안 지치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먼저 지치지. 근데 어쨌든 뭐 5월은 조금 가족 모임도 많고 체력을 쓸 일이 많으니까 좀 분배하면서 에너지를 잘 배분해야겠어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

0: 중요한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슬.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4 파이팅, 슈퍼맨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봉 청취자를 부르는 해칭이죠.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와 신청곡들 만나볼게요. 9470님께서 중딩 딸아이 선크림 바르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제발 선크림 좀 매일 바르고 다녀, 엄마 소원이야 라고 말했더니 딸이 엄마는 소원이 너무 많아 라네요. 제가 말끝마다 엄마 소원이야 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 왜 이렇게 소원을 빌게 될까요? 부모가 되면. 네. 뭐 저는 부모가 되기 전에도 소원이 많긴 했었어요. 막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세요부터 해서 호상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절실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선크림이 아이들이 더 바르기 싫어하는 건 이게 세안제로 또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떡해요. 매일 빌 수밖에 없죠. 박성빈님이 택배 배송기사입니다. 휴일 배송 출발합니다. 휴일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신나는 노래 안신의 이별여행 신청합니다. 휴일 배송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휴일날 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덕분에 성빈님처럼 이렇게 휴일에도 배송을 해주시는 기사님들 덕분에 저희가 조금 생활이 편해지고 그런 거겠죠. 항상 감사드리고요. 박태양님께서 이번 주 주말 근무자로 뽑혀서 출근하는 길인데요. 기분이라도 좋게 제가 애정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입니다. 아,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군요. 네, 성빈님과 태양님의 신청곡 안신의 이별여행,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아침봉 청취자 봉구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백은화님께서 아버지 허리 수술 간호를 위해 제주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이 저에게는 낯선 도시인데 매일 아침 아침봉을 들으면서 시작하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여행 온 건 아니지만 주말 아침에 어울리는 김동률의 출발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정말 즐거운 여행으로 서울에 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버님 수술이 뭐 굉장히 큰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만큼 막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어도 회복이 되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수술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천근만근 고생하셨어요. 수술받고 치료받고 새허리로 다시 새삥허리 너무 좋아. 건강도 좋아. 만수무강. 네. 이거 이번 거 앉아서 네, 제가 방송에 적절치 않은 표현을 썼네요. 네, 새삥이란 표현보다 새거. 네, 근데 너무 이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 새롭게 아마 좋은 허리로 다시 치료가 되시고 네 노래 들어야겠네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1: 우리 돼지

0: 포크벨리 먹고 돼지 꿈꾸세요.
1: 포크벨리.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4: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있을까요?
1: 제가 습관적으로 끼니를 잘 거르는데요. 맨날 밥 좀 챙겨 먹어라, 건강 좀 챙겨라,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고 또 너무 소중하죠.
2: 아, 그래도 아플 때 저를 제일 많이 생각해 주는 건 가족들이더라고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엄마가 급한 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아빠는 또 아침에 죽도 써주시고요. 엄마 아빠께 진짜 항상 감사하고요. 저도 더 잘하려고요.
0: 아무 대가 없이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받기만 했던 그 사랑, 이제는 내가 먼저 건네볼 차례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장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라고 꼭 전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자연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금 토요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 드릴게요. 0788님께서 저는 영종도에서 용인으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인천대교를 건널 때면 뭔가 활주로를 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탑건 매버릭의 해변에서 미식축구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약간 나른한데 경쾌한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그 노래 신청합니다.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이 곡의 제목처럼 전 5월 걱정 안 해요. 왜냐고요? 걱정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네, 다 맞는 말이야. 인천대교 건널 때 활주로를 달리는 기분, 탑건 매버릭이 떠오르는 거, 뭐 해변에서 미식축구 다 맞고 걱정해도 의미가 없다. 아, 이게 제일 좋은 말인데요. 맞아요,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는 거 뭐하러 해요? 원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에 이어서요, Don Toliver, 도자켓, Lose My Mind 두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고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8879님께서 어느덧 두 아이를 떼어놓고 남편과 둘이서 주말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날이 오네요. 막상 그날이 되니 안 따라 나서는 아이들의 조금 섭섭하기도 하지만 애들 키운다고 우리들 진짜 고생했다. 돌아보면 참 아름다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도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막 떠오를 때가. 정미숙님이 봉디 목소리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네요. 제가 평일에는 못 듣거든요. 주말 이 아침 너무 소중해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주세요. 아, 미숙님 평일에 함께 하시면 또 약간 다를 텐데 언제 뭐 시간 나실 때 평일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또 주말이랑 또 느낌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리얼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정인의 오르막길에 이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올게요.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스타포리 인어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지붕 2부 끝곡으로는 정수정님의 신청곡을 들어볼 텐데요. 매일 차로 출근하면서 봉디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퇴사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과 행복했어요. 아, 다음 주부터 다른 직장으로 출근 예정인데 자전거로 다닐 예정이라 지금처럼 봉디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아쉽네요. 파크 벤치 클럽의 웬즈데이 스트리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어폰으로? 네,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거면? 아님 말고요. 파크 벤치 클럽의 웬즈데이 스트리트 듣고요. 잠시 후 3부 키워드 추천곡을 듣는 시간이죠.해시태그 뮤직으로 돌아올게요.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0: 1544-8777.
1: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키워드를 추천곡으로 들려드리는 시간 해시태규 뮤직이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샵 아침봉 샵 키워드 샵 추천곡 키워드가 있는 음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시태그 유 뮤직 키워드가 담긴 음악을 들려드려요. 해시태그 아니죠. 해시태그 유 맞습니다. 벌써 5월의 첫 주말이 찾아왔네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차곡차곡입니다. 네, 저희 유영 작가도 차곡차곡 식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꼬르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네,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2년 동안 아침봉을 함께하면서 저 봉디와 봉그레들 사이에도 많은 게 쌓였죠. 뭐 비상금 이야기, 거짓말하고 낚시간 얘기. 봉그레들이 저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한보따리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 가서 말 안 할게요. 이게 다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사이가 됐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유영 작가 걱정하지 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요. 가끔 제가 뭘 모르는 뭔가 얄미운 소리 할 때마다 미워 죽겠다고요? 근데 못 끊겠다고요? 9시만 되면은 제 목소리가 귀에서 맴돈다고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네, 이런 걸 미운정이 쌓였다고 하죠. 원래 미운정 고운정 다 들면 못 태어난다는데 아 우리 봉골애들 정말 큰일 났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책임질게요. 네, 봉골애 나만 믿어요. 빅나티 10cm의 정이라고 하자입니다. 종종 길에서 절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봉디 저 봉골애예요 라고 이렇게 말 걸어주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더 반갑더라고요. 네, 저를 알아봐주는 봉그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2천만 명 정도? 어디 못 다니게? 하도 봉그레라 그래서 봉그레요 봉그레요 봉그레요 막 이렇게 네, 성시경 아이유의 그대네요 듣고 올게요.

본 건가? 들려드렸고요.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입니다. 또 쌓여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DJ로서의 연륜, 뭐 사연에 대한 공감 능력, 어떤 내용도 바로 받아치는 재치 센스. 근데요, 이런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륜은 쌓이지만 나이는 아직까지 한창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 놀라움의 포인트예요. 그죠? 네. 윤종신의 나이까지 듣고요. 잠시 후 4부에도 해시태그 뮤직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0: SBS 생활정보.
1: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부터 어린이날까지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대 5일짜리 황금 연휴가 완성되죠. 그런데 올해부터 노동절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대휴, 즉 휴일 대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보통 공휴일에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른 날로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한데 노동절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법정 공휴일처럼 공휴일법이 아니라 노동절법에 따라 정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절에 일하면 다른 날로 쉬는 대신 정해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노동절은 대휴보다 수당이 원칙인 공휴일인 셈이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토요일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규 뮤직 이어가 볼게요. 3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4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들 키워드 샵 슥싹슥싹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순수했던 동심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근데 저를 보세요. 네, 아직도 늘 동심이 가득하고 뭐랄까 퓨어하잖아요. 네. 우리 봉그레들한테만 특별히 추천을 해드릴게요. 더클리식의 마법의 성 듣고요. 커가면서 꿈도 많이 변하죠. 어릴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나이가 들면 뭘 해보려고 해도 걱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네, 황 PD 걱정하지 마요. 힘내요. 요즘에 황 PD 볼 때마다 그 말이 너무 떠올라요. 아휴, 걱정도 팔자다. 근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페이지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꿈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꿈이든 저 봉디가 늘 응원한다는 거겠죠. 화이팅!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음이 맞나요? 이게 아니 갑자기 이게 써 있네요. 네, 카니발의 거위의 꿈까지. 아, 이게 거위의 꿈이구나. 듣고 올게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그리고 카니발의 거위의 꿈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해시태그 샵 슥싹슥싹 이어가 볼게요.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황 PD가 사라지는 것으로 가르지게 위상이라고 적어놨네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라고 할까? 좀 잊혀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걸 뭘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봉구레들도 다들 다 이런 반응이실 텐데, 네. 뭐 이럴 때는 노래를 듣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네. 허니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의 귀진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끝곡으로 BP 클라이로 버블스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옆 차선 차가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옆 차선 차가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끼어들기와 끼어들기 둘 중 맞는 표현은 끼어들기입니다. 끼어들기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뜻을 가진 표준어인데요. 흔히 주행 중인 자동차 대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을 때 쓰입니다. 끼어들기는 끼어들기의 잘못된 표기인 거죠. 자동차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운전자가 주도적으로 차선을 바꾸었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바른 표현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주말인데요. 무리한 끼어들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며 안전운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4: 고릴라 편이다.

0: 곧비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니키 글레이저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아, 레오, 마음 좀 열어요. 찾아봤는데 당신의 인터뷰 중 가장 사적인 게 30년 전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말한 거더라고요. 아, 지금도 파스타, 또 파스타인가요? 평소 사생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디카프리오의 성향을 제대로 짚은 유머였죠. 그런데 그 후 디카프리오가 니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냅니다. 바로 파스타 세 바구니. 니키는 이 선물에 크게 감동을 했대요. 시상식에서 어떤 유머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디카프리오가 재밌었다고 인정해 준 거니까요. 이제 5월이네요. 다양한 선물을 퍼레이드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레오가 보여준 선물의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너를 생각했다는 마음을 담은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일 거예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박하선입니다.

0: 5월 2일 토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듣고 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자신에게 파스타 농담을 건넨 코미디언 니키 글레이저에게 파스타를 선물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니키 글레이저는 그동안 여러 무대를 진행해왔지만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었대요. 유머를 짜는데 고민이 많았던 만큼 그걸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 먹인 것 같은데. 먹인 것 같은데. 파스타나 먹어라! 이러면서. 왜냐면 이 파스타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막 그렇게 아주 길진 않거든요. 이 세바군이나 뭔가 이거 디카프리오식 룩 약간 유머인 것 같아요. 재밌네. 이 에피소드는요. 우리 식구 김효케님 너튜브를 참고했습니다. 김효케님 잘 지내세요? 뭐 가끔 들으시나요? 쿨하게 오프닝으로 써도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선물할 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진짜 뭐하지? 잠시 후 2부에서는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으로 함께합니다. 좋은 영화 음악과 재밌는 퀴즈, 한가득한 선물까지 알차게 누리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 못해드려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다가 평일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에어니플.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10: 와, 건강한 데 맛있네.
1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0: 죽이네.
12: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0: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유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6871님이요.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나온 여자분 노래인데 제목을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검색창으로 우리 시네타운을 애용해 주시는 테리우스 분. 이런 좋은 날엔 그 노래가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드렸습니다.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이라는 곡이에요. 임명님이요. 캔디, 저 40대 중반인데요.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나이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대요. 어떤 자격증? 내일이 바로 실기시험이 있는 날이래요. 시험 준비하면서 항상 도서관에서 시네타운 듣고 있대요. 요즘 밖이 푸르러서 그런지 공부하기 더 힘드네요. 맞아 맞아,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캔디가 합격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달라고. 아, 40대 뭐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아, 응원합니다 우리 임명님. 6469님 안녕하세요.

홍도를 와 미쳤다. 어머 다섯 번본 대학생이래. 지난 서울 마지막 공연 때 너무 아쉬웠대요. 좀더 길게 했으면 10번 채웠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캔디. 지방 공연도 화이팅 하셨어요. 야 진짜 감동이다 우리 테리오스들. 5367님, 십몇 년 전에요. 친구에게 돈 5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잊고 있었고, 그 친구랑 연락도 끊어졌는데,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어요. 친구랑 밥도 먹고, 늦었지만 돈도 챙겨줘서 그 마음에 감동받고 왔다고. 어머, 너무 잘 됐는데, 이자도 받으셨나요? 10년 전이면. 그래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받은 게 어디야. 그랬군요. 아, 너무 재밌는 사연이네요. 숙향님이요. 문득 광복절 특사 OST에서 송혜나가 부른 분홍 립스틱 듣고 싶어요. 핑크핑크한 봄꽃들이 지는 게 아쉬워서 그런가 봐요. 주말 방송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꽃들이 지는군요. 세상에 보지도 못했네. 은경님은 드라마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 이사통에서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립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우리 돼지

0: 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황금 연휴지만 하늘빛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의 양도 많은 데다 공기의 질도 좋지 못한데요. 오늘 수도권으로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대전, 광주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낮 사이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시작되겠고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남해안으로 20에서 60, 서울, 인천, 경기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서울 한낮 기온은 16도에 머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진아님이요. 포레스텔라 4집 중에서 영화 대부의 주제곡을 재해석한 팔라 비우 피아노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이런 곡이 있었군요. 너무 좋네요.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으로 넘어갑니다. 음악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OST 그리고 선물 가득한 퀴즈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손가락을 풀고 귀를 기울여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익숙한 음악으로 도파민 충전하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1: 빠밤.
0: 영화나 드라마 속 오리지널 스코어, 가사는 없어도 들으면 장면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어떤 작품의 음악일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음악 주세요.

이모네 집, 작은 벽장에서 구박받는 소년. 하지만 마법사들에겐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를 이겨낸 전설의 아이. 11살이 되자 새떼들이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를 몰고 온다. 벽을 뚫고 기차에 올라 귀지맛 젤리를 씹으며 시작된 마법학교 생활. 번개 모양 흉터를 지닌 이 아이는 과연 어떤 마법사가 될 것인가.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 곡은 과연 어떤 시리즈에 흘렀을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그럼 이 곡 이어서 계속 들어볼게요.

0: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시리즈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해리포터 시리즈였어요. 들려드린 곡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존 윌리엄스가 만든 헤드위그스 테마였습니다. 헤드위그는 해리포터의 올빼미 이름입니다. 해리포터에게 호그와트 입학 통지서를 전해준 올빼미처럼 이 곡 역시 마법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죠. 신비로워. 선물 받으실 분들 다섯 분은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슬라임 음악 퀴즈입니다.
1: 빠밤.
0: 슬라임처럼 음악을 느렸다 줄였다 들려드리죠. 귀가 좋은 우리 테리오스 여러분은 과연 이 음악이 어떤 영화의 주제가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 느려서 들어볼게요. 웬일로 좀 어려운데? 그럼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아하, 이 곡은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세요. 중요 포인트,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을 보내주셔야 해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선물 쏠 거예요. 정답인 이 영화 2편에 나왔던 곡이죠? 오, 해피데이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시스터 액트였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하나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보아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석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까요? 영화 시스터 액트에서 I Will Follow Him.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르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1264님은요 영화 F1 더 무비에서 Lose My Mind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신나는 노래 듣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고 싶다고 아우 네 편안한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다

0: 봄이 왔어요.
1: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2일 오늘은요 해리포터 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해리포터가 최종 보스 볼드모트를 무찌른 날이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 팬들은 오늘을 해리포터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축하하는데요. 사실 오늘이 해리포터의 날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날로 바꿔주는 건 오늘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아닐까요? 주주님들도 오늘 하루에 어떤 이름이든 붙여서 나만의 기념일로 정해보세요. 설렘 가득한 특별한 하루 직접 만들어보자고요. 주디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스페셜 데이.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왔습니다. 자, 1998년 5월 2일이 해리포터가 최종 보스 볼드모트를 무찌른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해리포터의 날로 지정이 됐대요. 자, 이렇게 저는 또 이제야 알아요. 이 사실을. 이제 해리포터 덕후로 자칭 해리포터 덕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다시 또 정주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책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부분에서 참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야, 이거는 책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진정한 해리포터 덕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5월 2일도 혹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98년 5월 2일?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또 제가 책을 못 읽어서 모르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이걸 도대체 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하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오늘도 5월 2일 해리포터의 날을 기념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해야죠. 볼드모트를 무찌른 저기가 저기 죽음의 성물 2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또 봐야겠어요. 우리 김유미님께서는요, 어머, 주디,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뭐게요? 바로, USB. 이런 거는 뭐 사실, 나는 그냥 우리 아재 개그를 참 저는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얘기하기엔 방금 너무 짜게 식었지만, 참, 이 아재 개그라는 게 나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분위기를 내가 어쨌든 좀 밝게 만들어 보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웃겨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재 개그 하시는 부장님들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웃기지 않을 뿐이지. 그쵸? 자, 아무튼 우리 효민님이 또 이렇게 문자를 또 아재 개그를 보내주셨는데 효민님도 이렇게 기념일 하나 좀 만들어 보세요. 해리포터 데이처럼 약간 이렇게 좀 아재 개그를 하는 데이 해가지고 우리 효민이 썰렁데이 뭐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자기만의 기념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뜬금없이 뭔 소리야 그러면 오늘이 썰렁 효민데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귀엽게 뿌이 하면은 또 나름 귀여워 보이고 그쵸?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일상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우리 효민씨 같은 이런 아재 개그나 아무 말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요. 위켄드엔 위켄드! 우리 제주님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과 냉정한 채찍질 준비해뒀고요. 또 2, 3부에서는 퍼스널 뮤직 센터! 자, 한희준 원장님이 오늘까지 휴가세요. 대신에 우리 효진 조이 실장님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스페셜 게스트 댄서 리에이 씨를 모셨습니다. 또 우리가 저번에 리에이 씨를 그 우리만의 건물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건물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가격이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리더는 답답. 잉.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7: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9: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8: 르노.

0: 이상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따뜻한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는 시간 위켄드 앤 위켄드. 응원이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또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우리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 앤 위켄드.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 중에서 몇 분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꽃안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켄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임미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처음으로 쌈채소 모종을 사봤어요. 미나리, 버터헤드, 치커리, 상추까지 많이도 샀죠? 지금 스티로폼 구해서 구멍도 뚫었습니다. 처음이라 설레고 기대되네요. 과연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주디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저도 이 버터헤드를 처음 접했는데, 본가에 갔다가 무슨 고기를 먹는데 좀 처음 보는 그런 약간 양상추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가져오신 거죠. 어머니께서 여기다 싸 먹으라고 해서, 엄마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게 유럽 상추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유럽 상추? 유럽 상추가 유럽에도 있어? 거기선 유럽에서 나는 상추야? 라고 했더니 유럽 상추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로 지피땡한테 물어봤죠. 찍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거 유럽 상추래, 크크 이게 뭔 거 같니? 라고 했더니 크크 엄밀히 말하면 유럽 상추 맞지? 라고 하면서 그 GP땡이 이건 버터헤드야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왜 또 찾아봤냐면 되게 맛있었거든요. 아삭아삭하니 제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상추는 또 잘못 걸리면 살짝 쓴맛도 나고, 뭐랄까, 그렇게 그 상추쌈에 엄청난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쌈 먹을 때 뭐 다른 거 있죠. 뭐 치커리라든지 뭐 깻잎이나 그런 걸 또 즐겨서 싸먹는 편인데, 이 버터헤드가 뭔가 양상추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뭔가 좀 더 아삭아삭하고 좀 굉장히 또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켜가지고 집에서 요즘에 또 제가 제육볶음을 좀 해먹고

있어가지고 제육볶음에다가 버터헤드 싸 먹었더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터헤드 모르시는 분들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게 구매하기 어려운 게 또 아니어가지고 채소가 아니어서 아무튼 우리 미인님께서 미나리랑 버터헤드 치코리 상추까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걸 사셨는데. 아, 또 고수가 아니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걱정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뿐이죠. 일단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해봤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 미인님이 잘하신 거고요. 이 내 친구 중에서 누구 하나가 진짜로 뭐 도태돼가지고 좀 정말 우리 밥 우리 미인님 밥상에 잘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네 개 중에서 한 친구라도 잘 키워내면 그게 어디예요, 그쵸? 한 친구라도 이왕이면 두 친구 이상으로 잘 길러내시기를 주디가 응원합니다. 미희님, we can do! 또 우리 3714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안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등록하는 것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이 말만 몇 년째 반복하고 정작 헬스장이든 필라테스든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미루지 않고 여름이 오기 전에 운동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디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죠. 저도 러닝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러닝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듣는 많은 주주님들이 또 공감을 하실 거고 이제 진짜 와버렸잖아요. 여름이. 그쵸? 최근에 저도 그 속초로 한번 여행을 다녀왔을 때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이게 긴팔을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뜨거웠고.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나의 속살이 드러날 때가 왔구나 싶었고 그리고 이제 짧은 옷들을 딱 입으려고 했는데 이 겨울 내내 내가 너무 잘 먹고 행복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방치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티가 안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진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3714님도 이제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안 하다가 여름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가리고 다니시고 그럼 또 땀띠 나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나씩 실천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헬스장이든 필라테스든 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하셨지만은 딱 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보다는 필라테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필라테스를 그 PT, 1대1 PT 아니면은 소수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청해 놓으셔서 어느 정도 방강제성을 좀 부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 1대1 말고, 두 명 이상 하는 게 낫긴 하다.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자극받아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자극이 되더라고요. 우리 3714님도 we can do! 자,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듣고 오실게요.

커피를 줄이고 있는데요. 한 달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되도록 디카페인이나 차 종류로 마시고 정말 피곤한 날에만 연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있어요. 어때요, 주디? 저 잘하고 있죠? 칭찬해 주세요. 아! 잘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커피를 좀 끊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한 일주일 갔거든요. 커피를 한 일주일 안 먹고 저는 일주일 정도 안 먹고 저는 와 커피를 좀 안 먹으니까 좀 약간 몸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괜히 주변에 나 커피 요즘 안 먹잖아 이거를 일주일 고작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 7411처럼 이렇게 한 달 정도는 해야 나 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7421님도 위켄드! 자, 여기까지 위켄드의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퍼스널 뮤직 센터 효진 초이 실장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건물주 리에이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저희는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7421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디한테 당근 듬뿍 받고 싶습니다. 요즘 속이 좀 쓰려서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가수 스텔라장입니다. 바게트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미소 짓는 소소한 일상부터 조용히 내려앉는 눈송이와 어울릴 음악까지 우연히 마주치는 감정들을 다양한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끔 장르를 묻는 질문엔 이것저것이라 답하며 살며시 웃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그저 최선을 다해 표현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고 틀을 정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표현해보세요. 변해가는 나의 모습도 그대로 인정해주시면서요. 지금까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소고기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0: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사과미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사과미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에어닉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7: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롤티슈 선물세트,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호두에서 호두과자 상품 교환권,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0: FM.
1: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퍼스널 뮤직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헤이 리헤이 켜진 차이 엔지오데이
2: 이거 착착 붙는다.
1: 이거지. 이거죠 여러분.
2: 이거잖아.
1: 아, 이거잖아. 아,
3: 너무 신나지 않나?
1: 자 일단 오늘도 자리를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오, 몰랐어요. 희준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네. 자 일단은 우리 효진초희 실장님이 너무 네. 잘해주고 계시고요.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또 장승 같은 존재시죠.
2: 아무래도 네. 좀 길긴 해요.
1: 맞아 길기도 네. 하고
4: 확실히 닮았어.
1: 영험하고
2: 네? 어? 닮았다고요?
3: 닮았어요.
2: 나중에 자, 얘기 좀 해요.
1: 네, 그러니까 네. 두 분도 잘 아, 네. 얘기하시고
2: 네, 네.
1: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죠. 퍼스널 뮤직 센터의 경력직이자
2: 아.
1: 센터 건물주의자
2: 그쵸.
1: 자 우리 효진초희 실장님과 찰떡 궁합 호흡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댄서 리에이시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건물주 리에이입니다. 오랜만이에요.
2: 어머 역시 에너지가
6: 기세가 하고 싶잖아.
1: 그러니까
6: 확실히.
1: 이 기세가 뭐랄까 이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그냥 원하더 레벨인 것 같아.
2: 아 그쵸.
1: 이거를 네. 막 억지로 막 그게 아니야 그냥.
2: 그쵸.
3: 억지 텐션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아,
2: 건물주님이니까 또
1: 아 그쵸.
2: 또 다른 바이브를 또
1: 그쵸.
2: 예, 예, 예.
6: 내가 맞아요. 담아볼 거야.
1: 너무 오늘 기대가 되고
2: 네.
1: 왜 우리 리에이씨가 왜 건물주지? 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어 이렇게 또 궁금한 하신 분들 네. 계실 것 같은데 뭐 진짜로 건물주시면 참 좋겠지만
2: 너무 좋겠다.
1: 우리도 콩고물 얻어먹고
2: 나도 원해요.
1: 좋겠지만은 일단 우리 작년 11월 리에이 씨가 네. 이 퍼뮤센에 출연.

0: 하셨고요.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네? 직급이 나보다 높은 느낌이다.
1: 네, 아무래도 아우라가
0: 예. 건물주님 같은 네. 어떤 아우라다. 라고 하셔서 네. 그때 저희끼리 그냥 건물주라고 네. 탕탕탕을 한 거죠.
1: 네.
0: 네. 아, 맞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이 뮤지컬 시지프스 얘기를 네.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 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시지프스 개막 전이었고 지금은 맞아. 잘 마무리하셨잖아요.
2: 네.
0: 어때요 마음이?
2: 마음이 저는 마음이. 이제 시지프스를 하면서 새로운 응. 도전을 했잖아요. 네. 마음이 이상했어요. 제가 리에이 같지도 않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어디에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웠던 나날을 보냈는데 그래서 맞아. 시지프스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이제 리에이의 배우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큰 노력을 하다가 네.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상황리에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지금은 다시 이제 배우의 입장을 살짝 내려놓고 다시 댄서로 돌아가는 그 길이 조금 힘들었어요.
1: 어머.
2: 그래서 저 좀 한동안 좀 연습실에 좀 있었어요.
1: 어머.
0: 왜요? 춤 계속 춤 다시 추느라고?
2: 네, 춤을 다시 감을 좀 잡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그 배우로서의 그 움직임과 이제 저 리에이 댄서로서의 움직임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고 싶어서 좀 연습실을 좀 많이 갔습니다.
0: 야, 저, 근데 진짜
1: 왜요 왜요
0: 우리 타임. 실장님
1: 저 할 말이 좀 많아요.
0: 뭐지? 얘기해 주세요. 뭐 고발할 게 있는가 본데.
1: 아니 그 춤을 10년 넘게 추셨죠.
0: 그쵸. 베테랑이시잖아요.
1: 네, 뮤지컬 지금 몇 개월 하셨죠?
2: 너가 뭘 알아? 너가 뮤지컬을 해봤어?
0: 근데 진짜 이건 해본 사람만이 또 알 수 있는 거긴 해가지고.
1: 네.
2: 너 그렇게 공감 안 해주면 저 서운해요.
0: 진짜로.
2: 아니, 건물주 건물 뺍니다 저.
0: 네. 우리 실장님이 우리 건물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네. 우리 실장님도 조만간 뮤지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정말. 완전히 100% 우리 리에이 실장님 아 실장님이래. 아 미안해.
2: 또 퇴직하셨어요 효진 주인.
0: 언니 미안해.
1: 벌써 이제 짐 싸야 되나.
0: 그건 아닌데 그래도 다들 긴장하긴 해야 되는데.
1: 그렇긴 해요.
0: 아니고 네. 아무튼 네, 네. 넘어갈까요?
1: 네 아무튼 열심히
2: 꼭 하시길 바라세요 효진 주인님.
3: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긴장해야 돼요.
3: 네.
0: 맞아요. 그때는 진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좀 막 진짜 시지프스 그 어떤 작품 소개하실 때도 되게 맞아요. 엄청 조심조심 신중히
1: 맞아요.
0: 그 단어 선택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2: 진짜 진심을 그
1: 진짜 진심이었다.
0: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다니까.
1: 진짜
3: 제대로 안 죽죠.
1: 그쵸.
0: 자 그리고 맞아요. 5월 3일 또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이죠.
1: 내일입니다.
0: 네. 아주 스페셜한 공연이 열립니다. 바로 현땡카드 큐레이티드 106 범정. 근데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106, 106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1: 뭐 원다운 106인지 선생? 저희도 106을 입에 담아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긴 해요.
0: 그렇죠? 106이라 해야 되는지
1: 106 뭐
0: 106인지 아니면 뭐 원다운선 뭐 해야 되나 100 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1: 네.
0: 자 일단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댄스 크루저 범접. 자 이번 공연에 리에이 씨, 효진 초이 씨와 함께 허니제이, 노제, 리정, 립제이, 아이키 씨까지 7 멤버 다 총출동합니다. 야 진짜
2: 너무 기대됩니다.
0: 이게 근데 공연 홍보를 따로 막 엄청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30초 만에 전석 매진이 됐다고.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0: 야 이거 이번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멤버분들이 직접 준비하셨다면서요.
1: 네 저희가 각자 파트 맡은 파트가 있죠.
2: 그럼요.
1: 저는 그 큐시트랑 응. 그런 대본.
0: 진짜요?
1: 네 그런 걸 지혜랑 같이 짰고
0: 노제씨랑
1: 네 노제씨랑 했고 여기 리에이씨는 굿즈
0: 제작?
2: 네
0: 디자인
2: 네 범접의 스타일리스트로서 네.
1: 진짜 확실히
2: 저는 이제 정희와
0: 네.
2: 같이 굿즈를 작업했습니다.
0: 아니 보통은 이제 현땡카드면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다 알아서 난 해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걸 어쩌다가 이렇게 멤버분들이 다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 뭐야 왜?
1: 일단 뭐 알아서 이렇게 또 해주시겠지만
0: 네네
1: 일단 현땡카드 측에서 이렇게 또 해주시는 그 딱 역량이 정해져 있고
0: 아 딱 그분들이 해야 되는 어떤 파트가 정해져 있구나.
1: 네 근데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기는 한데 굿즈 디자인부터 그런 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입구에서 스태프분들 지원 뭐 카드 그 끓는 기계 대여 뭐 이런 정도
0: 네,
1: 나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0: 네.
1: 네 저희는
2: 모든 해야죠.
1: 모든 연출과 안무와 네 그런 거는 저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0: 이 자원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0: 거예요라고 하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저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이게 범접분들이 이거를 다 기획을 하신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무대가 나올지 않을까.
1: 그럼요. 그거는 그건... 확실하게 장담을 하고요.
0: 그렇죠.
1: 저희가 했을 때 조금 더 색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뱅크들이기 때문에
2: 네.
1: 그래서 맞아. 회의를 할 때 진짜 말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2: 네.
0: 그걸 또 어떤 건 쳐내고 어떤 거는 골라내고 이것도 진짜 힘들었겠다.
1: 그러니까 너무 다 좋아서.
2: 맞아요. 네.
0: 진짜. 아무튼 범접분들이 감성이 완전히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또 행사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 기대해주세요.
0: 네. 자, 좋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와 6시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십니다.
2: 네.
0: 굉장히 또 준비하시느라 또 체력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내일 공연을 또 관람하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간단한 좀 공연 스포 하나만 해주신다면요.
2: 왜? 나 어디까지 얘기해야 됐지?
1: 아, 진짜 나도 모르겠어.
2: 나 지금 양볼 가득이에요. 말하고 싶은 말이.
0: 어머, 진짜로? 그럼 양볼에 있는 거 하나만, 한 볼에 있는 것만 얘기해줘요. 오른쪽 볼에 있는 것만 얘기해줘.
2: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한 무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1: 진짜.
2: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무대도
0: 쏘리. 그러면은 사랑받았던 그런
2: 진짜.
0: 무대들을 또 뭐 그런 느낌이구나.
1: 야, 장난 아니고 진짜 희노애락이 있어요.
2: 네.
1: 저희 이번 진짜 애도 있습니다.
0: 애도 있구나.
2: 진짜 비하인드 하나가 딱 어제 따끈따끈한 비하인드인데요.
0: 네.
2: 아이키 언니가 울었어요.
0: 이거 하다가
2: 네. 근데 이게 슬픈 무대가 아니었어요. 저희 슬픈 무대가 없어요.
1: 없죠.
2: 근데 진짜 완전
1: 갑자기 눈물 날 것
2: 같아요. 오열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이게 범접분들의 서사도 있고
2: 네.
0: 그렇죠. 각자의 어떤 서사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 네.
0: 다 같이 뭔가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까지
2: 네.
0: 있다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이거 진짜 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2: 아유,
0: 네, 여러분 진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 어린이날에도 세 분이 함께 특별한 무대에 오르십니다. 소아 내전증과 희귀 난치 아이들을 응원하는 모두의 운동회 이 무대에 오르시는데
2: 맞아요.
0: 수익금 전액을 환아들에게도 지원하는 뜻깊은 행사죠.
2: 네.
0: 그럼 지금 두 분은 7명 버전의 범접 공연 그리고 3명 버전의 무대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 중이신 거네요. 어때요?
2: 세 명 저희가 네. 운동회 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0: 어떤
2: 같이
0: 거래요?
2: 운동회를 해요.
0: 진짜로?
2: 네.
0: 너무
2: 그 친구들과 함께 청팀, 백팀이 되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으쌰으쌰 응원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0: 진짜로 약간 네.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
2: 그러니까요.
0: 너무 재밌겠다.
1: 너무 특별한 네. 날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서로서로에게 또 그런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는
2: 네.
0: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역시 일단 예상했던 대로 텐션 너무 좋고요. 자
2: 네.
0: 이렇게 또 이어가서 The Personal Music
2: Center
0: 본격적으로 영업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2: 긴장하세요 건물주님.
0: 네 건물주님 계속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2: 네.
1: 쉽지 않아요.
0: 자 오늘의

0: 아니 이렇게 야. 미리 얘기 안 해주시고 어. 이렇게 아 좋아요. 오 오케이
1: 잘한다, 역시.
0: 오케이.
2: 아 나는 우리 리에이 건물주님 나 바로 네. 바로 하실 줄 알았어.
3: 나도 하실 줄 알았어요.
2: 어 마지막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거 말 안 맞춰도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실 줄 알았거든요.
0: 너무 야. 당황스럽고요.
3: 와, 너무 어,
0: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2: 리즈 원장님 긴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아무래도요.
2: 아,
3: 예.
0: 전 더 네. 다양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긴장해주세요.
3: 자기 어필을 하신다.
2: 그러니까. 와, 아, 어차피 원장님이 안 들으시겠지만 쌤 바빠가지고.
3: 그래.
2: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또 웰컴송 사연을 소개해드릴 건데 현우님께서 주현영 발레사원 앞으로
3: 오케이.
2: 네, 저는 발레사원인데 저에게 웰컴송 요청해주셨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 화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식구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제가 미역국을 끓였는데도 남편도 아들도 딸도
4: 웬 미역국?
3: 어머.
2: 아 누구 생일이야? 아 나 미역국 별론딩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 생일이 그냥 지나간 줄 모르는 식구들에게 너희들 내 생일 까먹었다

0: 팍팍 티낼 수 있는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너무 속상하다. 진짜.
0: 이거는 심지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네. 미역국? 나 미역국 별론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2: 근데 다.
0: 전부 다.
2: 자식까지.
1: 너무 속상해.
0: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뭐지? 우리 가족 누구 생일인가? 뭐 이렇게 눈치 맞아. 보는 사람도 맞아요, 없이. 맞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실장님 어떨 것 같아요?
3: 저는 사실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르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저는 어필을 하는 사람.
2: 너무 요란해요.
3: 네, 저 좀 요란 퀸으로서.
0: 진짜로 네. 완전히.
3: 어딜 몰라.
0: 어딜 감히 몰라.
3: 어딜 감히 몰라.
0: 모를 수가 없는 거지.
3: 가족이.
0: 그러면 네. 우리 언니는 리에이 언니는 혹시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르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
2: 아 저는 좀 생일을 미리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1: 맞아. 얘기를 안 해요.
0: 뭔지 알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일도 효진이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0: 야 곧 너 생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가?
3: 그래서 그날 안 된다고 할까 봐 그날 수업을 잡았어요. 같이 하는 수업을.
0: 야 이거는
3: 이 때문에라도 나 만나러 오게끔 우리 같이 아이켠이랑 세 명 수업을 잡았고
0: 진짜 찐친이다.
3: 끝나서 바로 예.
0: 갔어요.
3: 이태원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2: 파티까지는 그런 아니, 친구인데
0: 이런 친구가 어딨어 진짜.
3: 그치 뭐
2: 정말 너무 사랑해요 진짜. 효진아 사랑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된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지나고 그래도 얘기는 해볼 것 같아요.
0: 그래도 지나고?
2: 지나고. 근데 그 당일은 좀 속상해서 말 못할 것 같아요.
3: 그럼 그 하루가 너무 우울하잖아요.
0: 그럼 마음에
2: 그건 뭐 그거는 가족들이 안고 가야 될 짐인 거지.
0: 가족들도 안고
2: 너무 무서워.
0: 가족들도 안고 가는 거지. 그냥 마음 졸여 보는 거지.
2: 그럼요. 내 속상함을 같이 느껴줘야죠.
3: 다음 날 바로 말씀하실 거예요? 12시 땡 지나자마자?
2: 아니요.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아요.
3: 그렇긴 하더라고요.
2: 그냥 아니 미역국을 일주일 내내 끓여 버릴 거야.
0: 그런 식으로 티를 내는 방법으로
3: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2: 싫어요.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저도 막 나한테 생일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나도 속상하고 좀 뭔가 내 생일을 막 유난인 것 같기도 하고.
2: 맞아요. 내가 더 작아져요.
0: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용기 내서 말 한마디나 할 것 같아요. 나 생일이잖아. 생일이잖아.
2: 귀여워.
0: 귀여워. 그리고 그래서 미워 먹는 거잖아.
3: 미안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2: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미안할 것 같아. 저도 배워야겠어.
0: 이렇게 해요. 생일이잖아.
4: 생일이잖아. 그래서 미역국 끓인 거잖아.
3: 그냥 두 분 죄송한데 그냥 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다음 주 무슨 요일 생일이니까 알아.
0: 그러니까 좀 우리 이거 약간 당당하게 구를 줄도 알아야
3: 돼. 그리고 여러분 생일은요 1년 365일 중에 제일 유난 떨어야 되는 날이에요.
0: 크리스마스도랑 크리스마스 생일 중에
3: 생일? 네
0: 진짜로?
3: 네
0: 여러분
3: 네.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0: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저는 웰컴송을 네. 이제 제가 선곡해 드릴 건데 좀 직관적으로 가기로 했어요.
3: 오히려 좋아요.
0: 네 뭐 돌려 말하면 지금 이 가족분들 눈치가 너무 없어서 돌려 말하는 노래로 지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못 알아채실 것
3: 정말.
0: 같거든요.
3: 네.
0: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터보의 생일 축하 노래.
3: 아니 이 노래 명곡이에요.
0: 네. 정말 명곡이고 많은 술집에서 또
3: 그쵸?
0: 틀어주십니다. 터보의 생일 축하 곡. 정말 뭐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생일 네. 축하 곡이고요. 심지어 저는 그냥 축하곡이 아니라 네. 리믹스 버전을 준비했어요.
3: 그게 제일이거든요. 그럼
0: 정말 네. 네, 신나는 전자음이 빵빵 울리는
2: 네. 시작부터 신나나.
0: 맞아요. 에시드 하우스라는 장르.
3: 그러니까
0: 이렇게 들어간 네. 에시드 하우스 리믹스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2: 네.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지.
3: 이 노래는 이 에시드 그 리믹스라고 해서 사람들 되게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딱 첫 소절 듣죠? 모두가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누구예요? 저도
0: 누구예요? 누구 생일이에요?
3: 이럴 수 있는 노래잖아요.
0: 맞습니다. 정말 명곡이라 명곡이고 너무 직관적인 곡이라 네. 그냥 이걸 틀어드리면 가족분들이 누가 생일인지 몰라도 그냥 네. 축하해.
3: 네 일단 이거는 어깨 피고 박수 칠 수밖에 일단, 없는 노래.
0: 뭐야 하면서 네. 바로 박수가 네. 들어가는 그런 노래라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고요. 아마 우리 주주님들 이 노래 딱 틀어지면은 바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 현우님 오늘 식구들 다 같이 불러놓고 이 노래를 크게 틀어주시고요. 당당하게 외치세요. 4월 28일은 내 생일이잖아.
4: 생일이잖아. 생일이잖아. 그래서 미역

0: 먹는 거잖아. 아,
1: 눈 속고 해서 먹는 거잖아.
0: 그렇게. 귀여워.
2: 얘기해보세요. 자, 그럼 저희는요, 터보의 생일 축하곡, 에시드 하우스 리믹스 버전 듣고 와서, 3부에서도 파뮤센 이어갈게요. 뮤직 액션.

0: 귀여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3부 시작됐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벌스로 뮤직 센터. 자, 오늘 잘했어요. 자, 오늘은 효진초 실장님과 스페셜 게스트 건물주 리에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전문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우리 리에이 건물주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개조아님의 사연입니다. 개조아님이시고요. 자, 사연도 리에이 씨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어, 남자분이시군요.
2: 네. 대신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땡글땡글한 눈, 촉촉한 코, 앙증맞은 까만 입술,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귀여운 꼬리. 세상 모든 강아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귀여운 곳이 없어요. 맞아. 당연히 제 평생 소원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였지만 어렸을 때도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는데 강아지 키우면 안 돼?
3: 어머 얘 뭐라니? 엄마 지금 개털 알레르기 있어. 어? 완전 안 돼. 절대 안 돼.
2: 다 컸을 때도 엄마 나 이제 서른인데 독립할래. 아이고 자취하면서 강아지 키울래.
3: 어머 얘 뭐라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자취는 무슨 자취야. 결혼할 때까지 집에 꼭 붙어 있어. 절대 안 돼.
2: 어머 네, 이런 사정으로 아직도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집 앞 공원에 강아지들이 산책을 많이 나오거든요. 산책 나온 강아지들은 보면서 혼자 힐링하고 사심을 채우는데요.
1: 아우, 귀여우시다.
2: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강아지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와, 멍멍아 너 너무 귀엽다. 몇 살이야? 어, 강아지가 너무 순해요. 이름이 뭐예요?
1: 아이고, 무진아, 괜찮아. 아유, 죄송해요. 얘가 원래 안 이러는데 왜 유독 오늘따라 이러지? 아, 원래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기분 안 좋아? 집에 가자. 어, 죄송합니다.
2: 늘 이런 식입니다. 도대체 왜 강아지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걸까요? 세 분 모두 반려동물. 세 분 모두 반려동물을 키우시잖아요. 동물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알려주세요. 산책하면서 은근히 틀어줄게요.
1: 어머나.
4: 개조아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이 추가 정보도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와, 유기견 보호소 봉사 자주 가신대요.
5: 아, 진심이시다.
6: 따뜻한 분이다.
1: 네, 거기서도 근데 친구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대요.
6: 야, 어떡하냐.
5: 속상하다 뭔가.
1: 속상하다. 사실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친구들일 텐데.
5: 근데도 이렇게
1: 근데도 거부한다는 거 아니야.
6: 아, 슬프다.
1: 그리고 일단 무표정이 화나 보인단 말을 자주 듣는데요.
5: 강아지들이 남자들도 맞아. 무서워하니까.
6: 맞아요.
1: 그치. 그래서 강아지를 마주칠 땐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짓는다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은은한 예쁜 미소인지는 잘 모르겠고 정말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강아지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대요.
6: 다행이다.
1: 그래서 그 기억으로 1년을 살아간다고.
6: 너무 따뜻하십니다.
1: 그러면 좀
5: 너무 속상하다.
1: 가능성은 좀 있으신 분 같긴 한데 1년에 한 번 정도 진짜 착한 강아지는 다가와주는 거잖아요.
6: 저 얼마나
1: 착한 사람 좋아 강아지.
6: 네.
1: 그쵸.
6: 네.
1: 야, 자, 안타까운 사연인데
6: 네.
1: 일단 두 분 모두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6: 네.
1: 일단 효진초이 씨는 닥스훈트 무진이.
6: 네, 리무진이죠. 네.
1: 우리 무진이 그 뭐지 차량용 방향제 선물해 주셔가지고
6: 네.
1: 그거를 차 저도 차에다 걸어놨는데 무진이가 이렇게 무진이가 더
6: 맞죠. 길잖아요.
1: 무진이가 너무 귀엽게 보이고 그리고 향도 약간 달달하면서 살짝 요구르트 향도 나는 것 같으면서 근데 너무 과한 달달함도 그쵸? 아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
6: 다음에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1: 감사해요. 오, 그래서 무진이도 너무 귀엽고
6: 네.
1: 또 우리 리에이 씨는 보더콜리 나리
7: 네.
1: 그리고 푸들 빈츠
7: 네.
1: 이렇게 혹시 두 분 강아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만나본 적 있어요?
5: 저희 강아지 무진이 무서워요.
6: 아, 무진이가
1: 만났구나 한번.
6: 아니요, 무진이가 작은 주제에 대형견들.

0: 사람들한테 눈이 뒤집혀요.
1: 어머 어떡해.
2: 지가 나를 못 만나.
1: 뭐 되는 뭐 되는구나.
0: 지금 뭐 되는 줄 알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야. 없거든요. 가진 게 없어요.
1: 호랑이네 지금 마음은.
0: 마음은 그냥 자기가 지금 백두산 호랑이인데 지금 감이 여기 내려와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달려드니까 평화를 위해 제가 이제 세상 밖에 잘 드러내지 못하죠.
1: 다른 친구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도. 네. 아 그렇구나.
2: 만나고 싶어요. 저도 무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애기들 같이 놀 수 있는데.
1: 그러면 우리 리엘 씨 강아지들은 네. 좀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편이에요? 좀 이렇게 좀 사근사근 뭐라고 해야 되지? 친절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잘 몰라요 산책 문화를. 이렇게,
2: 저희 강아지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맞아. 정말 좋아하고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1: 이러다 사람 되겠구나.
2: 네. 그냥 야. 다리만 4개 네 발로 걷는 것 뿐인 거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네.
0: 분명히 주무시고 계실 때 네. 대화 나누고 있을걸요.
1: 네.
0: 진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너무
2: 지금
1: 웃기겠다.
2: 집에서 둘이 지금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설거지 싹 다 해놓고
1: 그러니까 참 웃기다니까 애들이. 네. 아,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좀 처음으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막 왈가 짖는다든지 괜히 그랬던 적 있어요? 강아지들이?
2: 저희 애기는 그 진짜 아가들. 아가들을 만나면 좀 이제 도망가는.
1: 도망을 가요?
2: 네, 도망을 가요.
1: 어머. 아, 왜 몸집이 좀 비슷한데 막 달려드니까.
2: 네네네. 그래서 뭔가 비슷한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와 이렇게 와버리니까
1: 무섭지 무섭지.
2: 이제 뭔가 얘 뭐야 이러면서 좀 이제 뒷걸음질 치는.
1: 성인한테는 안 그러고.
2: 네 전혀 그러지 않아요.
1: 무진이는요.
0: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공감해요 혹시 어때요?
0: 저랑 그냥 다른. 다른 종이에요.
2: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닮았을까?
0: 처음 본 사람한테 일단 짖고
1: 진짜로?
0: 네. 눈이 뒤집혀요. 짧은 주제에 막 점프하고 난리가 나요.
1: 진짜 뭐지? 뭐 상상된다. 이렇게 네. 점프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네.
2: 그 점프 가짠타.
0: 진짜 가짠 그러니까. 점프인데. 네. 좀 답답하죠. 저랑 너무 달라.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 무진이는 그냥 그런 친구구나.
0: 네.
1: 또 있어요? 또 팁 같은 거? 약간 강아지들 다가갈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2: 저는 조금 다른 강아지들 만날 때 냅다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1: 배를 까고 누워요.
2: 내 냄새를 맡아라 이러면서
0: 너무 일단, 좋은 방법이다.
2: 네, 내 향기를 안정감을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친구 집에 가거나 친구 강아지가 친구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그냥 냅다 이렇게 누워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 냄새를 다 맡을 수 있게 시간을 주는.
1: 길에서도.
2: 가끔씩 그럴 때가 있기는 해요.
1: 왜냐면 이분은 길에서 이런 일을 겪는 거가지고
0: 혹시나 그 애견 카페 가거나 뭐
1: 그치 애견
0: 친구
1: 카페나
0: 집에 갔을 때 참고해 주시라.
2: 아니 정말 강아지를 너무 친해지고 싶다면 길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1: 솔직히 저도 가능해요.
2: 네.
1: 왜냐면 친해질 수만 있다면 지금 이분을 너무 간절해서 지금 사연까지 보내셨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0: 그리고 늘 주머니에 간식을 넣어 다니세요.
1: 아 그러네.
0: 진짜. 씻는 냄새가 나게.
1: 이거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갖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개조아님이 그래도 강아지와 마주쳤을 때 강아지의 경계심을 좀 허물고 강아지와 친해질 수 있는 노래가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리 건물주님께서 한번 부탁드려요.
2: 저는 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0: 네.
2: 일단 그 표현을 엄청 하는 거야 상대에게.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너한테 모든 걸 맞출 수 있어. 그런 의미를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로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0: 네?
1: 근데 이 안무 자체도 사실 굉장히 위협도 얘기를 하거든요.
2: 다운을 하잖아요.
0: 다운을
2: 해서 계속 비는 거야. 그리고 가사가 어떤지 알아요? 쏘리 내가 너에게 미쳐 내게 빠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0: 빠져 넌 나에게 빠져
1: 쏘리 내가 빠져 이런 직관적인 말들이 사실 동물들한테 먹히잖아요.
2: 그럼요. 앉아 이런 것처럼.
1: 앉아처럼.
2: 넌 내게 미쳐 난 너에게 빠져
1: 심지어 심지어 그 눈 같은 눈높이까지
2: 맞춰서
1: 쏘리 다운까지. 와 이 정도면
2: 장난 아니죠. 야, 어때요 제 선곡?
1: 너무
0: 강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1: 진짜
2: 직관적이게.
1: 야 진짜 혼미하다. 그러니까 완전 정말로 내가 정말 이렇게 쪼그려져서 몸 다운해서 눈높이 맞춘 다음

0: 몸에 쏘리 쏘리 내까 내까 빠져 빠져
1: 내게 미쳐
0: 미쳐 미쳐
1: 몸을 움츠리는 거죠 이렇게 쏘리 쏘리 하면서
0: 이제 인간이 이렇게 미쳤다. 움츠리면 이 애도 알 거예요. 아
2: 그쵸.
0: 나를 좀 이렇게 막 공격할 애가 아니구나
2: 네.
0: 지금
2: 맞추고 있구나.
0: 야, 이거 진짜 안무가 사실 쉬워가지고
2: 그렇죠.
0: 우리 주주님 바로 좀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이제 공원에서 이제 쏘리쏘리 추는 분 있으면
0: 이제 바로 우리
2: 사연자님인 걸로.
0: 사연자님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간절한 마음이 통해가지고 꼭 강아지에게 사랑받는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인 개조아님께 선물과 함께 우리 건물주님의 퍼스널 뮤직이죠.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들려드릴게요. Come on.

0: 네,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 건데요. 착착해라 진짜 님의 사연이고요. 이번에는 효진초이
1: okay.
0: 효진초이
1: okay, my time.
0: 효진초
1: okay.
0: 효진초 성곡 도와 드리겠습니다.
2: 나를 이렇게 억압한 사람.
3: 어, 진짜로. 왜냐면 저희
2: 건물주님.
3: 건물주님이라 확실히 다르세요.
2: 제가 세요.
3: 바로 확실히. 눌렀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4: 저는 집이 지방이라 고향 친구와 2년째 서울

0: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작은 원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처음엔 싸우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둘 다 묻어난 덕인지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룸메이트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엉, 오빵.
0: 잠시만요. 애교. 애교예요. 다시 해주세요.
1: 귀엽겠다. 엉, 오빵. 우와. 나 방금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있지. 나 너무 피곤해.
2: 아, 어떡해. 우리 애기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도 우리 헤이 화장은 지우고 자야지. 우와. 그러다가 코 잠들어버리면 모공 다 벌어져요.
1: 나 너무 피곤한데 그냥 코 자고 싶다.
2: 아, 코코넷 내하고 싶구나 우리 애기. 아휴, 오빠가 옆에 있었으면 800이라도 해줄 텐데. 아, 보고 싶다 진짜.
0: 자, 제가 왜 이걸 다 듣고 있냐고요? 제 친구는 이명 때문에 어이구.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못 써요. 아~ 그래서 통화를 할 때도 주로 스피커폰으로 하거든요. 아~ 근데 연애 초반이라 그런지 이 통화가 최소 20분, 길게는 40분까지 아이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나가서 해.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눈치를 주면요.
1: 아, 오빠, 나 밖에서 나가서 받을게. 잠시만.
2: 저, 애기야,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밖에 나가. 위험해. 나 불안해. 나 불안해서 미쳐버려. 너 집에서 아, 받아. 정말. 부탁이야 진짜.
0: 아, 이런데 저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럼 제 눈치를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딱거리는데요.
1: 오빠, 내 목소리 들려?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다 진짜.
2: 아, 귀가 진짜 간지럽다. 아, 이게
0: 진짜.
2: 아, 무슨 ASMR 하는 것 같네. 아, 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영상 통화라도 할까?
0: 아시죠? 그게 더 듣기 싫다는 거. 아, 저 진짜 한계에 임박했는데 제발 룸메이트의 닭살 전화 통화를 멈출 수 있게 해줄 노래 추천해주세요.
3: 아, 진짜로
0: 명령기 감사해요 두 분.
4: 네. 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3: 너무너무 사연자분 힘드실 것 같고. 네. 자, 이분이 보내주신 추가 정보 볼게요. 자, 아이고야. 그 룸메가 네? 이번에 못쏠 탈출하신 거래요.
4: 아, 소중하다 그러면.
0: 또

0: 차이는 아니다 지금.
1: 네, 진짜.
2: 괜찮은데요?
0: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뭐 목소리 탈출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뭐 이해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너무 첫 연애여서 너무 벅차올랐을 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좀 공감하는 사연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해가 아예 안 돼요? 어때요?
2: 이게 참 애교가 많은 편은 맞거든요.
0: 그러니까 실장님 애교 진짜 많잖아.
2: 많은데 아니 제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는데 20분 40분 이렇게 하진 않죠. 그리고 저는 이런 대화를 하기 전에 제 눈앞에 와줄 남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0: 오 마이 갓.
1: 오 마이 갓.
2: 40분 동안 제가 전화기 붙들고 이랬다 저랬다 할 그런 사람은 안 만난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1: 배웁시다.
0: 진짜 이거는 정말로 너무 멋지다.
1: 배웁니다. 동생한테.
0: 그래서 그래서 혹시 그럼 주변에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실장님의 친구분이 뭐 네. 너무 연애가 벅차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통화를 나랑 뭐 해줘서 여행을 갔는데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랑 통화를 너무 오래 하는 거야. 싶은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있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있잖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이슈 된다고.
2: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또 다른 그 트러블 메이커인 게 저는 같이 셋이서 통화하고 싶어요.
0: 야
1: 자꾸 껴요. 근데 진짜.
2: 안녕. 나 누구? 와. 그렇게 보고 싶어?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얘도 너 되게 보고 싶어 했다? 나
1: 진짜 가만히 있어 그냥.
0: 나 너무 리스펙이다.
2: 나 빨리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0: 진짜로.
1: 방법이다.
2: 같이 너 사람 좋아하잖아요. 다음에 언제 봐요? 캘린더 빨리 키세요.
0: 지금 캘박해요. 네.
2: 캘박하세요. 그때 꼭 오셔야 돼요.
0: 실장님은 너무 대단하다. 실장님은 우리랑 다른 종이에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2: 너
0: 다르고 너무 도련 분이고 네. 그럼 나는 우리 리에 건물주님께 네. 건물주님은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어때요? 주변에 만약에 친구 리에 씨는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저는 제가 나가서 봤죠.
0: 아 그러니까 약간 눈치 저는, 보이잖아. 네.
1: 제가 나가서 봤는데 만약에 제 옆 사람이 그렇게 한다?
2: 제가 막 그런다? 40분째 안 들어온다.
0: 40분째 아니 40 안 들어오는 걸 떠나서 같이 스피커폰으로
2: 막 밥 먹고 있는데 막 스피커폰 틀어놓고 나 지금 제주도인데 나 지금 전복 먹고 있다 보여줄까?
1: 감기 걸렸냐? 왜 그러냐 목소리가
2: 근데 막 불하잖아요. 산낙지 냠 들라? 막 이렇게 막 계속
0: 내가 ASMR 들라줄게 짭짭 맛있지 막 하고 있어요.
2: 계속 통화해요.
1: 그러면 저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0: 정말 명확하게 어떻게?
1: 진짜 정확하게 야 끊어 나가 이렇게 혼자 사냐? 나 생각 안 해? 이렇게.
0: 아 사실 근데 이게
2: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 야 끊어.
1: 야 나가봐 나 이렇게.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0: 친하면 오히려.
1: 네네 그쵸? 친하면 너무너무 친하면은 이게 진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고 옆에서 이제 봐주고 그래 축하하니까 너무너무 근데 이게 길어진다? 그럼 저건 참지 않죠.
0: 그렇죠. 근데 이분이 또 나름 눈치를 보고 있어서 지금 맛있는 거 사오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을 본인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렇게 좀 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려나? 어떨 것 같아요?
1: 아니면은 오늘 하루하루를 딜을 보는 거예요.
0: 아, 하루하루 딜을 본다.
1: 네. 오늘 전화 몇 분 할 거야? 그럼 너가 오늘 설거지.
0: 몇 분 내로 끝내기 약간 이런 거?
1: 네, 그런 거를 한다거나 만약에 몇 분 초과가 될 시 뭐 네. 1분에 너가 월세 1,000원 더 내기.
0: 딜을 보는구나. 난 차라리 친한 어때요? 친구면 이렇게 유쾌하게 좀 풀어가는 네.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1: 그렇게 유쾌하게.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이제 속마음을 슬쩍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좀 합의를 보자 이런 느낌으로
0: 것 같아요.
1: 조율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0: 너무 처음부터 진지하게 야 나 솔직히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사람도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쾌하게 네, 가다가 네, 네. 좀 근데 그렇잖아 나도 사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응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좀 어느 정도 룰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 우리 실장님이 네. 선곡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2: 네.
0: 기대된다.
2: 저도 가져왔어요. 저도 오늘 컨셉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저도 직관적으로 가겠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이 통화를 멈출 수 있는 노래 뭘까요?
2: 욕은 아니고요.
0: 네.
2: 모두 다 쉿! 주얼리입니다.
0: 모두 다 쉬시구나. 네. 참 직관적인 노래지.
2: 내용이 참 굉장히 걸크러쉬한 노래거든요.
0: 네 가사 좀 알려줘요.
2: L-O-V-E 사랑 따위 안 할래 M-O-R-E 내 맘 다시 안 줄래. 네, 모두 다 쉿이라고 했으니까 다 쉿도 하면서 그 내용을 또 가사를 또 들으면서 내가 이 남자한테 너무 푹 빠져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고

0: 있고 남자 자기가 빠져 있는 남자보다 자기한테 빠질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게끔. 네.
1: 야, 그러면 이 곡은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드릴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버려질 것들을 모아 나만의 일기장을 만든다. 최근 Z세대 사이에서 정크저널이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크저널은 말 그대로 영수증이나 티켓 포장지처럼 평소라면 그냥 버렸을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오리고 붙이면서 하루의 흔적을 기록하는 건데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진 SNS보다 정해진 규칙과 방법 없이 투박하지만 솔직한 나만의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이 Z세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한

0: 익숙하지 않아도 멋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순간.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281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쭈디, 닭가슴살 선물이 도착해서 열어봤는데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나눠주면서 12시엔 주현영 꼭 들으라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올 여름 몸 관리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우, 또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후기 사연을 저희도 들어보면 이 닭가슴살이든 뭐든 선물이 좀 굉장히 양이 좀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받고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고 몇 번 사연 보내주셨는데 우리 2812님 너무 잘하셨고 또 우리 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하잖아요. 다이어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라도 하루에 또 한 개씩 꼭 드세요. 또 우리 7720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디저트랑 커피 사들고 근처 공원에 나왔어요. 주디 목소리 들으며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여유로운 시간인지 지금 제대로 힐링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시고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완전 지금 이 디저트 딱 뭔가 주디 스타일이에요. 완전 제가 이런 마카롱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이 원래 기본 마카롱 말고 이렇게 막 변형된 뚱카롱을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뚱카롱 유행했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하루에 진짜 6개에서 8개씩 먹었어요. 이게 한 구에 6개나 8개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플렉스 팍 해버려가지고 주말에 이 6개나 8개 정도를 커피랑 같이 먹는 게 저만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지 너무 잘 알죠. 우리 7720님 진짜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힐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3481님이 신청해주신 치즈 마들렌느 러브 그리고 7158님께서 신청해주신 싸이와 자이언티가 부른 I Remember You 그리고 전소미의 덤덤 듣고 오실게요.

여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치즈의 마들렌느 러브, 따이와 자이언티의 I Remember You, 그리고 전소미의 덤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4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에 캠핑을 앞두고 있어서 장비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 텐트 치고 타프까지 펼쳐보니까 벌써부터 캠핑 온 기분이 나네요.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니까 이제 또 캠핑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날씨죠. 그건 아는데 나도 누가 좀 강제로 데려가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듣고 계신 누군가 나의 지인이 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니플.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2: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스위스로우의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 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조시 탈출 카드 샹샹샹샹샹샹샹샹. 자, 벌써 여러분 5월이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대놓고 녹음하는 컬처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균디 정민의 유상균 균디 오늘 5월의 둘째 날 대놓고 녹음하는 토요일 방송으로다가 찾아와버렸네요. 자, 여러분의 예약 문자로 오프닝을 열고 있죠, 컬처쇼는요. 자, 고맙게 보내주신 예약 문자 중에 오프닝 문자로 뽑힌 분이 9467님이세요. 9467님 듣고 계신가요? 어이, 9467 듣고 있나? 자, 5월 1일 금요일이 노동절이잖아요. 네, 어제였죠. 컬처쇼가 만 20주년을 맞이하는 어저께. 아, 엄청난 게스트들과 함께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냥 잘 놀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음하는 날이 방송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2일이 2일, 어저께 방송도 들으시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감사드리면서. 5월 1일 금요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1박 2일로 처형이랑 아내 그리고 20개월, 28개월 딸이랑 인천에서 강원도 동해시 묵호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아, 인천도 바다가 가까운데 서해에서 동해로 가네요. 강원도 동해시 묵호로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요즘 날씨도 좋고 연휴 기간이라 차가 엄청 막힐 텐데. 와하, 토요일 날, 어허. 그렇군요. 이게 지금 토요일 날 1박 2일로 가면 진짜 막힐 텐데. 토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오면 올 때도 막힐 텐데. 아이고. 요즘 날씨도 좋고, 그렇죠. 가고 싶다고 하니까 가야죠, 뭐. 아마 토요일날 컬투쇼 들으면서 인천으로 오지 않을까. 아,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오시는구나. 인천 오지 않을까 싶네요. 날에는 오후 운전 중에 졸지 않게 신나게 방송해주세요. 아, 신난다! 와우! 구사입술 때문에? 오, 신나게 방송해야지! 자, 오늘 연휴라서 그렇죠. 금, 토, 일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묵호가? 횟집들이 많겠죠. 묵호 항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오징어 순대, 생선찌개, 장칼국수 이런 맛집들이 쳐보니까 나온다고 하네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금 오는 길이겠죠. 자, 졸지 않게 첫 곡 좀 신나는 곡으로 좀 선곡했니? 어? 어떤 곡이니? 첫 곡은 아, 선레이란 그 모르는 가수의 노래네요. 아,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아, 이게 9467님의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요. 아예 모르는 가수의 아예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썬네이라는 가수의 좀 오래된 노래 같죠? 느낌이 올드팝 느낌이 납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트릿, 샌프란시스코 가리.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예약 문자 몇 개 더 소개할게요. 오늘 예약 문자 소개되신 분께는 콘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콘 아이스크림. 자, 122 하나. 콘 아이스크림은 정해져 있네. 뭐 월드 쪽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이, 어? 어? 아, 베라입니다. 베라. 베라 쪽이랍니다. 그럼 본인이 맛을 선택할 수 있겠죠? 예. 자, 1221 하나. 5월 2일에 새 식구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고1 아드님이 안 가! 안 간다고! 그렇게 자꾸 거부를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꼬셔보려고요. 5월 1일에 과연 캠핑을 둘이 가게 될... 둘이 가니까 그렇지. 셋이 가게 될지, 아, 부부끼리 가게 될지, 아들 하나인가 보시구나. 아, 자제분이. 가면 좋을 텐데, 고1이면 아직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우리 아들은 가자, 그럼 가.

0: 있어요. 한번 꼭 데리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그 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이제 꼬실 만한 거를 내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들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1127님.
1: 남자친구 부모님 뵙는 날입니다. 저는 한 번의 아픔이 있었고 남친은 초혼이라서 걱정스럽네요. 영포 T 커플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시집 가죠.
0: 아, 한 번의 아픔이 있어도 고개 좀 걸리시니까 아무래도 남친의 부모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겠죠. 왜 갔다 왔고 첫 번째는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또 배려가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이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 잘 결혼 허락받고 오늘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 예약 문자도 한번 바라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뭐 할 것 같은지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뭐 하기로 했어요? 예. 아, 그거 하기로 했어? 아, 그럼 그 문자를 보내요. 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 그, 예, 맞아. 집에 혼자 있을 거라고? 아, 그런 것도 괜찮아. 그냥 문자를 보내요. 예, 여러분의 미래가 다음 주 토요일이 궁금하니까요. 예약 문자, 샤베 1077.
2: 50원!
0: 김문자는 합자상. 고릴라는. 자, 그리고 올해가 SBS 파워 FM이 개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컬트쇼는 20주년이 됐고요. 파워 FM은 30주년이 됐습니다.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파워 FM 각 프로그램에서 파워 FM의 전직 현직 DJ들이 합동 방송을 한다고 이런 이벤트를 꾸몄다고 하네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거를 했다고 하네요. 컬트쇼에서는 5월 13일 수요일에 컬트쇼가 생기기 전 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SBS 파워 FM 낮 2시부터 4시 저희 컬투쇼의 바로 전 프로그램이죠.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를 진행했던 가수 이현우 형이 오실 예정입니다. 어우, 현우 형이 오는구나. 우리 이현우 형 오랜만에 진짜 형 오랜만에 뵙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현우 형이랑 그러면 나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3: 게스트로.
0: 아, 게스트로 오는 거야. 같이 해도 좋은데 왜? 현우 형이 이제 뭐 근황을 보니까 이거 같이 콘서트 하신 좀 됐어요. 이현우 형이랑 김현철 형이 같이 함께 콘서트를 좀 하신다고. 포스터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던데. 90년대 원조 고막 남친들의 그 콘서트랍니다. 하고 있는데 클릭 더 스타 2016 트리플 콘서트 이걸 하고 있대. 5월 9일 토요일 서울 월드 K-POP 센터에서 공연을 하고요. 오후가 2시, 7시. 총 2회에 열리는 콘서트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쇼단원을 초대합니다. 저희가 초대권을 쏠게요. 1인 2매 5분께 총 10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말머리에 이현우 이렇게 달고 티켓을 받고 싶은 이유, 공연에 가고 싶은 이유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만 시청해 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을 할 수 있게 문자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샤뱅조치만 김 문자는 100원 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Back to the Culture Show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8: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기껏 굿즈가 있는
7: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4: 컬투쇼와 따르는 시간여행 Back to the Culture Show. Back to the Culture Show. 어찌되었는 돌아가볼 시트도 가는요. 바로 2013년 7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들춰봤어요. 들춰봤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네요. 대한민국 민법에 아주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겼답니다. 뭐요? 뭘까요? 먼저 성년의 기준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한 살이 낮아졌어요. 단 성인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나 책임이 만 19세 생일이 지나면 생기는 게 아니라 만 19세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더물어왔다. 과자 비닐봉지를 질소로 충전해서 부풀어 오르는 걸 비꼬는 말인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자의 포장에 빈 공간이 35%를 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는데, 그렇지만 과자 과대 포장 관련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번은 별게 없어. 반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 그죠? 아,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장사하면 기분 좋나요? 과자 봉지에 과자가 또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죠? 그럼 과자 봉지를 줄이든가, 그러면. 꽉 채워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자, 2013년 7월, 우리 쇼다너들은 어떤 추억이 있었나요? 자, 이번엔 과거의 컬투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사연 제품 명품 베스트 레전드 사연부터 각종 시계 컬투쇼 사연 레전드 사연까지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자, Back to the Culture Show.
5: 윤주명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랑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뒤쪽에 자리가 하나 나서 친구는 앉고 저는 서서 가고 있었어요. 버스에 혼자 서서 핸드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그날따라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좀 잘생겼는데.
6: 그런 날 있어요. 그날따라 그냥 잘생겼다기보다 괜찮은 거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네. 평소에 비해 괜찮아 보이는
7: 거예요. 머리도 잘 되고 옷도 잘 받는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
5: 네. 하던 찰나 좀 잘생겼는데 하던 찰나 친구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 잘생겼어
7: 우와.
5: 하는 거예요.
7: 동지를 또 해주면 더 신나지.
5: 전 속으로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만. 쑥스럽게 친구를 보고 씩 웃으면서 에이 아니야 네가 더 잘생겼어. 그러자 친구 녀석이 뭐라는 거야 임마 자리 생겼다고 앉으라고.
7: 잘생겼어. 좀 빨리 하면 더 그렇게 들리죠?
5: 아

0: 간 수업 참가하는 중이었고 선생님은 구연동화로 혹부리 영감을 들려줬습니다.
1: 도깨비가 이봐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자 혹부리 영감은 내 노래소리는 이 혹에서 나오지 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아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 말에 모든 시선이 그 아이의 엄마로 향했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 슴가를 만지며 우리 엄마 혹이 두 개나 있으니까
2: 바보네
0: 엄마가
1: 어머 얘가 어머 뭐하는 거야 또 왜 그래 아이 엄마가 창피하며 몸을 숙였지만 누나는 그저 그 아줌마가 부러웠답니다.
3: 그 상황에 또 부러웠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 그런데 갑자기 누나 아들이 뒤돌아보며 엄마 노래 못하지? 가뜩이나 자신감 없던 누나는 불쑥 오기가 나서 엄마 노래 잘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들 큰 소리로 근데 왜 혹이 없어? 창간 수업 내내 창피해서 죽을 뻔했던 누나와 호뿌리 아줌마는 친해졌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음극과 양극이 되었답니다.
4: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을 다시 본 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장인어른 무척 무서운 분이에요. 몇 년 전 처가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TV 스펀지에서 방구에 불이 붙는가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방구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방구에 불 붙습니다. 방구에 불이 붙어요. 정말 웃겼지만 장인어른께서 밥 먹을 때 시끄러운 걸 싫어하셔서 억지로 웃음을 참았어요. 그런데 아들 재훈이가 흥분했어요. 우와! 완전 신기해! 방구에 불이 붙어! 엉덩이에서 불 나가 와 재훈아 조용히 해 밥 먹자 조용히 장인어른 눈치가 보여서 조용히 시켰지만 아들은 한 줄 더 떠서 아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진짜 방구에 불이 붙는지 한번 해봐 봐봐 아빠 밥 먹는 자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해봐 아빠 재훈아 너 혼난다 저는 장인어른 눈치가 보여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5: 재훈이 너 안방으로 따라와 인마
4: 장인어른 재훈이 데려가서 문을 잠갔어요 설마했습니다 네? 안방에서
5: 아 뜨거
4: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2: 아 진짜 웃긴다.
6: 아 그걸 하셨냐?
0: 전영황씨. 저는 10살, 7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막둥이를 가졌을 때 울 큰딸이 7살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신랑은 무척 기뻐해줬죠. 그런데 큰딸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가만히 손을 제 손을 잡고
1: 엄마 방으로 좀 와봐
0: 하더군요. 어리둥절 방으로 들어가니까 절 침대에 앉히고 제 양손을 꼭 붙잡던 큰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1: 엄마 정말이야? 언제 만났는데 정자랑 난자랑 언제 만난 건데?
0: 야 이거 뭐야?
2: 아니 이거 배운 거죠. 정자랑 그러니까, 난자랑 성경을... 만났다라는 것만 예. 배우고 그게 뭔진 모르는데
0: 정자랑 난자랑 만나면 애가 생긴다는 건지 아는 거죠.
2: 네 예, 그건 알고 뭔진 야, 모르는 거죠 지금.
0: 당황스럽겠다. 순간 할 말을 잃고 있던 저에게 계속
1: 지금 동생도 말 안 들었어. 너무 힘든데 또 동생이 생기는 거야? 언제 만난 거야? 대체 정자랑 난자랑 언제 만난 거냐고.
0: 지현아 그게

0: 아유, 밤에 만난 것 같아.
1: 어떻게? 왜? 왜 만난 거냐고? 그러니까 정자 꼬리는 떨어진 거야?
2: 헐. 당시 과학 만화 와이를 와이 여기엔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읽는 책인데 즐겨 읽던 큰딸 각종 상식 제잘되며 재밌게 읽을 땐 똑똑하고 마냥 이뻐 보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1: 보름달 같은 난자에 올챙이 같은 정자 둘이 들어가서 쌍둥이가 생기진 않았겠지.
2: 걱정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유독 사춘기의 성만 읽어대서 책을 버리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막내 동생을 이뻐해주는 언니가 되어 있네요. 네. 귀엽다.

전주가 워낙 유명한 노래라.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예. 살짝 흔들어 보면서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 졸린데. 아, 그렇죠. 박지윤의 노래입니다. 성인식.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어린이라서 좋은 이유 있어요?
1: 막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놀 수 있어요.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친구들이랑 탈출놀이도 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2: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에 흙이 묻고 손에 물감이 묻어도 어린이니까 신나게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0: 어린이라서 좋은 이유, 그건 아마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겠죠.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어른들이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더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Jove.
1: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Grand Rally Mall is in control.
2: 커티쇼 떠는 시간 여행. Back to the 커티쇼. Back to the 커티쇼. 2013년 7월로 우리가 과거로 여행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시오대란들의 추억담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읽어 제껴버릴게요. 자, 배현우 씨의 추억담입니다.
3: 남편이랑 같이 하던 가게를 접었던 시기에요. 뒤늦게 취업한다고 고생했었어요. 경단녀라 쉽지 않았죠. 컴퓨터 자격증 따고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자격증 따고 따고 앞날이 불안한 암울한 시기였어요. 다행히 다음 해에 취업했었습니다.
2: 그랬던 기억이 있었군요. 배현우 씨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자격증 따고 온라인 자격증 따고. 네. 자, 허운석 씨. 2013년 7월에는 그 뭐 헛헛한 피자집 아시죠? 에, 피자 헛헛헛헛한 거기. 에,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는 신기하게 1년에 한 번씩 매장별로 야유회를 보내줬어요. 어, 그래. 그때 장마가 안 끝났는데 다 같이 래프팅을 갔어요. 물이 엄청 불어갖고 스릴이 막 두 배. 물놀이를 해서 피로가 두 배. 네, 그래도 암사가 없이 재밌게 놀다 왔어요. 굿굿굿. 허운석 씨가 그런 추억이 있었군요. 프랜차이즈 야유회. 우리도 야유회 한번 가면 재밌겠다, 그지? 야유회. 바깥에 나가는 게 야유회지 뭐. 아, 놀다 와야 되는데 막 게임 같은 거 하고, 그지? 아, 그리고 저 그런 것도 해야 돼. 불 쬐는 거 뭐라 그러니까. 캠프파이어도 하고.

0: 바베큐 파티하고 롤링페이퍼 한번 할까 오랜만에. 박수경씨.
1: 아,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강제 실업자가 됐어요. 아, 그때 동료들이랑 술 마시면서 다같이 얼싸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필 그때 비도 많이 와서 친구들이랑 술 취해서 빗속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회사 망했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친 애들 같았어요.
0: 아, 이게 비가 맞기가 좀 힘들고 맞기 싫어서 그렇지 한번 맞고 적기 시작하면 그냥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고 와!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아, 비 맞고 집까지 학교 걸어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 나는데 아, 우리 엄마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 너 미쳤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자 계속해서 우리 추억의 컬트쇼 레전드 사연 모음 갑니다 여러분들. 자 Back to the 컬트쇼.
2: 김다운 씨 사연입니다. 친척 오빠가 버스를 타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데요. 똥이 마려가지고 중간에 차를 세웠대요. 버스 타고 가다가 차를 내렸대요. 하필 내린 곳은 국도 한복판인데 인적은 드물었고 도저히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길래 말을 걸려고 갔는데 외국인이더래요. 오빠는 평소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냈죠. Where is the restroom?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래요. 발음이 안 좋았나 싶어서 더욱 굴리며 Where is the restroom? 외국인이 또 갸우뚱하더래요. 유럽 사람인가? 영어를 모르나 싶어서 WC Do you know WC? 했더니 또 갸우뚱하더래요. 아 급해 죽겠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되지? 아 난 진짜 혼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이 아 화장실 똥매랍다고 하시며 한국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예예 화장실이요 하니까 외국인이 에이 진짜 여기 한국인데 한국말이야 그렇지 하더니 손가락을 가리키며 봐봐봐 서울 방면으로 쭉 가면 고가도로나 보이는데 그쪽 사거리에서 우회지나면 주유소가 나와 거기서 실내약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똥싸면돼. 오빠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외국인을 보고 당황했으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외국인은 빨리 급해 보인다 빨리 가봐 하더랍니다.
3: 이재웅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섭게 읽어주세요. 꼭 이렇게 써주셨네요.
4: 무섭게.
3: 예. 무섭게 잘 안 되는데.
4: 이렇게 읽어야지.
3: 그리고 특수 효과 좀 내주세요. 그날따라
4: 힘들어 안 할래요.
3: 해줘요. 피곤했는지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주말에 낮잠을 자면서 정신없이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고 있던 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떴어요. 주인은 어두워져 있었고 무심코 본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네.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눈앞의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저였어요. 자기가
5: 유체이탈.
3: 네, 그런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방 안이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저와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저였던 거였어요. 이럴 수가. 이게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유체이탈이라는 건가? 이대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몸을 빠져나온 사이에 다른 영혼이 들어가서 내 몸을 쓸 수도 있다던데. 그럼 난 영원히 영혼으로 떠도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내 몸에 큰 충격을 가하면 깨어나면서 정신을 차리겠지? 저는 누워있던 제 몸을 보면서 왼쪽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제 몸이 정신을 차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새끼야 너 돌았어 임마 너 뭐하는 짓이야 임마
4: 아버지였습니다
3: 제가 본 건 저랑 똑같이 닮은 아버지였어요.

0: 저희는 원룸이라 아버지랑 같이 자거든요. 아버지, 아버지는 주무시다 날벼락을 맞으셨고, 저는 그날 새벽 내내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으면서 정말로 유체 이탈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1: 자다 날벼락이 아버지는. 아유, 뭐 잠결에 뭐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정말 비슷하게 생겼나 보네요. 그러면.
2: 항공 마일리지의 용도. 저희 엄마는 아 여자분이시네요.
3: 저희 엄마는 집에서는 인연 조년 하시면서 밖에서는 엄청 고상하게 말씀하세요.
2: 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0: 친구분들하고 있을 때랑 또 남자가 중간에 한 명 껴있을 때랑 다르시다.
2: 그리고 평소 얘기할 때랑 네. 전화 받을 때랑 목소리 네. 예, 완전 다르죠.
3: 하루는 엄마께 전화를 했는데 밖에 계신지 완전 교양 있게 여보세요. 오 딸. 엄마 어디야?
4: 볼 일 있어서 지금 은행에 와 있어. 지금 상담 중인데.
3: 어 그래 잘 됐다. 나 거기 물어볼 게 있는데 있었는데 엄마가 대신 좀 물어봐줘. 한국 마일리지 카드 즉발 되냐고. 즉발은 즉시 발급의 약자죠. 다음 주 해외로 휴가를 가게 돼서 급하게 한국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를 만들려는데 바로 발급이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좀 곤란한 듯.
4: 그게 될까?
3: 하시더니 전화기 너머로 직원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4: 저기요 우리 딸이 한국 마일리지로 촉발시켜도 돼요? 한국 마일리지로 촉발시켜도 되냐고 좀 물어봐 달라는데요.
3: 전 귀 기울여 듣다가 빵 터져갖고 엄마에게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 즉발 족발이 아니고 즉시 발급 즉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 엄마는 직원 앞에서 창피했는지 본 성격 드러내시며
4: 야 이년아 그럼 진짜 그렇게 말해야지 사람 개박씨 시켜 이 집에야.
3: 은행에서 족발 시켜 먹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죠? 와.
2: 네, 그랬네.
1: 아 재밌네요.
5: 정경진 예.
6: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재산은 뭔가 특이합니다. 생전에 생활 신조가 한다면 한다였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7: 나가 죽어불면 누구들이 재산을 지낼 때 꼭 보러 올 것이오.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남께 잘들 하더라고.
5: 이게 뭔 말이야?
1: 첫 번째 동물이 찾아오면 재산할 때 그 동물이 본인이시라.
6: 아, 너 죽으면 꼭 찾아올 것이다. 어.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본인이시다. 아. 명절 때마다 장난처럼 하던 말씀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재산 날 저녁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칼같이 들으셨던 큰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7: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오실 거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보더라고.
6: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그 새벽에 참새 한 마리가 문 앞까지 날아온 거예요.
7: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대 이게.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어.
6: 큰아버지께서는 감동에 사무쳐서 고함을 치셨고 그 소리에 참새는 도망가버렸지만 모든 식구는 큰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참새가 날아간 쪽으로 큰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도망갔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지만 큰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제사는 큰아버지에게만 큰 감동을 주며 지나갔고 다음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작년 제사 때도 봤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한다면 하는 분이요. 이번에도 꼭 올 거요. 어? 큰아버지께서는 호언장담 하셨고 내심 다른 식구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큰아버지는 속이 타시는지 술만 들이키며
7: 아따 어찌 안 오시냐. 어찌했을까. 어, 미쳐버리겠네 이거.
6: 안절부절하셨어요. 그때 마당에 있던 개가 무료하게 헐! 하고 부르셨고 아버지를 마당에
7: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아이고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언제부터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개요. 개가 와. 아버지 없어.
6: 다른 식구들도 큰아버지

0: 진두지휘 아래 시골집에 있는 개님을 향해
1: 저랬어? 저랬어?
0: 큰 절을 하셨습니다. 그날 모든 제사 음식은 개님이 다 드셨어요. 술도 드셨어요. 잠결에 한번 지셨을 뿐인 개님은 영분도 모르는 채 취기에 쓰러져 주무셨고 큰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다음 제사 때 저 개님을 꼭 치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 날이 왔습니다. 주변에 눈에 띄는 동물은 미리 치워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상을 차림과 동시에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파리가 날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친구분을 데려오셨어! 야! 친구분을 데려오셨어! 또다시 고함을 쳤고 모든 식구는 초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파리지혜로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때려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는 친구가 없으셨다!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 때려잡아 죽인 거야.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앞으로 벌레 종류는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이 네 번째 제사인데 어디서 쥐새끼라도 튀어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알았어야겠네요.
2: 재밌다.
3: 아버지 친구가 없으셨다.
4: 이태리 유학기 1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2, 3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이태리 파루지아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곳에 국립언어학교에 입학을 해서 정말 고3처럼 공부를 했어요. 한국말 쓰면 이태리 말이 안 늘까 봐 되도록 한국 사람과 접촉도 피하면서 몇 달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으로 한국인 수녀님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키가 작고 귀여운 김 막달레나 수녀님, 수줍음 많은 박수잔나 수녀님. 두 분은 참 열심히셨죠. 하루는 반에서 이태리어 동사 변형을 배우는데 이태리어는 인칭에 따라 동사 원형의 어미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먹는다라는 뜻의 동사 만자레는 1인칭 만저, 2인칭 만지, 3인칭 만자. 우리가 먹다는 만지아모, 너희가 먹다는 만자테, 모두가 먹다는 만자노, 이런 식이죠. 그녀는 놀다 즐기다라는 뜻의 동사 지옥가래를 배우는데
2: 지야 이거 자
4: 아유 이게 이게 지금 여기 천당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2: 이게 이태리어예요. 오해하시면 예. 안 됩니다.
0: 네. 지옥가래
4: 놀다 즐기다 지옥가래를
0: 지옥가래래요.
4: 네, 지옥가래 배우는데 김 막달레나 수녀님이 일어나서 동사 변형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자 잠깐 망설이던 수녀님은 눈을 질끈 감고 말씀하셨어요.
5: 조꼬 조끼 조가 조끼아모 조가테 조카노 조끼아노 조카노.
4: 그 이후로도 이태리어로 인분을 뜻하는 까까 등의 단어로 인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수업 중에 아주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와 제대로 막 터져갖고 웃었던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이태리 말이니까 저도 은근히 들어봤을 때 그런 우리나라 은근히 드는 은어나 욕 같은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비슷한 말들이. 아, 더군다 수녀님이 그러셨으니까
0: 네. 언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4: 그렇죠. 네.
2: 자,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취업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여기저기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서 직장 다니는 선배한테 빌리기로 했어요. 문자를 보냈죠. 형 정장 많죠? 그런데 빨리 쓰느라 정장에 장의 이응 받침을 빼먹은 겁니다.
6: 형 정 많죠?
2: 잘못 보낸 줄도 몰랐던 저와 황당한 문자를 받아든 선배의 엇나간 대화. 완전 많지.
0: 10만 원이요.
2: 다음 나 좀 빌려줘요.
0: 10만 원 나
2: 급하게 쓸 때.

0: 있어서요.
1: 나 이런 부류의 글이 너무 좋아. 나 신발을
2: 급하게 쓸 때가 있었어요.
1: 말하면 빌려줄 수도 있지 뭐.
2: 아니 그러면 그냥 위에 것만 빌려줘.
1: 아 신동엽 좋아하겠다 이거.
0: 선배는 그걸 어떻게 빌려주냐.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애교 섞인 톤으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안 쓰던 하트까지 붙여가며 에이 깨끗하게 쓰고 들려드릴게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선배의 마지막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걸 또 돌려주게. 나중에 오해를 푼 선배는 제가 정자은행에 취직한 줄 알았대요.
1: 아 재밌다.
2: 깨끗하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다려서 드릴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6: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자, 광고까지 들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백투 더 컬트시 다음 주에는 여기로 한번 떠나볼게요. 2017년 12월로 갑니다. 2017년 12월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었나 볼까요? 12월 20일에 신과 함께 재화벌. 우와, 관객이 1440만 명 정도가 들었고요.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는 저승 3차 사랑 함께 49일 동안 7개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던, 49제니까 49일 동안. 차태현, 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이정재가 열연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2017년 12월 우리 쇼다런들은 그 당시에 어떤 추억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2017년 12월의 추억담입니다. 4,0775원 긴 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리라는 무료가 되겠어요. 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인기 있었던 레드벨벳의 노래 듣겠습니다. 피카부 들으면서 3,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0: 아니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 지금 뒷살 축구 월드쇼 3부의 문을 엽니다. 3부가 열렸어요. 자, 3부에는 컬투쇼 뭐가 있습니까? 3부에는 사랑의 콜센터가 있죠. 이제 방청객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환호하고 막 그럴 겁니다. 예, 다른 날 녹음을 하거든요. 예, 요 멘트 녹음이랑 다른 날 녹음을 해갖고, 예,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은 사랑의 콜센터 역시 예, 랄랄, 텐션 남매 랄랄과 틱펑스의 김태현 여성이 나오고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진짜 많은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여자 가수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그런 친구입니다. 4월 29일에 세 번째 미니 앨범 Off Hours라는 노래로 돌아온 시스타로 데뷔해서 솔로 뮤지션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는 가수 소유가 나와요. 소유야, 소유가 오는구나.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컬투쇼를 참 찾아와서 너무 고맙죠. 라이브도 들어보고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사랑의 콜센터 소유와 함께 돌아옵니다. 광고요. Here we go.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0: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신청을 안 해도 불러드립니다. 본격 주입식 라이브 쇼 사랑의 콜센터. 이번 주가 뭐 매일매일 특집 같지만 이번 주가 특히 20주년 20살 나이스
1: 20주년
0: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콜센터도 아주 특집 주간에 맞게 걸출한 분이 또 스페셜 우리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그 전에 토요일 텐션남매를 소개합니다. 딕펑스 김태현 날랄.
1: 네,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날랄입니다.
0: 걸출쇼 20주년 특집 주간에 맞춰서 일부러 음원을 발표한 가수가 왔습니다. 와,
2: 노렸구만.
0: 역시 제 음원이 나올 때마다 걸출쇼에 와주는 고마운 동생이에요. 먹는 걸 참 좋아하지만 몸매관리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먹소유면서 운동을 너무나 잘하고 건강미 넘쳐서 힘소유라는 또 애칭이 있고요. 무대에서 흥이 넘쳐서 흥소유 시스타 그리고 솔로 가수 소유.
3: 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아, 너무 전 항상 진짜 컴백 때마다
0: 맞아.
3: 컬투쇼에 무조건
0: 너무 고맙죠.
3: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데
0: 근데 20주년 특집 주간이에요, 지금. 아. 그때 또 마치도 일부러 된 거야?
3: 아, 맞죠, 맞죠.
2: 놀았어.
0: 자, 우리 소유 씨랑 같이 컬투쇼 방송한 적
2: 아, 그럼요.
1: 저번에
2: 그때도 같이 하고
1: 그때 제가 하고 있었어 가지고.
0: 자, 우리 소유 씨가 왔습니다. 근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랄라 씨.
2: 네, 근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유 씨. 컬투쇼 안 왔던 기간에 내 뭐 하면서 지냈나? 내 근황을 살펴보니까 어머, 뭐야? 대한 적십자사의 고액 기부자 모임. 오!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의 이름을 올렸다. 야. 네. 뭐야? 진짜 테토녀야. 너무 멋지다.
1: 아니 근데 이거 기부를
3: 번호도 너무 좋다.
1: 기부를 번호. 진짜 얼마나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0: 모르겠는데 늘 알고 있는 그 아너스 클럽은 어쩌면 명예잖아요. 아너. 예, 근데 이게 얼마 그리고 333번째라면 앞에 332분이 더 계신다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2: 아니 이 기부자 모임에 들어가려면은 이게 억소리 나는 금액을 기부를 해야 된대요.
3: 네.
0: 아 그렇겠죠.
2: 그래요? 그런 거예요? 뭘 알아야지 제가. 그러지 나는. 와.
1: 아니 왜냐면 서울에서 서울 기준으로 30번째로 들어가셨으니까.
2: 와. 네. 와 너무 대단하다. 예, 꾸준히 해온 거예요? 아니면은?
3: 네 저는 데뷔하고 그래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야.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었을 때도 기부도 하고.
0: 야, 되게 우리가 초대한 그 우리 호스트로서 볼 때 상당히 영광스럽고 괜히 뿌듯하네요.
2: 그럼요.
3: 감사합니다. 예, 예.
0: 자, 사랑의 콜센터에 재방문한 다시 온 이유를 이제 소유 씨의 세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2: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데.
0: 그러니까 녹음하는 날짜로 이제 저희 지금 수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요날 음원이 나오는 거죠.
3: 맞아요.
0: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듣고 계신 상황이에요.
3: 오늘 6시. 예. 녹화일 기준으로.
0: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요일 날 듣고 계시니까 이제 이미 대박이 났죠.
1: 이미 뭐 난리가 났죠.
2: 아니 난리 났죠 그래요? 뭐 말해 뭐해. 장안의 화제.
3: 장안의 화제. 말이에요.
2: 멜론 거기 배기 안에 들었다며.
1: 무조건이지 무조건 1등 찍었지.
0: 그냥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해 그냥.
2: 알겠어. 소감이 어때요?
3: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미니 앨범이네요. 다섯 네. 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3: 네.
0: 뭐 한 곡씩 소개해 볼까요?
3: 1번 트랙 같은 경우는 Set Through라고 이게 이미 19일날 성공개로 발매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 Be Honest 같은 경우는
0: Be Honest.
3: 약간 사랑인데 화가 난 거예요.
0: 왜 솔직하지
1: 왜 화가 났고? 났어요?
3: 아니 아니요. 남자친구한테 뭐 화가 났겠죠?
2: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3: 그쵸. 예. 아 제가요?
2: 예.
3: 아 저 아니에요. 예. 아니고. 약간 그래서 약간 화난 감정을 표현한 곡이 비어
1: 정직하지 못했구나.
3: 네,
2: 솔직해져라.
3: 네, 세 번째 트랙은 걸이라는
0: 걸.
2: 나 영어야.
3: 근데 이 가사가 약간 그런 거예요. 너 쿨해? 이랬는데 나 쿨한데? 약간 긁힌 거잖아요.
2: 긁혔어, 약간.
3: 긁혔어. 야 너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
2: 알아. 나 30대 중반인 거 알아.
3: 야, 어쩌라고. 약간 야, 이거는
0: 네가 얘기 안 해도 알아.
3: 약간 이거는 긁힌 건데 약간 너 30 30살이지? 난 좋아? 이게 쿨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쿨함이란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서
1: 철학적이다.
3: 그래서 되게 좀 걸 자체 가사에도 I am not a cool girl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2: 사실은 좀 솔직한 가사네요. 네. 들켰다는 표현도 그렇고.
3: 네. 그리고 네 번째 트랙이 Conversation.
2: 회화. 대화
3: 맞아요. 대화. 대화 약간
2: English conversation.
3: 근데 진짜 되게 곡들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0: 되게 좋아?
3: 아 근데 진짜 이번에는 앨범 준비하면서 아 정규 만들고 싶을 때
0: 그런 기분
3: 정규 만들고 싶다 할 정도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았어.
0: Conversation
3: 곡을 만들 때는 좀 되게 어려웠고 다섯 번째 트랙인 Lonely Serenity라는 곡은 약간 팬송에 가까운
0: 팬들을 위해서
3: 약간 좀 혼자일 때 제 감정이 가장 많이 담긴 노래인 것 같아요.
0: 전부 영어 제목이에요.
1: 그러니까
3: 네.
0: 왜 이렇게 보니까 한 거예요?
3: 이게 사실 한국말로 풀면 멋이 없어가지고
2: 회화 소녀 솔직해져라
0: 소녀 시트루는
2: 소녀 걸
0: 뭐 시트루는 통해서 봐라 뭐 언에 정직해라
3: 아니 시트루가 한국 말로 시스루라는 단어로 돼 있는 곡들이 되게 많은데 영어는 시스루가 없어요.
0: 아,
3: 그래서
0: 아, 그런가?
3: 일부러 네, 없어요.
0: 우리가 그 의상도 시스루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3: 그 느낌은 아니고 이제 본능에 충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0: 아, 본능에 충실 시스루.
3: 네, 그래서 그냥 다 영어로 하게 됐어요.
0: 아, 그래 좋습니다. 아, 자 이제 소유 씨의 라이브를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2: 걸 소녀.
0: 다섯 개의 음원 중에 Girl이라는 노래 자 가겠습니다.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의 새 음원 Girl.

0: 나이스.
1: 아 분위기가
2: 봄낮 몽환적이야.
3: 낮에 듣기에 살짝
2: 아니, 밤에,
3: 약간 밤인 것 같아요.
2: 밤이 새벽에 밤이 된 것 같아.
0: 눈이 개슴츠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2: 개슴츠레해지고 약간 딱딱딱하게 되잖아요.
3: 그리고 후렴 멜로디가 너무 쉬워가지고 얼마 안 들었는데도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균일한 이 박자. 뭔가 졸린 것 같기도 하고 몽환적이기도 하고 분명히 술을 안 마셨는데 약간 마신 것 같아요.
3: 취한 느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0: 와 중독성 있어요.
2: 문자도 지금 많이 왔거든요.
0: 네. 9335님 방청객 문자입니다. 어디 계세요? 9335님. 9335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2: 어머 손을 안 들어.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안 되는 거는
4: 아니.
2: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네. 숨어 있어요, 손을 지금.
0: 손을 안 들고 있는데 전화해 보자.
2: 여기밖에 없거든요. 문자가.
3: 잡아보자.
2: 문자가 예. 여기밖에 없거든요.
0: 부끄러우신 모양이에요. 예.
3: 근데 약간 감상문처럼 딱 쓰셨어요.
0: 소유가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4: 목소리가 맑고 노래가 중독성 있고 감성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유랑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
2: 거의 일기네요. 거의. 예,
3: 진짜.
2: 감상문을 쓰셨네.
0: 그랬다채죠. 그랬다채.
2: 정말 재밌었다.
0: 그랬다. 생각을 했다.
3: 참 좋았다.
2: 네. 다음 3564님. 너무 예쁘고 노래 너무 잘해서 긁혔어요.
0: 긁혔어요. 3564는 손 들 수 있잖아요. 3564. 3564.
2: 아니 왜 이래 오늘? 아니 여기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여기가 문자를 와가지고 읽어주는 건데. 협조를 안 하네 오늘.
0: 생방송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2: 전화해.
0: 손을 안 들면 작가들이 만들어서 보낸 것 같아요.
2: 여기 원래 여기서 받는 거거든 우리 다.
0: 절대 아니니까 우리는. 작가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2: 안 드는 경우가 있네.
0: 자 1947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밤에 야경을 보면서 위스키 마실 때 들으면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자 1947님 어디 계세요?
3: 찾았다.
0: 손 들었네. 예, 예.
3: 아 드디어.
4: 한강뷰 아파트에 사시나 봐요.
2: 우선은 한강 보이는 아파트가 필요해요. 이 노래를 들으려면.
3: 그러니까.
0: 네. 아, 손을 들었으니까 선물을 드리자.
2: 와우. 네, 저 두 명 후회한다 이제.
3: 그러니까.
2: 후회하고 있다 이제.
0: 나머지 두 명도 이걸 들어야지. 보면 이제 손을 들게 된다고.
2: 늦었어.
0: 소유 씨 못 뽑았어요.
4: 발목 양말.
0: 발목 양말.
3: 너무 필요하죠 여름에.
0: 잘 때 신으면 좋아요 발목 양말.
2: 좋아요.
0: 수면 양말처럼. 자 이제 진짜. 사랑의 콜센터 코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콜센터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 문자나 뽑아갖고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순서가 되겠습니다.
3: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2: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받은 다음에 누구세요 하고 끊어버리신다면 미션은 실패. 10만 원 상당이 없으면 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은 없어요.
0: 자, 전화해서 누가 보이스피싱 어떤 보이스피싱이 전화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컬투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끝까지 맞습니다. 들어야 돼요. 끝까지.
0: 자, 컬센터 첫 번째 주제는 랄라.
2: 예! 할 수 있다.
0: 오우, 신나는 노래 준비했네.
2: 아, 신나는 노래 준비했어요. 정수라님의 환희.
0: 예.
5: 그대 기쁜 하늘
2: 날려 주어.
5: 슬플 말해 좋아.
0: 자 첫 번째 후보 문자부터.

0: 우리 소유 씨가 읽어주시죠.
1: 이사 준비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했거든요.
0: 아, 이런 경우 있어.
1: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봄날에 여행도 못 다니고 이사 준비하려니까 속상하고 마음만 바쁩니다. 아. 아.

0: 직접 건물주가 되신 거 아니에요?
1: 뭐 건물주가 됐어? 뭐 뭐야 없어.
0: 아 있잖아 랄랄랜드.
1: 월세야.
0: 아 월세야?
1: 집도 월세고 랄랄랜드 다 월세야.
0: 자 다음 문자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 다음 문자 가볼까요? 네 0120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밤에 김태균 아저씨를 휴게소에서 만났었던 컬투쇼 팬 10살이에요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실제 목소리랑 완전 똑같아요.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사진 찍은 거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3: 오 착하다.
1: 이야
2: 허락 맡으려고 문자 보냈구나.
0: 휴게소에서 4월 24일날 보냈는데 지난주면은 와 4월 중순
2: 기억나세요? 10살 꼬마 팬?
0: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디 어디였냐면 외곽순환도로에서 네. 저쪽 그 경 어디지 춘천 방향 쪽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맥댕날드가 있거든요.
2: 네. 고향
0: 알죠
2: 네.
0: 거기 네. 거긴 것 같아. 네, 거기서
1: 아니, 너무
0: 찍어주지.
1: 귀엽다. 20년을 했는데 방송하고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가 완전 똑같아요.
2: 실제 본 적은 없으니까
0: 네. 너무 귀여웠어. 막 진짜 신기하면서 와 진짜 저 아저씨라고.
1: 귀여워.
0: 귀여웠어. 네. 사랑의 콜센터는 신청이 없는데 또 사랑의 콜센터에 신청을 하신 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잘못 신청하신 것 같아요. 콜센터인데 콜센터로 신청을 하셨어요.
1: 네, 8808님 저도 사랑의 콜센터 신청하고 싶어요.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보는 보육교사이고 저녁부터는 제 아기 돌보는 엄마예요. 아유,
0: 우리나라의 희망을 돌보고 계신 분이에요. 보육교사시네.
2: 맞습니다.
0: 자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1: 아 그럼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랑의 콜센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약간 걸리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8808을 먼저 가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인데 예, 제가 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근데 이거 할 때 은근 떨려요. 안 받을까 봐.
0: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경우도 많아요.
3: 맞아.
0: 상대방은 전화 오는지 전혀 모르고 문자만 띡 보내놓고 이제 끝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2: 맞아요. 예.
1: 가만있어. 여보세요?
4: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 랄랄인데요. 사랑의 콜센터에 신청하셨죠? 저희는 사실 사랑의 콜센터예요. 네, 그래도 신청을 하셨으니까 전화를 드렸고요. 보육교사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좀 힘 좀 내시라고 정수라의 환희를
0: 잘한다.
1: 불러볼 테니까
0: 잘한다.
1: 끝까지 들어보시면 또
0: 그렇지.
1: 상품이 있습니다. Let's go!
0: 그러면 안 돼.
1: 템포 올려서 신나게 세 개 올려줘.
0: 당신의 가장 환희의 순간이 될 겁니다.
1: 소리 질러!

0: 분위기는 완벽했습니다. 과연 8808님은 야, 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끊을 수 있겠어. 사랑의 콜센터에 신청까지 하신 분이 말이야. 자, 과연 라라의 노래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1: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3: 야, 입으로 좀 늦게 대답을 하셨어요.
0: 아니, 이분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인
3: 네,
0: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0: 약간의 텀이 있어서 끊은 줄 알았잖아요.
2: 너무 떨리네요.
1: 네. 아, 안녕하세요.
0: 걸투쇼인 건 알고 계시죠?
2: 안녕하세요. 네, 네?
0: 걸투쇼인 건 알고 계시죠?
2: 예, 알고 있습니다. 네.
0: 자, 오늘 랄랄이 직접 노래를 불러준 거고요.
2: 네, 랄랄 하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랄랄이라 이렇게 하고.

0: 오늘 저 스페셜 게스트는 어. 가수 우리 어. 시스타의 소라 씨, 아니 소라 씨.
1: 아저씨
2: 안녕하세요. 가수 오. 소라입니다.
0: 아니요. 엊그저께 녹음하기 전에 어제 이소라 씨가 왔다 가갖고 소유 씨가 나와 계십니다. 소유 씨.
3: 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3: 팬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어 소라 씨 했을 때랑 많이 다르네요.
0: 그러네요. 아니 어느 동네에서 보육 교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3: 저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2: 어 시흥.
0: 본인의 아이는
3: 경기도 시흥이에요.
0: 경기도 시흥. 본인의 아이는 몇 살이에요?
3: 저희 아이는 이제 25개월이에요.
4: 25개월. 아, 25개월.
0: 25살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3: 아,
0: 그러니까요.
3: 너무 떨려가지고.
0: 돌보고 있다 그래갖고 25살. 와, 25개월이면 손이 많이 갈 때죠 아직, 그죠?
3: 네, 많이 진상입니다.
1: 아, 진짜요? 아, 근데 가장 힘들 때잖아요.
3: 네, 너무 힘들어요.
1: 아, 저희 서빈이도 이제 곧 24개월 다 돼가는데 18개월부터 진짜 18개월이에요.
3: 네, 네.
1: 그죠? 아, 그러니까 진짜 18개월이에요.
3: 네, 네, 맞습니다. 그때가.
0: 그렇죠. 우리 애기 엄마들끼리 네네. 그냥 얘기 좀 해봐요.
1: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주장이 생겨가지고.
3: 너무 울었어요 저도 어제.
1: 어 진짜요?
3: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0: 남의 아이도 돌보는 보육교사도 하고 계시고 지금 본인의 네. 아이도 돌보고 계신데 어떤 아이가 더 힘들어요?
3: 제 아이가 더 힘들어요.
0: 아무래도 신경 더 써야 되니까.
1: 아무래도.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네.
0: 우리 아이 이름이 뭘까요?
3: 아 저희 아이는 희서예요. 희서.
0: 희서.
4: 희서.
3: 네.
0: 딸 이름 같다.
3: 네 딸입니다.
1: 오. 네.
4: 지금 이름.
0: 지금 그러면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희선은 어디 있어요?
3: 희가 어린이집 갔어요.
1: 어린이집 갔지.
0: 아, 엄마는 어린 애를 어린이집 보내놓고 본인은 어린이집으로 오셨군요.
3: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같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네.
4: 그러네.
0: 희선한테 한마디 하실까요? 우리 토요일 방송이니까 토요일 날 희선랑 같이 들어보면 엄마의 마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3: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 희서야 엄마 말 좀 잘 들어줘. 진짜 엄마 너무 힘들어.
4: 아 마음이 건강하게, 느껴져.
3: 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1: 잘 지내라뇨.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라뇨.
4: 많이 힘드시고
0: 남 얘기하듯이.
3: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0: 희서야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빨리.
3: 희서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1: 제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네, 100만원이요?
1: 감사합니다.
0: 10만원 상당의 선물이에요.
1: 10만원 상당의 상품. 아, 예.
0: 희서 엄마.
3: 감사합니다. 네.
0: 희서 엄마 화이팅.
1: 화이팅. 네, 잘 지내요 희서 엄마.
3: 자, 네.
0: 자 이렇게 해서 랄라는 성공. 자 저희는 4부로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 샤칼라
1: DJ도 웃고 샤칼라 붐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쏘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보통 이름의 성을 보면은 혈통과 본관을 알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성씨를 물려받는데요. 아이슬란드에는 성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이 같은 성을 쓰기보다 부모님의 이름에 아들을 뜻하는 손이나 딸을 뜻하는 도티르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 거죠. 예를 들어 잭슨이라는 아버지의 송이라는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일 경우에는 송, 잭슨, 손, 딸일 경우에는 송, 잭슨, 도티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성보다는 이름을 기준으로 부르는데요. 가문보다 개인과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이름 문화였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사랑의 콜센터 실사 소유 씨와 함께 사모임을 합니다. 와우.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그 락 페스티벌에 우리 딕펑스가 나간다.
1: 맞아요.
0: 예, 라인에 있었는데 네. 저희 집 근처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1: 아, 그랬죠. 문화비축 기지.
0: 잘했어요?
1: 아, 잘 끝났고 굉장히 또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는데 너무 더웠어요, 정말로.
2: 아, 그때 네. 가장 날씨 덥고 25도까지 올라갔을 때였구나.
1: 심지어 실내였는데
2: 근데 왜 더웠지?
1: 에어컨이 없었어요.
2: 아~ 왜?
1: 이게 뻥 뚫린 실내, 약간 위에 천장만 덮여있는 실내 같지 않은 실내 느낌이어가지고 아~ 오히려 밖에보다 좀 더 더웠어서 진짜 아이고. 하다가 토할 뻔했어요, 정말로.
2: 어떡하냐.
1: 네, 하지만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0: 그러니까 이제 상암동에 이제 밤에 있는데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이게 궁짝궁짝하는 거.
1: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시끄러웠을 거예요. 밤까지 하셔가지고.
0: 아유, 좋지 뭐. 그때 뭐 반응도 되게 괜찮았을 거고.
1: 아, 그럼요. 이게 락페 오신 분들은 또 마음이 좀 열려. 아,
0: 준비를 하고 오는 거지.
1: 아, 열려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뭐 노래도 한 번씩 다 듣고 오시고 떼창 구간 어딘지 막 알아오시고 공부하고 오시고 막 슬램하시고 막 해서 되게 재밌게 잘 맞췄습니다.
2: 역시 떼창의 민족.
1: 아,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0: 반응이 제일 좋은 곡이 뭐예요? 했었을 때?
1: 저희는 뭐 비바 청춘도 좋고 이제. 엔딩곡으로 하는 게 이제 같이 막 신나는 노래가 좋다 좋아라는 곡이 있는데
2: 좋다 좋아?
1: 네, 다 같이 떼창하는 거거든요.
2: 살짝만 해주면 안 돼?
1: 나무 좋아 네가 아무 생각 안 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막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2: 이 노래 알아요.
1: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좋다 좋아.
2: 진짜 좋은데 노래. 야,
0: 우리 랄라는 또 새 콘텐츠를 또 진짜 부지런히 사는 것 같아. K떡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2: 아니
1: 입술이 어떻게 저렇게
2: 된 거야? 아니
0: 입술 뭐야?
2: 아니 그
0: 입술이 입술이 떡인가 보다 그지?
2: 아니 입술이 떡이 아니고 그 디저트 한정선에 있는 그 이게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방 과일, 하는 거예요 먹방 외국 언니
0: 과일 모찌
2: 약간 외국 언니 컨셉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ASMR을 제대로 올리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입술이 어떻게 된 거예요?
2: 뭘 어떻게 돼요? 벌에 쏘인 거지. 사람들이 장수말벌한테 쏘인 거냐고 그러는데.

0: 그니까 너무 신기해.
1: 분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2: 아 진짜.
1: 방청객에서 대단하다 진짜.
2: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1: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해라 뭐 이런 컨텐츠까지 만들어서 정당하게 먹으려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0: 근데 어디서 봤던 외국 사람 같아 진짜.
1: 네.
2: 그래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아.
0: 어디서 본 사람 같아.
1: 맛있더라고요.
3: 아 근데 진짜 그냥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1: 그냥 솔직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요.
2: 아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아, 다음으로 넘어가죠.
3: 오랜만에 딱 보자마자 전 느껴가지고
2: 살 빠졌어요?
3: 많이 빠진 거 티나요? 이랬는데 많이 빠졌더라고요.
1: 한 4, 5kg 뺀 거 같은데 앞다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아 7에서 6으로 안 바꿔. 7이야 자꾸.
2: 우리 그 유라가요 랄랄이 얼굴 살이 이렇게 싹 빠진 느낌이 있지만 몸살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죠?
1: 모르겠어요. 많이 빠진 기분은 자꾸만 드는데 몸무게는 똑같더라고요 계속.
2: 어디가 빠지는 거? 정신이 빠지나 보다.
1: 아저씨!
2: 자, 아니, 그나저나 소유 씨가 더 그래요. 더 슬림해진 것 같고. 그죠?
1: 항상 건강해 그리고. 뭔가 이제 야위운 느낌이 아니야.
3: 아니 요번에는 되게 야위였었어요.
2: 그래 아니 지금 전에 왔을 때보다는 약간 그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약간 병양미 같은 게 좀 느껴져. 컨셉인가?
3: 아니 작년에 PDA 때 일부러 근육을 좀 많이 빼면서 몸무게가 진짜 쭉쭉쭉쭉 내려가더라고.
1: 근육이
0: 빠지.
1: 그때 17kg 빠졌다 그랬나?
3: 20kg.
2: 아 뭘 뺄 게 있다 그래?
3: 아 근데 그때 살이 쪘을 때 68kg까지 쪄가지고
1: 쪄봤잖아요.
3: 충격 먹고 와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1월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다가 이제 좀 5월쯤까지 아 3, 4월까지 뺐는데 저도 56, 55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해서 아 근육 포기 못하는데
1: 아 근육량을까지 해서 쫙 뺐구나. 네,
3: 근육량이 저는 항상 25 정도 되는데
2: 아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늘 열심히 하는
3: 네 근데 그때 근육량 20까지 빠졌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육이 20량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몸무게가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조금 몸을 또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근육량 좀 올렸고
1: 운동하고 있어요? 계속?
3: 네 계속 하고 있어요.
2: 야 여름이 오니까요 또 네. 여름이 오잖아요.
3: 그래서 지금
2: 시스타의 계절이 오고
3: 건강한데 보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아파 보여 다
1: 그래? 근데 예뻐요. 너무 예뻐요.
2: 아, 예쁘죠.
1: 나는 항상 아픈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냐. 너무 얼굴이 좋대. 난 아픈데. 뭐 좋아요. 내가 아프다는데.
2: 좋습니다. 사랑의 컬스에서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띵팡 네. 김태형. 오우. 딕펑스 노래를 준비했어요.
0: 네, 원래 잘 안 하는데 봄을 맞이해가지고 비바 청춘 한번 들려드려요.
2: 아, 너무 좋죠.
1: 너무 좋아.
2: 자, 수유 씨부터 하나 읽어볼까요? 5724님 거.
3: 네, 저 내일 수학여행 가요. 내일부터 3일간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히히.
2: 컬투쇼가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2: 뭐 잃어버린 건 찾아드릴 수 있지만 예.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네.
0: 자 그리고 또 2149님 주말인데 날씨도 좋고 해서 외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문 손잡이가 부러졌네요.
2: 아하!
0: 카센터 갔는데 오늘은 수리 안 되고 평일에 오라는데 평일엔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 예약해놨습니다.
2: 와, 나 이거 봐.
0: 야, 이게 어떻게 부러지냐?
3: 부러지지?
2: 어떻게 힘이 이렇게 쓴? 난 이런 건 처음 봐요.
0: 이거 부러지는 거 처음 본다.
3: 저도 처음 봐요.
2: 와,
1: 아니. 여기가 지금 아니에요? 밖이에요?
3: 바뀐 거죠.
0: 아닌 거 같은데?
2: 안에
1: 거가 부러진 거 아니에요?
2: 안에서 잡아당긴 건데.
1: 그럼 밖에서 열어주면 되잖아.
2: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고치긴 고쳐야지.
1: 나중에 아니, 고치면 되지.
0: 아니 왜냐면 저기 운전석이면 나갈 수가 없잖아.
3: 반대쪽 넘어가서.
0: 네, 그래서 막 나가야 되니까 힘들지.
1: 이게 안 되는구나.
3: 아니 안쪽은 좀 세게 잡아당길 수.
2: 근데 원래는 저거 저렇게 레바로 이렇게 여는 그 자동차 문은 이렇게 톡 하면 그냥 바로 열리잖아요. 네,
0: 세게 할 일이 없긴 한데.
2: 얼마나 아 급동이 왔나 보다.
1: 아 그랬을 수도 있지. 아,
2: 급동이다 빨리 열고 나면 이렇게.
1: 날씨도 좋고 해서 외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들뜬 거 아니야?
0: 그치, 그럴 수도 있지.
3: 아 너무
0: 이분한테 한번 전화 드려서 한번 여쭤볼까요?
2: 아 고래도 좋고요.
1: 예. 네네.
0: 이일사군
2: 왜 부러졌는지.
1: 이일사군님께 전화해볼게요.
2: 자 이일사군님. 에 이런 건 어따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컬투쇼한테 문자를 보낸 거지.
3: 근데 저렇게 부러진 거 진짜 처음 봐.
2: 본인도 어이없으니까 그냥 찍어서 보낸 거야 바로.

0: 미안해요. 어.
1: 여보세요?
2: 네.
1: 아, 네. 그 주말에 날씨 좋아서 나가시려고 했는데 그 자동차 손잡이가 부서져가지고 못 나가시고 다음 주에 예약을 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티폰즈 김태환인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거거든요. 끊지 마시고요. 어떻게 부러진 건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선물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노래는 비바 청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4: 그러면 안 돼.
3: 선물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4: 끝까지 들어야 돼.

0: 감사합니다. 예. 역시.
1: 어, 너무 좋다.
0: 어, 착착 붙는구나. 아주 진노래니까 아주 그냥.
1: 봄이다 봄. 예. 그동안 진짜 진노래인 줄 알아. 진노래다.
0: 자, 2149님은 이 비바 청춘을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으세요.
2: 여보세요.
3: 아,
0: 성공. 네.
4: 축하해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컬투쇼예요.
3: 아, 네네.
0: 예, 지금 주말 거 녹음하고 있는 상황. 아.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저도 꽤 오래 산다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그딴 상황을 본 건 처음이에요. 문고리가 어쩌다 그렇게 부러졌을까?
2: 그러니까요.
3: 모르겠어요. 이게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냥... 편의점 잠깐 가려고 했는데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0: 힘이 세신가 봐요?
3: 아닙니다.
2: 차가 얼마나 됐어요? 차가?
0: 오래된 차인가?
3: 아, 차는 좀 오래됐어요.
0: 몇 년 됐어요, 차가?
3: 2008년식이니까 꽤 됐죠.
2: 2008년식. 아, 18년 됐네요.
0: 와, 오래 탔네. 차를 이렇게 한번 네. 타면 오래 타시나 보다.
3: 아, 네네.
0: 그 정도면 뭐 거의 한 20만 탔나?
3: 네, 20만 좀 넘었어요.
2: 아, 오래 타셨구나.
0: 그럼 이제 고쳤어요?
3: 아니요, 언니 이번 일하고 있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주말에 네. 이번 주 주말에 고치게 됐어요.
0: 아, 그러시구나. 아, 부러진 상태로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3: 네.
5: 아, 근데 궁금한 게 그 어느 쪽 문이에요? 혹시 운전석이요?
1: 맞아.
3: 네, 운전석 쪽.
1: 아, 그렇구나.
2: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하세요?
0: 그럼 어떻게 내려?
3: 어, 그 이게 손잡이 꺾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밀면 열려가지고.
1: 아, 그 조그만한 나머지 부분을 막 이렇게 데를? 밀어가지고 네. 막 그거를 어거지로 네. 열어가지고.
3: 아, 예.
1: 아유, 애쓰시네. 네,
2: 힘이 세시네. 많으시네.
0: 그날 이분 손에 살기가 좀 있었나 보다, 지금. 힘이 빡 이렇게 하니까 그죠.
2: 아, 뭐 잘 고치시고요. 제가 또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태연도 성공.
4: 예. 예스, 예스.
0: 자, 이제 사랑의 콜센터 마지막 주제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소유. 근데 왜 이제 와서 물어보지만 소유예요?
5: 아, 회사에서 어. 이제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싶은 여자 소유입니다.
0: 아, 진짜 그 소유?
1: 진짜로?
5: 소유하고 싶은 여자가 되라 그래서 소유로.
2: 아, 근데 잘 어울린다.
0: 잘 어울려. 아니,
2: 잘 어울려.
0: 외모하고 느낌이 네, 소유라는 이름이 잘 어울려서 무슨 뜻인가 늘 궁금했었는데.
1: 진짜 소유가 소유구나.
5: 네, 진짜 소유하고 싶은
1: 소유하고 싶어
5: 되라고.
1: 소유구나. 오.
5: 아, 그리고 이거를 이름 정해주실 때 그 회사분이 온유 씨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1: 네, 네.
5: 온유 씨랑
0: 온유.
5: 안, 아, 아이오유?
1: 아이오유?
2: 아이오유요?
5: 그 일본...
1: 아이오유.
5: 아이오유.
1: 아, 뭐지? 아이오유.
0: 아이오유.
1: 아, 죄송해요. 아오유.
5: 아오유 맞죠? 아오유. 나 뭐라 그랬어?
0: 아이오유.

0: 유는 우리
1: 뭐, 죄송합니다.
0: 우리 다 더맨더머야 어, 지금.
2: 난 아예
0: 아이유 아이유
1: 아이유를
0: 아이유
2: 아이유
1: 그렇지. 끝을 꼭 유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 아. 그러다가 소유가 됐어요.
0: 아, 그럼 내가 물어봐서 한 거 아니야?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2: 아 누군지 알겠는데 이름이 안 나와.
3: 맞아, 맞아. 네,
0: 소유입니다. 소유.
1: 네, 소유입니다. 소유.
0: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
1: 아 신나게 또 가야 되니까 예. 제가 아까 전에 좀 너무 조금 다크했다 보니까 신나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다비치 선배님들의 파리파리.
0: 어 파리파리.
2: 너무 좋다.
1: Baby,
0: 자 후보 문자 0444부터 우리 소유가 읽겠습니다.
1: 네, 코카콜라 월드컵 응원 여행 패키지에 당첨됐어요. 와! 12일 체코와의 경기 관람이네요.
0: 아, 이번 월드컵이구나.
1: 네, 처음 가보는데 경유를 포함해서 20시간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벌써 걱정입니다. 베트남 비행도 힘들던데 비행기 오래 탈 때 팁이 없을까요?
0: 그냥 그 전에 밤을 새야지.
1: 그치 밤 새야죠.
3: 밤에 새야 자는 거죠.
1: 와, 네.
0: 그냥 20시간. 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진짜 힘들겠다 20시간.
0: 예, 예. 이거 자다 해도 계속 항공 비행기고 계속 그래요.
2: 네. 맞아요. 비행기도 좀 왔다 갔다 많이 걷고 해야 돼요.
0: 아니 이틀 밤 새고 타시면 되겠네.
2: 맞아요. 그럼 많이 굶고요. 많이
3: 요즘에
2: 걷고.
3: 요즘에 그거 좋더라고요. 가습 마스크?
1: 네.
3: 네, 왜냐면
0: 아 있어.
3: 네, 비행기 건조하니까
0: 여기 안에 필터 들어가는 거 있어. 네.
2: 그런 게 있대요.
3: 하면 되게 좋더라고.
2: 촉촉하게.
1: 근데 네, 그거 좋아요. 8시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0: 그 안에 그 필터를.
3: 아 맞아요, 맞아요. 아,
2: 필터를 갈아줘야 돼요. 기저귀처럼
1: 건조해져요.
3: 기저귀랑
2: 뭘 또 갈아줘야 되나?
0: 말라 네. 말라니까.
2: 뭘 또 갈아줘야 되나 봐.
0: 아. 이게 젖어 있는 필터가 있어. 그럼 넣으면 그게 가습이 돼 갖고. 그것도 좋더라고.
2: 네.
0: 팁 드렸어요.
2: 네, 1609님 균디 저 오늘 승마 시험 봐요. 행운을 주세요.
0: 네, 행운 드릴게요.
2: 오케이, 끝.
1: 아
0: 붙었어.
3: 깔끔해.
1: 아 어떡하지?
2: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 할까요?
1: 아, 근데 저는 일단 여행 패키지 당첨되셨다고 하니까
2: 와
1: 이분께
0: 전해볼까요? 0444.
1: 네 그리고 약간 팁을 좀 말씀해드리면
0: 그래 그래.
3: 아 올해 탈 때 팁.
0: 자 소유가 부르는 파리파리는 또 어떤 노래인지.
2: 어, 근데 진짜 이거 비행기 값만 해도 사실 얼마예요?
0: 어휴,
2: 이런 거 당첨되는 거 진짜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자동차 당첨되고 이런 거.
4: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가수 소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지금부터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파리파리 들려드릴게요.
2: 아, 코카콜라 월드컵 예, 응원 여행 패키지에 당첨됐죠?
0: 그래, 그래. 체코 가는 거고 체코 가는 거 너무 궁금해.
3: 비행기 팁 알려드릴게요.
2: 20시간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걱정이죠?
0: 예, 장시간 비행기 탈 팁을 드릴 테니까 끊으면 안 돼요. 선물 있어, 선물이.

0: 오케이 오케이.
1: 와.
2: 너무 좋아.
1: 수희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좋다.
2: 너무
1: 이것도
2: 좋아.
1: 잘 어울리네. 그러나 이 노래를 끝까지
2: 끊었어?
1: 들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뭐야?
1: 성공!
2: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해요?
5: 오늘 다 들었어.
4: 안녕하세요.
1: 예, 이 사람들이 진짜 말이야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2: 어 떨렸어.
1: 안녕하세요.
4: 잘 안 들려요 소리가.
1: 아 잘 안 들려요.
3: 어디 사세요?
4: 대구입니다.
1: 대구.
2: 아, 대구.
4: 네.
1: 아, 지금 대구 날씨 어때요?
3: 좋을 거.
4: 지금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2: 대구에 있는 거 맞아요.
4: 대구 맞아요.
1: 아 근데 20시간 타는 거야? 와, 그 이거 당첨이 됐던 순간 되게 좋았겠다, 그죠?
4: 아 좋았는

0: 예. 갈 생각하니까 까마득 하고.
1: 예, 맞아요.
2: 근데 20시간이면은 경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유가?
1: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2: 예?
3: 그냥 시간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
2: 아니, 갈 시간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1: 예. 아, 있어요. 있는데 예. 일정을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
0: 아, 일정.
2: 아직 당첨만 됐고.
1: 예, 예.
4: 제가 봤을 때 20시간이면 중간에 어딘가에 내려서
0: 경유할 거예요.
4: 기다렸다 네. 경유를 하니까.
1: 네.
4: 오래 탈 팁 없을까요라고 하셨는데.
1: 네.
0: 밤을 새야 돼 일단 그 전날.
4: 맞아.
3: 그렇지.
0: 응? 여보세요?
1: 네.
3: 듣고 계세요?
4: 비웃으신 네. 거예요?
1: 아니.
2: 아니야 받아 적고 있는 거야.
1: 응. 네, 받아 적고 있어요.
4: 근데 왜냐면 이게 진짜 오랜 장기로 비행기를 탈 때는.
1: 네.
4: 밤 새야 돼요. 그래야지 잘 자요.
1: 아.
0: 잘 자야 돼. 이코노미석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1: 그럴 것 같아요.
0: 예, 예. 그러면 자리도 비좁아갖고 조금은 그냥 잠을 그냥 어떻게든 피곤해서 쩔어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4: 맞아요. 네, 그리고 배를 많이 고프게 해서 아니면 계속 먹던지.
2: 맞아.
1: 술을 좀 먹고 갈까 합니다.
0: 아니, 이게 비행기 술을 많이 먹으면 못 타, 비행기에. 아예 피곤하질 못해, 타질 못해. 네,
4: 그리고 냄새 나면 잡혀요.
2: 거기서 이제 안에서 먹으면 되지, 비행기 안에서 네. 주니까.
1: 네.
4: 그리고 좀 약간 화장실을 자주 가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좋고.
2: 맞아.
0: 그렇지, 그렇지. 너무 앉아있지만 말고.
1: 네.
0: 자, 일단 성공하셨기 때문에 선물 드려야죠.
1: 네.
4: 0444님께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0: 잘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소유도 성공!
2: 예스! 우! 다 성공이다!
0: 자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7: 레노.
9: 두시달치 걸치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증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G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편한 조끼하기띠,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쿠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려버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파워로 진행시켜!
0: 자, 오늘 토요일 방송도 산행콜센터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수유 씨랑 함께했습니다. 수유의 신곡 Girl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요.
2: 네.
0: 자, 오늘 뭐 소감 어떠셨어요?
2: 일단 언제나 항상 신곡이 나오면 먼저 찾아오는
0: 너무 고맙지.
2: 제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컬투쇼에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떨리면서도 이게 사랑의 그 콜센터가
3: 도파민!
2: 도파민이 있어요.
0: 있어.
2: 네.
4: 맞아요.
2: 그래서 또 한껏 약간 조금 처졌었는데 약간 지금 에너지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0: 그렇지. 눈빛 달라. 맞아. 눈빛 달라 지금.
2: 예예. 네. 예. 네, 지금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0: 야, 우리 랄랄레도 수고하셨고요. 태연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자, 들어오신 분들, 와주신 분들, 그리고 방송국 놈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네.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

0: 번째 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들이 가기 좋고 놀기 좋고 축제 가기 좋은 5월의 첫 주말입니다. 다들 지금 뭐 야외에서 낯선 곳에서 축제 현장에서 황제파워 듣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황제파워 방송을 미리 녹음을 해놓고 오늘 있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와 함께하는 황제파워 특집 공개 방송을 위해서 온양온천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 방송으로 우리 빵댕이들 만날 생각하니까 참 설렘설렘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온양 아산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7시 30분부터 공개 방송 시작이니까 지금이라도 달려오세요. 황제파워 들으면서 일단 차 시동 거세요. 부릉부릉.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0: 2026년 5월 2일 토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사실 이렇게 축제에 참가하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촬영 현장이 많이 막 떨리고 그래서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도 없고 어디 뭐 지방을 가거나 멀리 촬영을 가거나 저한테는 사실 거기서 거기 했어요. 마치 밥을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맛을 느끼지 않고 먹었던 것처럼.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의 저의 삶은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촬영이 있다 하면은 진짜로 이제 그것도 좀 둘러보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지 네, 여행 가는 기분이 살짝쿵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짝쿵 나기는 하더라고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아산으로 움직이시면서 황제파워 방송 들으면서 오시면 됩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7시 30분부터 온양온천역 특설무대에서 황제파워 공개방송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또 얼굴 보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네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산분들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지 궁금스합니다. 궁금스해. 이따 보자고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카쿵.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에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2: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출첵 첫 곡 디바 좋아하면 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0: 괜찮으니 빵디 저는 오늘 술을 달리러 갈 겁니다. 야무지게 숙취 해소제도 챙겼어요.
1: 아 오늘 뭐 술꾼들 전쟁하는 날이군요. 아 원하님 뭐
0: 친한 분들이랑 진하게 드시러 가시나 본데.
1: 네
0: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요.

빵구. 저희 오늘 집에서 쭈꾸미 샤브샤브 해먹어요. 알 쭈꾸미가 우와 좋아. 얼마 전에 구워서 먹어봤는데 이야 이거 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음식도 얘를 제철 알 쭈꾸미는 이길 수가 없어요.

88 7 하나님 드라이브 중인데 길이 너무 막힙니다. 그래도 노래가 좋아서 참아봅니다. 바로 이런 자세죠. 황제 파워를 듣는 이유 중에 교통 정체가 심할 때 시간을 빨리 가게 해준다고요. 문영희님 그리고 권대구님 어서 오십시오. 장재영님, 윤정준님, 김찬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규희, 전효원님, 장주현이까지

0: 1186원님, 우리 집 댕댕이 유치원 가는데 그제 OT 갔다 왔어요. 강아지 유치원도 OT가 있다.
1: 얘 충격적인데. 얘네 뭐 CC도 있고 뭐 다 있겠는데 얘네.
0: 얘들아, 주인을 아주 잘 만났네. 행복한 전생 되렴. 너는 나를 잘 알잖아. 난 너밖에 없잖아.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나는 걸 알잖아. 이찬양님, 지광훈님,

자, 어서 오십시오. 강균주님, 김연희님도 와주셨습니다. 정혜선님, 백영채님도 반갑고요. 류명진님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현님, 주말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듣는 빵디 라디오 힐링되고 좋으네요. 아, 주말 빵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황제파워는 주말만 들어오는 빵댕이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아, 수현님 반갑습니다. 요렇게 가끔 인사 남겨주세요. 김정선, 박홍진, 정영준님 반갑습니다. 김미용님도 어서와버려.

0: can stop it. That's the way my love goes. Ha!
1: 0666님 삼청동 나들이 하면서 황제파워 듣고 있습니다. 힐링.
2: 아, 삼청동에 아주 예쁜 카페가 많은데 거기 테라스에 앉아서 황제파워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권태리님, 허운성님,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태윤님께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이태윤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막 드십시오. 자, 이렇게 출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85님, 통금이 10시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급해. 10시. 10시?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어때요? 우리 여자 방댕이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통금 시간 있습니까? 있었나? 아니면 케바케인가? 여자들은 왠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대학교 때 없어요? 임팔라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예 없었어? 포기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아, 그것도 좀 있어요? 케바케네 그럼. 그죠? 보통은 사실 막 그 이제 대학교를 가면 친구들끼리 사실 술 한잔 하다 보면은 막 새벽 1시에 끝날 때도 있고 12시 근처에 돼서 끝날 때도 있는데, 야, 10시 통금이면은 이거 하루 금방 갈 텐데.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6시에 뭐 거의 대부분 뭐 끝난다고 쳤을 때 이때부터 10시까지면은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정확히 1시간 거리면은 9시까지. 그럼 한 3시간 있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야, 이거 좀, 아, 이거 통금 시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네, 우리 여자친구분께 말씀하십시오. 부모님과 투쟁하여야 한다. 투쟁해서 조금 이게 늘려야 돼. 10시 너무 촉박하다. 아니, 대학교 뭐 4시에 끝난다 쳐. 4시에 끝나도 5시간.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5시간 있으면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데, 어디 이동하는데 1시간씩 걸리는데. 심지어 6시에 끝나면 9시, 3시간 남는다. 안 돼, 이거. 이거 빨리 둘이 상의하십시오. 근데 또 나중에 진짜 잘 돼가지고 둘이 결혼까지 한다면은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니놈이구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심시 너무 거센 저항은 안 된다는 거.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루시의 개화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했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김한영님, 빵디 저 막걸리 만들려고 막걸리 키트 샀어요. 맛있는 막걸리 나오라고 성공빔 싸주세요. 아 근데 한영님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진짜 힘들다 그러던데. 일단 맛있게 숙성되라고 제가 숙성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효, 발효죠 막걸리. 발효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님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후기 문자로 보내주세요. 발효 빔. 아 이럴 때 이제 전이랑 함께 싹, 어? 우리가 보내준 김치전이랑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당첨되기 어려워버리죠. 괜한 말을. 1225님, 빵디 저희 아빠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셔서 나오는 드라마는 전부 챙겨보세요. 키키키. 빵디도 드라마 많이 보는 편인가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미니시리즈 같은 거 경우 뭐 16개 막 이러잖아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저 그래서 그냥 저기 OTT 그냥 그런 플랫폼에 한 8개짜리 그런 거 보는데 최근 봤던 게 기리고라는 공포 네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기리고라는 컨텐츠가 나왔어요. 아 굉장한 수작입니다. 아 제가 봤는데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주 그 쫄보들 있잖아요. 공포 장르에서. 그 쫄보들이 접근성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 나왔다. 그래서 기리고 관계자들이 보면 참 좋아할 얘기지만 전 기리고를 잘 봤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가사 속에 숨은 단어들을 연결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015B 수필과 자동차.

제주도 중문에는 향토시장이 있고 전라도 남원에는 남원장이 있고 전라도 순천에는 아랫장이 있고 전라도 광주에는 양동시장이 있네.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해요.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속 쥐미는 감성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제주도에서 전라도까지 가사만 따라가도 전국 팔도시장 맛집 투어가 따로 없습니다. 양동시장의 고소한 이 통닭 냄새, 아래 시장의 따끈한 이 국밥 한 그릇이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엄마 손인 줄 알고 모르던 분의 손을 덥석 잡았던 그 시절의 해프닝까지 소환해주는 사람 냄새와 덤의 미학이 가득 담긴 노래 강남 태진아의 전통시장 한 구절이었습니다. 아, 가사 너무 좋죠. 특히 순천에 있는 이 아래시장, 여기에서 저는 어쩌면 이 가는 길에 라디오 DJ의 꿈을 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는 그 길의 풍경을 좀 묘사를 해드리자면 논두렁에 벼가 익어가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모래먼지가 일어나는 공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되게 좁은 다리를 덜컹 진짜 덜컹덜컹 거리는 그 시골 버스를 타고 할머니랑 항상 아랫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랫장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뻥튀기 아저씨. 그 기계 알죠? 사람 몸만한, 실제 오리지널은 사람 몸만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만한 그 뻥튀기로 끝에 긴 이 쌀포대, 쌀포대를 이거 계량하신 것 같아요. 긴 쌀포대에다가 막 돌리고 있으면 아이들 그 앞에 무릎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저씨가 뻥이요, 뻥이요를 크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저씨가 뻥이요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뻥이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뻥이요 한 다음에 뻥 뜯어가지고 아이들이 뒤로 자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샤우팅을 아저씨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뻥튀기가 제가 그것만 보러 그 퍼포먼스만 보러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옆에 흘립니다. 뻥튀기를 아저씨가. 그럼 그걸 주워가지고 툭툭 털어가지고 후후후후 불어가지고 먹었죠. 그 알죠? 떡국, 떡국 뻥튀기. 그러니까 떡국 썰어놓잖아요. 그걸 뻥튀기 하면은 진짜 10배 커지나? 그게 하나씩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는 그 재미가 그렇게 있었어요. 네. 아유, 간만에 아랫장 얘기 나와가지고 뭐 수많은 추억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큐!

내 얼굴 찌질이 반사 어그로 마이 패션 클로즈업 머리 어깨 무릎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단어 보통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얼굴 내 얼굴이죠 내 얼굴 찌질이 반사 어그로 마이 패션 클로즈업 뭔가 자존감이 좀 높은 노래 같은데 머리 어깨 무릎 와 근데 이 어그로라는 단어 때문에 이 노래 추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여러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의 무의식의 세계를 제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작사가의 빙의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네 얼굴 너무 찌질하게 생긴 것 같아. 뭐라고? 찌질이 반사. 네 얼굴이 더 찌질하지. 난 찌질해도 괜찮아. 나는 옷을 잘 입으니까. 여름철에는 이렇게 살짝 얇은 자켓에 신발은 어그로 가야지. 어그로? 이 녀석 말재간 좀 봐. 네가 나의 패션에 대해서 알아? 자세히 클로즈업 해보면은 머리, 어깨, 무릎, 발. 아, 실패입니다 오늘은. 아, 여기서 실패네요.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제가 해버려가지고 지금 실패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적으로 발이 나와버렸네요. 아, 이거 머리, 어깨, 무릎에 싸웠어야 되는데. 머리, 어깨, 무릎을 다 때려줄 거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요, 오늘. 네. 자, 지금 네 얼굴, 찌질이 반사, 어그로, 마이 패션, 클로즈업, 머리, 어깨, 무릎. 이렇게 여섯 가지의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과연 어떤 노래에 들어있는 단어들인지 정답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정적인 힌트 단어를 두 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으시면 정답 맞추기가 더 쉽다. 네. 자, 노래는 힌트곡입니다. 원투의 자 엉덩이. 네, 들려드릴게요.

자,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코너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단어 내 얼굴, 찌질이 반사, 어그로, 마이 패션, 클로즈업, 머리, 어깨, 무릎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노래 나갈 때 화사 그리고 빵댕이라는 힌트도 드렸는데 여러분 빵댕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궁뎅이. 궁뎅이가 빵댕이입니다. 자, 과연 무슨 노래일지. 자,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자, 내 얼굴부터 찾아볼게요. 네 얼굴 나왔죠? 자, 찌질이 반사 나왔죠? 자, 어그로 갈게요. 자, 어그로 나왔죠? 어그로. 마이 패션 나왔죠? 자, 클로즈업 세 번 나와버렸죠? 자, 머리 어깨 무릎 나와버렸죠? 자, 세상의 편견을 향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카투 침을 뱉어버리는 곡입니다. 마마무의 힙. 가사를 보면 그냥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유롭게 찌질이 반사를 외치고 어그로 끄는 이들에게 따끔한 떼찌까지 날려버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구석 힙하지 않은 곳이 없는 노래 미드 마무, 마마무의 힙이었습니다. 네, 9355님 이 세련된 비트 성수동 그 자체네요. 아, 참고로 성수는 노팡디 존인 거 아시죠? 왜요? 빵디는 성수동 얼씬 말고 노래만 틀어주기 약속. 크크크. 나 가고 싶단 말이야. 나는 왜 노빵디 존이야. 정말 가면 안 돼요. 갈 건데. 아, 근데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멀어가지고. 아, 성수동이 맛있는 거 되게 많던데. 뭐 미나리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뭐 메뉴 하나 있던데 그거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아, 정말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아, 성수동 잘 있지 얘들아. 딱 저랑 어울리는 바로 그 동네 성수동. 0344님 제 러닝 부스터 곡이에요. 땀에 쩐 내 모습도 힙하게 만들어줍니다. 케케케. 빵디의 헬스곡은 뭡니까? 이요? 글쎄요, 헬스를 때 저는 그냥 제 플레이리스트를 전부 플레이를 해놓는 편이기는 한데 주로 메탈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밴드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뭔가 그 여러분 뭐라고 하지, 운동할 때 허세가 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인데, 좋은 점은 자세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운동 폼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유지가 된다. 단점은 쓸데없이 남을 신경 쓰게 된다. 네, 혹시나 내가 겉멋이 들진 않았을까, 흑화될 수가 있다. 어쨌든 자기만의 헬스곡들이 있죠. 자, 힙 맞춰주신 정답자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빵제의 전당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칠게요. 0376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 필승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Premium Bank 10 Go!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0: 노란산.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황비 안녕하세요. 파주 문산에 사는 문산댁 박민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를 10년 넘게 하다가 겁도 많고 생각도 많은 제가 최근에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애견 미용사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사육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생 목표였던 그곳에서 작은 트라우마로 시작하자마자 끝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생명에게 도움 주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늦가기로 도전하게 됐어요. 동물들은 사람처럼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한테만큼은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보호소에서 아이들 미용해주며 봉사하며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그리고 빵디 옆에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응원해주는 우리 신랑 이종민 씨 덕분에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빵디도 어디선가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빵댕이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YB의 흰수염고래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박민희님의 신청곡 YB 흰수염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이 노래 마음에 좀 위로를 주는 곡이죠. 아주 단단하게 주는 바로 그 노래. 자, 우리 민희님께서 이제 어린이집을 그만두시고 제2의 인생을 또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이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내심 부러운 게 좀 있죠. 직업을 여러 개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다고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실행을 하시다니 미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또 근데 동물에서 이제 동물 애견 미용에서 거기서 제가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미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기는 하는데, 아, 이 주인이 우주다라는 말이 강아지들한테 나온 거거든요. 얘네들은 사실 사람 보면은 이 꼬리를 살랑살랑살랑살랑, 심지어 그런 적도 있죠. 주인이 어느 날 힘들고 강아지가 하도 와가지고 달려대고 치대니까 저리가 했는데도 걔는 항상 용서를 해주고 저한테 달려와주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용서를 가장 잘해주는 두 가지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미니님 가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물 친구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동물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실 거고, 그럼 또 손님들이 또 아, 이 집 주인은 정말 우리 아기를 많이 아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번창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미니님의 두 번째 도전을 우리 황제 파워가 야무지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일 하시게 시작되시면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는 토요일 코너 제목은 몰라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 광고 까꿍.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대한민국 야간관광의 중심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 5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10시 2회 공연 더욱 화려해진 연출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일상의 밤을 특별하게 바꿔줄 단 하나의 쇼. 레이저와 드론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하모니. 부산 광안리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만나보세요.
5: 단체티가 필요할 땐
6: 아이디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자, 제목은 몰라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이름은 소개해도 노래 제목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노래 제목은 여러분이 직접 맞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노래를 두 곡 연달아 틀어드릴 텐데요. 그 노래 제목 두 개를 차례로 이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뭐 다른 건 다 아는데 노래 제목이 조금 약하다, 제목만 모른다 이럴 때는요, 황제파워 홈페이지 쓱 들어가셔가지고 선곡표를 클릭하시면 노래 제목이 선곡표에 뜹니다. 네, 그거 보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예요. 좋죠? 자, 첫 번째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이정현 씨와 백지영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몰라.

토요일 3부 코너 제목은 몰라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두 곡의 노래. 정답은 줄래 내 귀에 캔디였습니다. 자, 이정현 씨의 줄래, 백지영 씨의 내 귀에 캔디 듣고 오셨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2PM의 멤버 태견 씨가 공개열에 10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PM 멤버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가를 하고 2PM 막내지만 유일하게 유부남인 찬성 씨가 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찬성 씨 그나저나 사냥개들에서 이 연기가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오늘 찬성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른 배우인 줄 알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결혼하고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태견 씨 결혼 소식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태견 씨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건 언제나 달달한 목소리, 달달한 이야기, 달달한 캔디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우리 제작진이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기사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작진 피셜이었습니다. 그건 뭐 결혼한 모든 남편분들이 다 그렇죠. 하하하. 그렇죠? 하하하. 자, 두 번째 제목 모르는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조용필 씨와 뽀로로의 콜라보레이션이. 네, 이 두 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몰라.

자, 제목은 몰라 하고 있고요. 제목을 모르는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정답. 어제 오늘 그리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아, 남일 같지가 않네요. 조용필 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뽀로로의 노는 게 제일 좋아. 어제는 노동절, 오늘은 토요일, 내일 심지어 일요일. 눈치 보이지만 월요일 연차까지 써버리면은 5일은 또 어린이날이니깨니 와, 기가 막히다. 자, 5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연휴를 즐기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회사나 학교가 알아서 5월 4일을 눈치껏 재량휴일이나 쉬는 날도 이렇게 정한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많은 분들은 또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한 목소리로 노는 게 제일 좋아를 불러 제끼면서 시간이 갈수록 아, 누군가 신이 나를 도와서 너에게 평생 놀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주마. 노는 거 외에 나머지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항상 이런 순간이 오기를.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아, 이번 연휴에 물론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셔서 대박 나시라고 대박 빔을 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대박 빔! 자, 오늘 제목은 몰라 노래 제목 잘 이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리겠습니다. 다들 내가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부로 돌아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생활정보.
1: 속을 몹시 태우면서 조급하게 복가칠 때 안달복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안달과 복달 두 표현이 합해진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선 안달은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구는 일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인 반면 복달은 특별한 뜻 없이 안달을 강조하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 덧붙인 말이라고 해요.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어니 젤린스키는 사람의 걱정을 확률로 계산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걱정은 단 4% 정도라고 하죠. 안달복달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더 현명한 고민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아빠, 너의 자랑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뿌리 이노엔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황재성의 황제파워.
10: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2일 주간 황재성.

계십니다. 세차 3시간 하고 딱 돌아섰는데 차 위에 노란 이 송진가루가 눈처럼 쌓였네요. 누가 보면 뭐 차에 가루를 카레가루라도 뿌린 줄 알겠습니다. 잘됐네. 그 와중에 배고프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324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펑디, 지난번 방송에서 피부과 레이저 리프팅 샷수 엄청 궁금해했죠? 사실 저도 펑디랑 같은 투턱 라인이라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를 지금 여러분 좀 투턱이라고 놀리시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이 투톡적 속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난 1월에 큰 맘 먹고 600샷 시원하게 조사버렸는데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려고 다음 주에 300샷 더 얹으러 갑니다. 우리 투톡 동지 팡디, 제가 이번에 300샷 마저 맞고 와서 얼굴 소멸 가능한지 생생한 후기를 들려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우리 이번 생엔 꼭 턱선이랑 화해해서 V라인 대통합 가보자고요. 네, 오늘은 턱을 300샷 더 조수실 3240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합쳐서 지금 900샷인데 지금 3240님의 턱 상태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랑 비슷하신지 저보다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900샷이면 저는 1000샷은 가야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꼭 저희한테 후기를 알려주시고요. 오늘 진짜 이득이네요. 이 집단 지성의 힘이 바로 이렇게 장점으로 저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제가 안 아프고 지금 정보를 얻어버렸죠? 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네요. Get Lucky. 3240님 V라인 잘 나오시라고 저희가 V라인 빔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투턱 동지니까. V라인 빔. 자, 노래 들을게요. 다프트 펑크 Get Lucky.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아니라도 토요일은 늘 즐겁죠. 즐거운 이 기분을 모아서 월뷔페에 푹 빠져봅시다.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월뷔페 입장. 오늘 월뷔페는 기분이가 아.

0: 갈기가 됐어요. 완마.
1: 주말은
0: 그런 맛입니다. 사자 갈기가 되면 어떻고 보람이 털이 되면 어떻습니까요? 현채님 푹 쉬셔요.
1: 신인원님, 급진살 빼려고 오늘 밥을 너무 조금 먹었더니 빵이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인원님께서 급진살이라고 하길래 저 그 소고기 부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있을 텐데. 인원님, 자, 살랑살랑 날 좋을 때.

다음 곡입니다. 왁스 머니.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젖방디가 시장에 가면 부스러기를 노리며 서 있었던 곳이 있었죠. 뭘 파는 곳일까요? 힌트는 뽕이요.

튤립 한 다발 샀어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지 않니? 튤립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니가 있어야 되죠. 네, 4498님 앞으로 튤립 무한대로 살 수 있게 돈 많이 버시라고 이 노래 찌그려버릴게요.

먹으려면 이것 또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머니 머니 해도 돈이 안 되겠다. 우리 빵댕이들 전부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방송 듣는 사람들만 부자 되시라고. 네, 저희가 머니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올해 진짜 유례없는 돈길만 걸으십시오. 머니 빔!

0: 3771님.
1: 아?
0: 아, 산 우리 동네인데. 뻥디 드디어 실물을 볼 수 있나요? 기대 기대. 조금만 기다려. 아, 저녁에 지금 볼 수 있어요. 377하는 이따 봐요.

혼자 조용하니 여유롭게 황제파워 듣고 있으니 아이 좋다. 이제 워밍 100곡입니다. 다들 빨리 집에만 있지 말고 놀러 가라가라. 놀러로 가라가라. 운동하러 가라가라. 산책 가라가라. 빨리 나가시라고 들려드립니다. 켄 가라가라.

장동희님, 저 오늘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밤에 못 자면 못 자죠. 이럴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침대에서 전화통화하면서 네, 잠 들 때까지 전화통화해달라고. 어? 이런 로맨틱한 추억도 있어야지. 동희님 빨리 진행시켜.

0: 4347 신랑이 다음 주부터 집에 빨리 온대요. 저 엄청 기뻐요. 점점점점 점점점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분 거의 실성하신 것 같은데 4347님.
1: 아, 왜 그래요?
0: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알고 결혼하셨잖아요. 힘내세요.

0: 3148빵디 우리 남편 요구르트 날짜 하루 지났다고 안 먹네요. 키키키키.
1: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건 다 남편을 주는 거였군.

0: 일주원이 아이들과 롤러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 정말 많네요. 아유, 주원님 좋은 부모님이시네.
1: 아, 우리 조카랑 또 행복한 추억을 쌓으러 가셨구먼요.
0: 자, 월드페 여기까지.
1: 아,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 팡디가 시장에 갔던 이유. 네, 무언가의 부스러기를 노리며 서 있었던 바로 그곳. 뭘 파는 곳인지 문제를 내드렸죠. 정답은 뻥튀기였습니다. 자,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다가 축제도 많이 열리고 연휴 맞아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다들 오며 가며 안전운전 잘 하시고요. 재밌게 놀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야 재밌게 놀겠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 우리 아산에서 이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롤러장 얘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에 좀 한번 좀 타볼까 인라인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싶은데 이게 제가 잘 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를 배우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 친구들은 요즘 어디서 타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를? 아, 배우는 데가 있어요?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우리 때는 그 동네에 잘 나가는 형한테 배워야 됐어요. 그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형이 너무 깡패 형이어가지고. 아, 인라인 배우는 학원이 있어. 야, 대단하다 진짜. 이래서 서울 하나 보다. 서울. 아, 한강변에 이미 엄청 많은 분들이 배우는군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아이랑 저도 이제 잘은 못하니까 아이랑 같이 배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요즘 들어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롤러장에 애들 막 데려다 놓고 같이 갔다는 문자들이 많이 도착해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내일 4시에 만나고요. 아,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마탱. 오늘 끝곡 최준호님의 신청곡 놀아줘 형 준비했습니다. 아차차, 끝곡보다 더 중요한 걸 소개 안 했습니다. 자, 오늘 점해추 여러분 김떡순으로 갈 겁니다. 아, 아까 문자에 떡튀순 김떡순 다 가능. 네, 오늘 아까 그 휴일에도 공휴일에도 일한 본인한테 주는 그 선물 우리도 같이 일은 안 했지만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해추는 김떡순이고요. 놀아줘 형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세상 제일 혼란스러운 것 어디게요? 정답은 옷장. 아직도 겨울 패딩 걸려있는 가운데 야금야금 봄옷들이 세력을 넓히더니만 어느새 반팔까지 침투! 춘추 전국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이 치열한 연토 전쟁의 끝은 어쨌든 내 손을 거쳐야만 이루어지죠. 평화로운 계절을 맞기 위한 전투적 준비! 하기 딱 좋은 5월의 첫 주말이었습니다.

잔나비 사랑의 이름으로 피처링은 카리나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복숭아

0: 통조리님, 저 오늘 옷장 뒤집어 엎었어요. 몇 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던 옷들 과감하게 버리고 겨울옷 세탁소에 맡기며 정리했더니 옷장이 홀쭉해져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상태 이대로 계속 유지하자라는 다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이 옷 정리는 내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기가 참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죠? 하... 계속 미루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걸요. 하긴 해야 되는데. 권현진님, 나도 겨울 패딩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 되는데 점점점. 아직 못 맡긴 분들 예, 이분 말고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불을 맡기려고 한번 예, 갔더니 겨울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옷장 정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부에는요.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베스트 함께합니다. 지난주 읽어드린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다시 들어봅니다.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이태환님 부산에서 떡케이크 공방 운영 중입니다. 평소에는 6시 전에 퇴근하거나 늦게 끝날 때는 공방의 노래를 틀어두는데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를 틀어보았네요. 여러 사연들과 노래를 함께 들으니 훨씬 좋네요. 앞으로 종종 놀러 올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태환님, 제가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처음 들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보통 6시 전에 퇴근하시면은 저랑 만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좀 늦게 끝나는 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듣는 것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 소소한 얘기들. 그리고 뭐 내 취향의 음악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이제 신청곡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어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재미가 있거든요. 내 플레이리스트만 계속 듣는 예, 그 재미가 또 있겠지만 라디오에 또 다른 재미가 있답니다. 이태환님 앞으로 예, 자주자주 만나면 좋겠어요. 선물 갑니다. 10년 다니던 회사 생활을 로그아웃하고 육아 모드에 로그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873호님 아내와 13개월 된

딸 리하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결심하고 내려온 후 좋은 경치로 힐링하며 하루하루 예쁜 추억을 만들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소녀시대 하하 할리데이. 야, 왜 이 음악을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의 마음이 지금 이런 느낌일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873호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홀리데이.

원필 행운을 빌어줘 이어드렸습니다. 김성채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이나물 장아찌를 담가봤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녁은 명이나물과 삼겹살입니다. 아니 성채님 이게 맛이 없으면 반칙이죠. 명이나물과 삼겹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최고의 조합이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직까지 저녁 메뉴 못 정하신 분들은 삼겹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아님 남편과 대판 싸우고 아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대판 싸웠어요. 딸이랑 강원도 바다 보러 왔습니다. 속이 뻥 뚫려요. 딸이 있어서 참 좋네요. 가연아 고맙고 사랑해. 예, 남편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예, 딸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강원도 바다가 아, 모든 걸 다 이제 털어버리게끔 도와줬네요. 예. 여미연님 이제 힐링하셨으니까 남편이랑 잘 화해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좋은 결과 예 바라겠습니다. 선물 가고요. 생김 로꼬가 함께한 Think About You 이어드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4월 20일 월요일부터 4월 24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일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0: 2010년 3월 부산 망미동의 한 노래 연습장 앞. 인사하고 바로 나올게. 제발 옆에 있어주라. 응? 아 싫어. 네가 소개팅하는데. 아 내가 왜 가냐? 아 민망하니까 그러지. 같이 들어가자. 무슨 소개팅을 노래방에서 하는지. 결국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친구가 소개받기로 한 여학생 옆에서 세상 모르게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던 한 여자아이. 찰랑거리는 단발머리와 웃을 때 반달이 되어버리는 두 눈을 본 순간 와 진짜 이쁘다. 친구가 소개팅녀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시선은 고장난 듯 그 아이에게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1: 가자.
2: 어? 왜? 어? 왜? 저 더 얘기해. 어 괜찮아.
0: 아자들은 더 놀다 간대. 가자. 그렇게 밖으로 나왔지만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죠.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볼 것 같단 생각에 무작정 건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 애가 나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봐도 돼?
3: 내 번호? 왜?
0: 뭐 전화하려고.
3: 뭐? 전화하려고?
0: 아니 저 문자 하려고.
4: 그렇게 그 애와의 서툰 문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 2G폰 자판이 닳도록 서로를 알아갔고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죠. 꽃이 피고 꽃잎이 날리고 수북히 쌓이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 밤 용기를 내서 그 애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꾹질 소리 말고는 아무 말이 없던 그 애. 어색하게 잡은 두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놓친 않았죠. 왔다 버스.
3: 다음 거 탈래.
0: 버스 왔는데
3: 다음에 타지 뭐.
4: 그렇게 떠나보낸 57번 버스가 몇 대였는지 우리는 옆 동네에 살면서 매일 만났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팔도시장 분

음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산책을 하며 풋풋한 연애를 이어갔죠. 대학도 둘 다 서울로 함께 갔고요. 하지만 제가 군대를 가면서 서로 오해가 쌓여갔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서자마자 바로 후회를 했음에도 말이죠. 시간은 흘렀고 전역 후 복학 대신 고향인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이 있어 서면거리를 걷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녀였죠. 서울에 있어야 할 그녀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달려가 그녀를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잘 지냈어? 너 왜 부산에 있는 거야? 그냥 좀 싫어. 넌 잘 지냈어? 아니, 나 잘 못 지냈어. 나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이제는 저도 그녀도 잘 지냅니다. 16년 전 망미동 노래방에서 춤을 추던 그 19 소녀는 이제 8살, 6살 아이들을 키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의 아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봄. 우리가 맨 처음 손을 잡은 바로 그 계절. 오늘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볼까 합니다.

김성균, 도희가 함께한 운명이었습니다. 지난주 러브게임의 법칙 주간 베스트는 4월 24일 금요일에 소개된 류현수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보고 안아버리다니요. 그때 여자분 애인이 있었으면 어쩌시려고. 서로 인연 맞네요. 행복하세요. 1254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을 이어드린 거예요. 대학은 서울로 진학해서 서울에 있어야 할 그녀를 또 부산 서면에서 마주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침 둘 다 애인이 없었어요. 이런 게 진짜 운명 아닐까요? 사연자분도 방송 듣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유연수님 문자인데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네요.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와이프,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토끼 눈이 돼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우리 시영이, 지안이도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예, 함께 다 방송을 들었나 보네요.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나. 예, 이런 거를 이렇게 글로 좀 음악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 아이들한테도 너무 재밌는 선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 추가로 또 가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이어집니다.

0: 라디 I'm in love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와,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8: 비빔밥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0: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Renault.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Renault. 4231님 디스크 시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에일리 보여줄게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0: 만일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면 그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갑갑함은 물론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한 생활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안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산업 현장 필수 안전장비 가스감지기. 하지만 가스감지기가 감지만 해선 안 됩니다. 거기엔 통신 기능까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감지기끼리 통신하거나 스마트폰과 연동돼야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과 실시간 소통하는 가스감지기는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루드 하츠투 하츠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이어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0: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체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유인은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8: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추억의 가요 탑10 차트에 오른 노래들과 비교적 최근 SBS 인기가요에 등장한 노래들을 크로스 차트로 연결합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 함께 돌아가 볼 시간은 2002년 그리고 2022년입니다. 먼저 2002년에는 어떤 곡들이 사랑을 받았나. 2002년 5월 첫째 주 7위 곡입니다. 봄이면 지금도 신청곡으로 들어오는 노래 김현철 봄이와입니다. 벚꽃 엔딩 이전에는요 봄 노래하면 바로 이 곡이었어요. 김현철 8집 그리고 김현철 수록곡이고요. 이 앨범은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협업한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곡은 롤러코스터와 함께 했고요. 이 외에는 뭐 윤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박효신, 김광진, 옥주연 등 함께한 듀엣곡들을 만나볼 수 있는 앨범입니다. 봄이와 좀 더 이어드려요.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2년입니다. 2022년 5월 첫째 주 7위 곡은 비오 럭미가 7위. 상대가 잘못을 저지른 걸 알지만 미워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오씨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고요. 비오씨 본인의 경험담을 담아냈다고 했습니다. Love Me 이어드려요.

금주 인기가요 탑텐 다시 200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02년 5월 첫째 주 6위 곡 큐어큐 떠나가라 입니다. 이상민 씨가 프로듀싱했던 5명으로 구성된 남성 그룹이고요. 이 멤버 중에 정철 씨가 있습니다. 가수 남희 씨의 아들이고요. 이후 솔로로도 활동을 했고요. 얼마 전에 최정철이란 본명으로 싱어게인 4에 출연해서 탑10까지 올랐습니다. 떠나가라 이어서 들어볼게요.

나이의 마지막 배. 이어서 2002년으로 넘어갑니다. 2002년 6위곡입니다. 가나 따라가 6위네요. 박재범 아이유가 함께 했습니다. 박재범 씨가 소속사 모 버전을 설립한 이후에 처음 발매한 곡이고요. 실시간은 물론이고 일간 주간 월간 차트까지 휩쓸었던 곡 가나 따라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5위 갑니다. 2002년 5월 첫째 주 5위는 언제나 내 꿈엔 비가 내려 보이뿐만 들어도 뮤직비디오가 떠오르죠. 바다 배경에 화이트 민소매 티 Fly to the Sky입니다. Sea of Love. 자, 이 곡은 작년에도 다시 한번 뭐 화제가 됐었죠. 그 피식대학에서 패러디를 해서 그 뒤에 뭐 여기저기 많이 따라했는데요. 피식대학 패러디 영상에 브라이언 씨가 직접 댓글도 남겼잖아요. 진짜 나인 줄 알았다. 점점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웃음뿐 크크크크크크 예 Fly to the Sky입니다. Sea of Love 이어드려요.

그럼 이제 인기가요 탑10 다음에는 4위로 가볼게요. 2002년입니다. 2002년 5월 첫째 주 4위는 휘성 씨 솔로 데뷔곡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휘성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곡이죠. 안 되나요? 휘성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3월과 4월에는 일주기를 추모하는 헌정 앨범도 발매가 됐습니다. 알리, 나윤건, 케이윌, 정인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립네요, 휘성 씨. 안 되나요?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강연가 김창옥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말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유도 모른 채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한데요. 그 온기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잘 찾아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먼저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한마디를 찾아보세요. 힘든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옥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2: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2년 그리고 2022년으로 크로스 차트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습 추억의 퀴즈 나가요. 2002년 5월에 펼쳐진 가장 역사적인 일 뭐니 뭐니 해도 2002년 월드컵이죠. 5월 3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이보다 뜨거웠던 적이 없고요. 온갖 명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2002 월드컵 당시 나온 명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1번 꿈은 이루어진다. 2번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3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억의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2022년이에요. 2022년 5월 첫째 주 4위 곡 만나볼게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곡입니다. 뮤직비디오에는 밀레의 이상 줍는 여인들,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 등 각종 명화를 오마주한 장면을 담아내면서 몽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레드벨벳, Feel My Rhythm이 4위입니다. 요즘처럼 꽃가루 날릴 때 꽃가루를 날려 이거 들어줘야 되는 곡입니다. Feel My Rhythm 이어드려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금주의 인기가 탑10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갑니다. 2002년 5월 첫째 주 3위 곡입니다. 추억의 곡이네요. 제이워크 Suddenly. 잭스키스 멤버였던 장수원, 김재덕 씨 둘이 함께한 제이워크. 이 노래가 데뷔곡이었고요. 나중에 지상파 1위 후보까지 오르면서 앨범도 13만 장이 넘게 나가면서 잭스키스 출신 멤버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냅니다. Suddenly 이어서 들어볼게요.

과거와 현재를 업로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2022년 3위 곡 만나볼게요. 아이들의 정규 1집 타이틀 텀버이가 3위입니다. 이 안무의 손동작 안 따라해본 사람 없죠. 1년 2개월 만에 컴백에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대성공을 거두며 전소연 씨의 프로듀싱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곡입니다. 2022년 5월 첫째 주 3위 곡 아이들의 텀버이 이어집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갑니다. 먼저 2002년 5월 첫째 주 2위 곡은 아, 예, 기억나네요. 월드컵 쯤에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어요. 보아 정규 2집 타이틀곡 넘버원입니다. 1집 활동 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고 다시 금연향에서 발표한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예, 바람에 흩날리던 보아씨 그 생머리에 Finally! 예, 이 부분 이 창법 기억나시죠? 보아 넘버원!

이번에는 2022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2년 2위 곡 만나봅니다. 아이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곡입니다. 아이브의 Love Dive 음악방송 10관은 차지했고요. 각종 연말 시상식 대상을 휩쓴 2022년 최고

광주 인기가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발표할게요. 2002년 5월 첫째 주 1위 곡은 신화 정규 5집 타이틀이고요. 유영진 씨 곡입니다. 신화 퍼펙트맨 스탠딩 마이크 활용한 안무 기억하시는 분이 많죠. 너튜브 보면 방탄소년단이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이 노래 커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도 어느새 올라온 지 10년입니다. 2002년 1위 곡 신화 퍼펙트맨 이어드려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7: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2년 그리고 2022년 크로스차트 이어드렸는데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명언이 아닌 것은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중에 정답은? 3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일명 중꺾마. 이 말은요,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 대회 때 김혁규 선수 인터뷰 영상에서 처음 유래가 됐고요. 이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의 부상 투혼을 소개하면서 이 문구를 인용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의 유행어처럼 쓰였죠. 추억의 바나나 우유 빠유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곡 만나볼게요. 2022년 5월 첫째 주 1위 곡은 빅뱅의 지난 시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 전에 코첼라 무대에서 부르며 다시 한번 화제가 됐고요. 곧 빅뱅이 컴백합니다. 만감부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0: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주변의 공감, 친절한 배려 등을 받은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좀 더 빨리 회복됐다고 해요. 몸에도 마음에도 좋은 거였네요. 하지만 그런 다정함을 발휘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쳐있을 땐 친절함부터 포기하게 되거든요. 어느덧 다정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영스 들으며 차근차근 에너지를 충전해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정한 말도 많이 주고받으면서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뜻을 알아가자 였습니다. 오늘은 다정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정한 사람이기는 한데 조금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를 지금 읽으면서 오프닝을 읽으면서 다정해지자 조금 더 다정해지자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완소들 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완소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죠.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우리 8511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하다 보니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인사 받아주시는 손님이 계시면 힘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보통 이제, 뭐, 버스 타실 때도 타시는 분들께서 먼저 인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럼 또 말씀하셔도 되죠.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아니 먼저 또 우리 기사님께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해 주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루 온종일 또 운전을 뭐 한 시간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목 관리 잘하시고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또 미세먼지가 또 많을 때는 더 목이 안 좋으니까 물 옆에 두시고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오늘은 청소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청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영스 가족들의 청소 플레이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 2부에서는 한 주 리뷰와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영스티드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9: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1: 감부치킨 한 마리 9,900원 9,900원 국내산 구닭이라구 감부치킨 감부치킨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완소들의 일주일은 어땠나요? 소중한 일상의 후기를 영스에 남겨주세요. 한 주 리뷰.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한 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왔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별점 5점이요. 별점 1점입니다. 아끼는 옷이 망가졌어요. 몇 번 못 입은 거라 속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소들의 한 줄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과 영수 홈페이지 한 줄 리뷰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우리 9077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4월 한 달 동안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인별그램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게 도움이 되었나 봐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달이었습니다. 별점은 만점 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요새는 뭐 사이트도 사이트지만 그 인별그램으로 홍보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뭐 광고 같은 것도 보면은 인별그램으로도 많이 하시다 보니 그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고 가면서 내가 모르던 계정까지 들어가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알고리즘을 추천해주면서 보게 되니까 앞으로 더더욱 지금이 시작이고 더더욱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리뷰는 5점 만점에 4점? 그 이유는 1점은 뭔가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도 있지만 일단 많은 완소분들께서 이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이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왠지 영스트리트라고 외쳐줬다 라는 그 문자들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되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너무 감사드리는 그런 한 달이었고 1점 뺀 이유는 정신없이 지나가서 조금은 더 일상을 좀 챙겼으면 좋았을 그런 한 달이어서 1점은 살짝 쿵 빼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리뷰도 남겨봤고요. 이제 완소들의 한 주 리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390님, 미팅이 끊이지 않아서 바쁜 한 주였습니다. 세탁기만 돌려두고 빨래 정리를 못했는데 어제 집에 오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주말엔 빨래 정리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네요. 별점 2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에 일정을 나오기 전에 빨래를 돌립니다. 돌리고 빨래를 걸어두고 그 다음에 건조기 둘 거는 넣어두고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밤에 급할 때도 하기는 해요. 너무 빨래거리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을 땐. 근데 빨래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쌓여있고 그리고 빨래 걸어놨던 것들도 정리 안 하면 진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들이 빨래, 설거지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많죠? 힘듭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완소들의 한 주 일상의 별점을 함께 보내주세요. 우혜미 피처링 게리의 바람이나 좀 쐬.

우혜미 피처링 캐리의 바람이나 좀 쐬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 사연들 만나볼게요. 조성준님, 과제 때문에 팀원들과 만나야 하는데 다들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온라인으로 회의했습니다. 랜덤 사다리 타기로 역할을 정했는데 제가 발표를 맡게 되어서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팀원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게 일정이 맞추기가 힘들면 너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발표가 다들 하기 뭐 발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는 이상 나서서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발표를 맡게 되셨으니 뭐 자신감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발표를 맡으셨으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팀원분들께서 시간이 맞지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준님 화이팅! 그리고 오구일사님, 집에 있던 아이 장난감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놀고 나서 그때그때 정리 잘하자고 약속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켜지지 않았네요. 결국 저한테 한번 혼나고 다시 정리 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의 약속이 잘 지켜지길 바라며 별점은 3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장난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쓰는 그런 물건들도 집에서 이거 분명히 어제 썼는데 어디 갔지 하고서 잃어버린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자를 읽으면서 나부터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도 아마 한번 혼나면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면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면 아마 그 경험을 한번 겪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세요. 조연아 피처링 버벌진트의 약속해 약속해.

조현아 피처링 버벌진트의 약속해 약속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아쉬움이 담긴 리뷰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혜진님, 일하는 가게에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까? 긴장하며 그날만 기다렸는데 하루 전날 주문이 취소되었어요. 주문하신 분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셔서 아쉬웠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길 바라며 별점은 3.5점 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하루 전날 주문이 취소했다는 건 그래도 단체 주문을 위해서 주문을 좀 재료들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주문하셨던 분께서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 단체 주문을 하실 때 우리 혜진님의 가게를 꼭 다시 한번 찾지 않을까. 저번엔 그때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6385님 별점 1점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둘 다 심한 감기 몸살이 와서 취소했습니다. 숙소도 잡아두고 맛집 찾으면서 설렜는데 아쉽지만 이번 주는 쉬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새 날씨도 일교차도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 감기나 독감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아프고 건강할 때 여행을 가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좋은 추억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병원 가시고 약도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서 회복에만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예약을 잡고 맛집을 못 가신 곳을 가셔서 더 맛있게 두 배로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별점과 함께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Vanessa Carlton의 A Thousand Miles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콜라.
1: SBS 생활 정보.
2: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도 하죠. 한식에서 빠지기 어려운 조미료, 바로 간장인데요. 마트에 가보면 종류가 워낙 다양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쓰임새에 맞는 간장,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먼저 조선간장이라고 하는 국간장은 메주를 발효해 만든 전통 간장으로 짠맛이 강하고 맑아서 국이나 찌개에 잘 어울립니다. 양조간장은 콩과 탄수화물을 함께 발효해 단맛이 비교적 강하고 향이 좋아서 무침이나 찍어 먹는 요리에 좋고요. 진간장은 여러 간장을 섞어 만든 혼합간장으로 색이 짙고 감칠맛이 강해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두루 쓰입니다. 요리에 맞게 간장을 골랐으면 음식 맛도 한층 살아나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도 한 주 리뷰 코너로 이어갈게요. 새로운 경험을 해서 뿌듯한 마음에 별점 5점, 친구와 다퉈서 속상했다면 별점 1점, 이렇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과 별점 리뷰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한 만점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7986님, 아들이 착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 장가를 갑니다. 양가 부모님 만나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임실 붕어섬으로 나들이도 다녀왔어요.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또 좋은 배필을 만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는 것도 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또 결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예림님 별점 5점이요. 이번 주부터 가족들이랑 부정적인 말 안 하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귀찮아. 하기 싫어. 같은 부정적인 말할 때마다 1,000원. 아빠는 10,000원씩 벌금 내라고 했습니다. 벌써 20,000원이 모였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하라고요. 덕분에 긍정적인 말 많이 하게 되니까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너무 좋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께서 10,000원씩 벌금 내라는 건 아버지께서 제일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벌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버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제일 지금 많이 조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기운만 많이 느껴지는 그런 화목한 또 가족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있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탠딩 에그의 Say Yes. One, two, three, four, baby.

0: Yes.
1: 스탠딩 에그에스의 Yes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완소들의 한 줄 리뷰 만나볼게요. 4430님, 우쿨렐레 학원에서 작고 소소하게 연주회를 했습니다. 합주곡은 잘 맞췄는데 개인곡은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완전 망쳤어요. 저희 연주회 점수는 2점 주겠습니다. 완디처럼 무대에서 긴장 안 하는 노하우도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무대에서 긴장 엄청 잘해요. 네, 엄청 많이 하고 이거는 연습인 것 같아요. 연습 플러스 경험? 네,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무대에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무대잖아요. 매번 똑같은 무대를 매일매일 하라고 하면 긴장을 안 하겠죠. 근데 관객들도 매번 다를 테고 그 환경도 다른데 거기서 오는 낯설음이 저에게는 되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긴장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가족들 앞에서 공연을 좀 내가 한번 해볼게 라던가 카메라를 켜두고 조금 더 거기가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녹화를 해서 좀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상상을 조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덜해지는 감정과 느낌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한미님 3점이요. 지인들에게 소문난 집순입니다. 갑자기 나가서 놀고 싶어 주위 친구들한테 연락했더니 다들 바쁘더라고요. 아쉬웠네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소문난 집순이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고 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일이 진짜 쉽지 않은데 마음 먹은 거거든요. 근데 요럴 때 다 참 이게 날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 생각에 이렇게 마음에 든다는 건 요새 요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약간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분들께 그러면은 우리 날 잡자 해서 좀 꺼내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lly Humberstone의 To Love Somebody.

Holly Humberstone의 To Love Somebody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리뷰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박슬은님, 저의 리뷰는 0점이요. 셋째 고양이 모모를 긴급으로 입원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수액과 주사 맞으면서 한 번 더 검사해보기로 했어요. 별일 없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어쩌다가 어디가 아파서 입원을 한 건지. 근데 병원에 또 입원했으니까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모모가 건강한 상태로 우리 스님 곁으로 또 금방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우리 모모가 나을 수 있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혜선님, 이번 주는 기운도 없고 왠지 처지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3점만 주겠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힘내봐야겠죠. 5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완디가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뭔지 알죠. 예, 근데 그 처진다, 나 왜 이렇게 뭔가 계속 처지고 뭐 힘도 안 나고 그러지? 하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그렇게 한없이 되더라고요. 특히 집순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집에 있으면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엔 다시 힘내봐야겠죠? 아니야, 밖에라도 나가볼까? 날도 너무 좋은데? 뭐 바람도 좀 쐬고 뭐 밖에 뭐 커피 한 잔을 사러 나간다던가,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러 나간다던가, 맛있는 외식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하면은 이 3점이 4점으로 올라가고 4점이 5점으로 올라가는 본인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쯤에서 그럼 저희는 백예린의 지켜줄게 듣고 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압녀 압녀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압녀 압녀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압녀 압녀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오뎅.
7: 돌아온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에어니슬.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완소들을 위한 음악 축제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이어갈게요.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걷기 운동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걷기 운동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루에 몇 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계절 봄이 오면 도착지보다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서 근육도 든든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0: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즐길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방구석 음악 축제 Young's Music Festival YMF.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Young's Music Festival YMF로 함께 할게요. 다음 주까지 청소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청소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듣기만 해도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노래를 라인업으로 추천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과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Young's Music Festival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3, 4부에 준비된 라인업 퀴즈도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번 주 청소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볼게요. 홀링님, 선우정화의 상상 추천해요. 하나, 둘, 셋. 왈츠풍의 리듬을 따라 발로 스텝도 밟아보고 사랑스러운 멜로디 따라 살랑살랑 춤추며 신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천천히 극복해 나간 것처럼 청소라는 난관을 한 발 한 발 처리해 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 홀링님의 이 문자 되게 뭔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네, 청소하기 전부터 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창문부터 열고 환기를 시키고 뭔가 하나씩 하다 보면은 깨끗한 집을 나중에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청소라는 난관을 한 발 한 발 처리해 보자고요.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하고 나면 너무 또 괜찮아질 겁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의 상상.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어웨이님, 비행기 듣고 싶어요. 마침 이번 주에 옷장 정리와 창고 대청소를 해야 했는데 그때 들을 노래들 신청해봅니다. 이번엔 부디 필요없는 물건을 미련 없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는 필요 없는 물건들까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언젠간 꼭 필요할 거야 하고서 쌓아놨었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사를 할 때 그걸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 부모님이 한번 도와주셨었는데 이거 필요해? 아니, 필요해 하면서 언제 쓰려고? 나 이거 너 쓴 거 본 적 없어. 아, 쓸 일 있어. 아니야, 그건 너 필요 없다는 거야. 버려. 너 이제 이거 옮기면 이거 어떻게 이사 가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니까 이게 한번 도전을 버리는 도전을 또 해봐야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없는 물건을 미련 없이 내가 이걸 1년 내로 썼었나? 아니다. 필요없는 물건으로 정리를 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혜미님 사계 추천할게요. 여러분 1년에 대청소를 몇 번 하시나요? 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계절을 온전히 즐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뿌듯함이 배로 느껴져요. 특히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이 후렴 부분을 들으면 더 빨리 치우게 됩니다. 그 청소할 땐 꼭 노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정적이 흐르는 상태로 청소하면은 전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내가 그 방을 청소한다 하면 그 방에만 들릴 수 있게 좀 노래를 틀어놓고서 하는 편인데 내가 힘이 좀 지친다 하면은 좀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아 난 좀 여유있게 청소하고 싶은데 하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R&B 장르를 틀어놓고 제가 그냥 그 날에 따라 기분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바꾸는데 정말 이 노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할 때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우리 어웨이님과 송혜미님이 추천한 노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3인조 혼성 그룹으로 활동하며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얼마 전에 웬그박 코너에서 승국 문치씨와 함께 부른 빙고! 왜 이래? 컴온 같은 노래로 사랑을 받았죠. 지금부터 이 그룹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그룹의 이름은 동물인데요. 느린 동물이자 장수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죠.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퀴즈 정답 받는 동안 어웨이님과 송혜민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사계.

비행기 이어서 사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라인업의 주인공은 누군지 바로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거북이였습니다.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병렛님, 저는 방청소를 할 때

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책장이에요. 책장에 쌓인 먼지 한번 닦으려면 꽂힌 책들은 물론 피규어들도 있어서 옆으로 조심히 옮겨야 하는데 놓치면 먼지는 가득 날리고 책들과 피규어들은 엉망이 됩니다. 다 닦고 원상 복구할 때도 조심해야죠. 책들과 피규어를 조심히 들었다 놓을 때 듣는 노래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를 라인업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책들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피규어가 없는 사람이지만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되잖아요. 잠깐 만졌다가 이 피규어가 딱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때 이게 이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막 찢어지고 엄청 막 놀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들은 뭐 괜찮고 원상복구도 할 수 있지만 피규어들은 와 그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정리할 때는 진짜 하루 온종일 시간을 비워야 할 정도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듣고 올게요.

0: 네, 후보 4번 초밥입니다. 한입 크기의 밥 위에 생선, 회와 고기 등 재료를 올려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회전 초밥집에서 쌓이는 접시를 보면서 역시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싶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무슨 소속감?
1: 뭐죠?
0: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옷에 냄새가 안 뱁니다. 아. 자기 몫은 딱 자기가 먹으면 되니까 애들끼리 누가 많이 먹었네 이런 걸로 안 싸워요. 대놓고 어린이 세트를 파니까 완전 가족 메뉴죠. 반대 의견입니다. 초밥은 비싸기만 하고 양이 적어서 아빠는 집에 와서 컵라면 때립니다. 마음 아파.
1: 아니 근데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좀 초밥집 같은 데서 라면 메뉴를 따로 좀
0: 아, 그래. 네,
1: 컵라면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 비싼 우동 팔잖아요.
1: 그렇죠. 우동이랑은 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초밥이 깨끗하잖아요. 담백하고. 근데 거기다가는 라면 국물이 잘 어울리거든요.
0: 아, 좀 매콤하게.
1: 근데 일본식 라면은 좀 맞아. 헤비예요.
0: 맞아. 네,
1: 그래서 저도 초밥을 시켜서 집에서 라면이랑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아, 그 조합이 훨씬 괜찮네요. 그러니까 예. 우동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예. 자, 더워진 날씨에 식중독 걸리기 딱 좋아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패스합시다. 생각 없이 막 먹으면 가격이 스테이크 저리 가라. 만만하게 먹을 메뉴는 아닌 것 같아요.
1: 싸진 않죠.
0: 아, 그렇죠. 이게 회전 초밥집 가면 진짜 저는 거덜나겠던데요. 저는 잘 안 가요. 그래서 회전 초밥집.
1: 오히려 오마카세보다 회전 초밥에서 돈이 더 나오는 사람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오마카세가 예. 나아요. 참.
1: 양 많은 사람들. 오마카세는 거기서 또 서비스로 한 2억에 더 줄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예. 오마카세가 더 배부르고.
1: 예. 자, 그러면 가족 외식 음식 월드컵 중화요리 스테이크 샤브샤브 초밥 중에 4강 진출 뭐라고 보십니까?
0: 아, 일단 네 가지 메뉴 다 맛있고 좋은 메뉴들인데 가족 외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중화요리가 압도적인 1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중화요리. 함께 올라갈 조 2위는?
0: 아하.
1: 스테이크는 아니지 않을까요?
0: 아, 스테이크는 조금. 이거는 네. 이제 각 한 개 스테이크? 이거는 조금 뭔가 느낌이.
1: 그렇죠.
0: 부자들은 그러려나?
1: 그러니까. 부자들은
0: 모르겠네.
1: 그런가 봐요.
0: 근데 저는 스테이크
1: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없어.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으면 해볼만 했다고 봅니다.
0: 아, 차라리. 예. 맞아. 스테이크 포함된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1: 하지만 스테이크만 먹는다? 이거는 너무 이제 특정 계층에게 플레이인 것 같다.
0: 그렇죠. 그래서 아, 샤브샤브도 사실 뷔페면 확실히 조 1위를 위협할 만도 했는데 이게 뷔페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초밥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아기들이 있다고 또 가정하면 또 샤브샤브가 좀 더 이게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도 덜하고 저희 아빠는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빠를 위해서 샤브샤브.
1: 아버님이랑 제가 한번 식사했는데 예. 고기 구워드리는 족족 할리갈리처럼 드시면 어떡하죠?
0: 아, 아닐 거예요.
1: 할리고기 제가 딱 집게로 놔드리자마자 텁텁 드시는 거 아니에요?
0: 에이 아닐 거예요.
1: 초밥과 샤브샤브.
0: 네, 2위는 샤브샤브 가시죠.
1: 샤브샤브.
0: 네. 네.
1: 초밥은 뭔가 애매하죠.
0: 못 먹을 수도 있다. 아기들은 아무리 익힌 초밥이라고 그렇죠. 해도.
1: 그리고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5월에 약간 초밥이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0: 맞아요. 예,
1: 물론 뭐 깨끗한 데가 훨씬 많지만 가끔 예. 자, 그러면 중화요리와 샤브샤브 4강 진출입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2: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3: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0: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1: 비결은 바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2: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SBS
1: 생활정보.
2: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거대한 수족관에는 황달어 참치가 깊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참치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5월 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참치의 날입니다. 참치를 먹는 날이 아니라 보호하자는 날인데요. 종을 보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나친 남획으로 횟감으로 쓰이는 대서양 참다랑어는 멸종 위기종, 남방 참다랑어는 심각한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죠. 참치 같은 최상위 포식종이 사라진다는 건 미래의 바다가 텅 비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 아닐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가족들과 외식할 때 좋은 음식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중화요리와 샤브샤브가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조 대결입니다.
1: 네, 비조 후보 5번 파스타입니다. 면에 크림, 토마토 등 다양한 소스를 섞어 먹는 양식 면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크림, 토마토, 오일. 요즘은 한국인 입맛에 맞춰 매콤한 파스타도 많고 골라 먹기 좋아요. 피자, 샐러드 등 다른 메뉴랑 먹기 좋아서 여기저기 구성하기 좋은 메뉴입니다. 파스타 맛없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점이 낮은 메뉴라 다 같이 만만하게 먹기 좋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한식에 익숙한 부모님이랑 가면 어우 느끼해 피클 무한리필 해달라는 요구에 시달립니다.
0: 김치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1: 그죠? 데이트용 식사 고트지만 가족끼리 먹기엔 좀. 어른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꽤 갈립니다. 부모님과 파스타 가게를 가는 건 모험심이죠. 가성비도 별로고 파스타가 미치게 맛있다. 만족감 큰 점.

0: 크게 없었어요.
1: 좋습니다.
0: 아 이게 아무래도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메뉴긴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예. 저희 아빠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고기 안 들어간.
1: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 파스타 집에 근데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면은 조금 귀찮는 게 있습니다.
0: 어 어떤 점이죠?
1: 저보고 시키라 그러거든요. 예. 날 만족시켜 바로 가거든요.
0: 아 지켜보겠다. 어, 날 그렇죠. 양식집에 들어왔으니.
1: 어,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시켜봐. 어, 네가 좀 골라봐라.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라는 거지? 어, 그, 왜냐면 보통 파스타는 각자 시키는 거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켜서 드리면 눈치를 좀 보게 된다.
0: 그렇죠, 그렇죠. 맛이 입에, 있나.
1: 예, 입에 안 맞으면은 약간
0: 맞아.
1: 잔소리할 것 같고.
0: 맞아. 예. 그게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파스타는 보통 1인 1파스타는 잘 안 하고 중간에 좀 같이 놓고 이렇게 덜어서 먹지 않나요?
1: 그러기도 하죠.
0: 그러면 좀 배가 또 안 차는 메뉴인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예. 어, 스테이크랑 파스타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아, 하나로 저는 묶였어야 된다고
0: 맞아요,
1: 보는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1: 예, 이게 파스타랑 스테이크가 지금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사실 예, 파스타 옆에 뭘 아무리 논다 하더라도
0: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스타는 외식 메뉴기보다 효자 효녀들이 좀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대접하는 요리가 파스타
1: 해보셨어요?
0: 아 그럼요. 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1: 오.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진짜? 불효자구나.
1: 제가 해먹은 적은 있지만. 자 그러면 다음 후보.
0: 네 후보 6번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불판에 구워 먹습니다. 천상의견입니다. 삼겹살은 실패 확률이 0이죠. 더 저렴하게 냉삼 먹어도 불만 없고 다들 좋아해요. 회식 메뉴 월드컵에서도 1위한 삼겹살. 회식과 외식이 뭐 크게 다른가요? 또 우승 갑시다. 삼겹살은 사실 코스 요리나 다름없습니다. 고기, 김치, 구운 마늘, 된장찌개, 밥, 냉면, 뷔페 가는 것보다 배부르고 좋아요. 아,
1: 배운 답변이에요. 이게 삼겹살은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
0: 아,
1: 아니거든요.
0: 맞지. 단백질을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끝내는 그렇죠. 건강한 음식이죠.
1: 단단지가 모두 있고 고기, 김치, 마늘 쌈 싸서 먹죠. 그렇죠. 그리고 된장찌개, 밥, 냉면 이렇게 아. 코스가 쭉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평가받는 메뉴다.
0: 회식과 외식이 뭐 크게 다른가요? 이것도 되게 공감하는 게 뭐 어쨌든 외식도 하나의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
1: 가정생활.
0: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자, 삼겹살 반대 의견입니다. 누가 구워주는 식당 가면 대화 못하고 말조심해야 돼요. 뭐 말조심까지. 아. 부모님은 집에서 흔히 먹는 삼겹살을 밖에서 사 먹는 걸 은근히 돈 아까워하십니다. 물주가 그렇다니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구나.
1: 이제 어머니께서 구워주실 때도 있는데 확실히 그 강력한 불판에다 굽는 거랑
0: 아 다른지
1: 화력이 다르고 그리고 기름 튄 거 집에서는 닦아야 되잖아요.
0: 아, 냄새도 나고 집에.
1: 네,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진 않으세요.
0: 맞아, 일단 설거지를 안 하셔도 되니까 예. 맞죠. 가족들이랑 고기 먹으러 가면 좀만 잘못 구워도 비난이 너무 쏟아져서 눈치 보여요. 이거 엄청 못 구우시는 거 아니에요?
1: 회사랑 똑같네요, 이거는.
0: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보통 제가 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굽거든요. 이런 것도 막내들은 삼겹살집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1: 누가 구워주는 식당이 더 좋지 않나요?
0: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1: 대화를 안 해도 되고.
0: 아 오빠 되게 과묵한 아들이구나.
1: 그렇죠. 과묵하게 아, 서로 있어도 되니까. 아... 굽는 거 구경하고. 오 이렇게 굽는구나.
0: 아
1: 이러면서.
0: 진짜요? 예. 아, 확실히 아들들은 조금 다른가? 아, 저는 되게 말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랑.
1: 삼겹살은 저는 밖에서 먹는 게. 집에서 그리고 요즘 삼겹살 굽다가 싸움 나기도 하잖아요.
0: 아 맞아, 또 냄새 난다고 예. 또 그럴 수 있죠.
1: 굽기도 힘들고 기름도 튀고 특히 이제 불판 같은 거 나중에
0: 맞아.
1: 닦으려면
0: 맞아.
1: 힘들고
0: 맞아요.
1: 바깥에 그리고, 나가서 가마솥 뚜껑 이런 데다가 구워가지고 그냥
0: 다르지,
1: 최강 그냥. 화력으로 먹어야죠. 슈퍼푸드라고 봅니다. 요즘 너무 갔나?
0: 이 코스 요리 되게 네. 마음에 들어.
1: 코스 요리 삼겹살 코스 요리 너무 좋죠.
0: 아 좋죠 좋죠.
1: 단단지에 식이섬유로 마무리도 하고
0: 맞아요.
1: 어 곁들이고
0: 그리고 뭐 아기들 있는 집은 계란찜 시켜주면 되고.
1: 그렇죠. 아, 폭탄 계란찜도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0: 그렇네.
1: 한국인들과 함께 수십 년 거의 뭐 100년 이상을 예, 최고의 메뉴로서 있은 이유가 있죠.
0: 맞습니다. 예.
1: 코리안 BBQ 이렇게 볼 수 있죠.
0: 그렇죠.
1: 자 그러면 다음 후보.
0: 네 후보 7번 뷔페입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이 진열돼 자유롭게 선택해 먹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자주는 어렵지만 생일 때 외식으로 좋아요. 초딩부터 70대 할머니까지 5인 가족의 입맛을 맞추려면 뷔페가 최고입니다. 뷔페에서는 다들 본전법을 생각하기에 많이 먹

0: 오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1: 야, 너 잘 담았다. 또 먹니? 그래, 잘한다.
0: 아, 이거 너무 공감된다.
1: 어디가 나 타박받는데.
0: 아, 진짜
1: 야, 너 또 먹냐? 이게 아니라 또 먹니? 든든하다. 뭐 이런 식으로.
0: 식사 통제 당하는 베디가 응원받는 상황이 될 거예요. 한식, 초밥, 고기 뷔페 등 선택할 수 있고 메인을 필두로 사이드 종류도 무지 많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뷔페는 가족 중에 깨작 소식자가 꼭 있어서 반대합니다.
1: 아, 네 명 중 한 명은
0: 그렇죠.
1: 뷔페 가지고
0: 1인분도 못 하는 사람이 있죠.
1: 그렇죠.
0: 맞아. 그것도 그래. 그러면 저희가 더 힘내면 되죠? 호텔 뷔페가 인당 15만 원으로 4인 60만 원입니다. 다른 후보군이랑 가격대가 너무 천지 차이예요.
1: 아니 뭐 호텔 뷔페만 있나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냥 동네 뷔페가 얼마나 많은데.
0: 많은데요. 뷔페만 가면 먹을 줄 모른다고 구박당하고 먹순서를 강요당합니다. 첫 접시는 풀떼기, 메인 접시에는 꼭 스테이크를 담아야 되고 배부르다고 해도 벨트 풀고 더 먹으라고 강요해요.
1: 가끔 식고문이 벌어지긴 하죠.
0: 맞아요. 저도 뷔페 가서 음료수 먹으면 엄마가 혼내요.
1: 배불러 그거 먹으면
0: 배추 밥 먹으면 혼내고
1: 나갈 때 먹어.
0: 맞아 맞아.
1: 이런 식으로 조금 통제당하는 건 있지 기분 좋은 타박이죠.
0: 그렇죠.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1: 물론
0: 않아요.
1: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거 좀 고통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깨작 소식자들.
1: 네, 깨작거리면서 나 그냥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야 너 지금 이거 내고 이걸 먹고 간다고?
0: 아 맞아 맞아. 그것도 좀 그렇게
1: 너 왜 왔니? 뭐 하는 거야?
0: 그렇게 차갑게
1: 너 우리 가족에서 호적파 이런 식으로
0: 그 정도까지 그럼 예은 작가님은 호적이 없게요?
1: 그러니까
0: 아 웃기네.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구독자 40만이 됐을 때 아하. 가족들을 데리고 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1: 어디 어느 동네에 있는 호텔이었습니까?
0: 그 웨스트
1: 저기
0: 그 뭐야?
1: 종로?
0: 아 시청 앞에?
1: 시청 앞에.
0: 네.
1: 아그
0: 그
1: 예.
0: 기억이 나네. 근데 진짜 좋아하셨어요.
1: 야 거의 비쌀 텐데 진짜.
0: 아,
1: 거기가
0: 40만이었잖아요. 40만.
1: 와.
0: 뭘 그 정도는 아니지.
1: 아니 왜 저도 거기를 차범근 감독님 한번 데리고 가주신 적 있거든요.
0: 오빠가 뭔데 거기?
1: 제가 그러니까 중계 파트너.
0: 아 예. 진짜 우와. 좀 안 불편하셨어요?
1: 예? 뭐가 불편하죠?
0: 아 그래요? 아 뭔가 네. 어른들이랑 먹으면 뷔페 가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1: 아 예, 차 감독님이랑은 먹는 걸로 잘 맞아요.
0: 아 진짜?
1: 차 감독님도 대식 가시고 저도 이제 대식 중계 콤비로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0: 아 진짜? 예.
1: 근데 거기 가면은 그렇게들 대게부터 드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대게가 아닌가? 킹크랩인가?
0: 아 뭔가 그 갑각류 비싸 예. 보이는 것들 많이 드시죠.
1: 그 거기를 자주 가신 분들은 보통 거기 그 개공약을 많이
0: 맞아,
1: 하시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서 오히려 탑다운으로 가시더라고요.
0: 맞아. 고점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1: 저처럼 이제 서민용 뭔가 그 뷔페를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사람들은 풀부터 먹고 막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0: 맞아요, 맞아요.
1: 마지막에 극락을 느끼려고 하는데 극락에 왔는데 이미 몸이 너무 무거워요.
0: 그렇죠.
1: 근데 예, 거기 가신 분들은 딱
0: 그래 그거부터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1: 그쪽부터 도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가족 외식으로 뷔페가 좀 불편하고 별로일 줄 알았는데 그때 기억은 엄청 다들 좋아하셨거든요.
1: 아, 그 대한민국 뭐 3대 뷔페에 들지 않습니까?
0: 어 그래요? 거기가? 모르겠네요.
1: 아로 시작하는 데 아니에요?
0: 어 맞아요.
1: 맞죠? 네, 거기 3대 뷔페로 유명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또 뷔페는 좋은 게 좀 먹고 약간 배가 차나 싶은데 또 뭘 가지러 갔다 오면 운동이 돼서
0: 그치. 그럼 소화시키는
1: 배가
0: 거예요.
1: 꺼지고
0: 맞아요.
1: 배 속에서 정리가 되고
0: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또 너무 어르신들이랑 가면 저희가 접시를 날라야 되잖아요.
1: 아.
0: 또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제가 날라드리거든요.
1: 아 그건 좀 불편하네요.
0: 어 막내들은 좀 그게 불편해요.
1: 내가 딱 좋은 거를 찾아서 퍼왔는데 어 그거 어딨니?
0: 어 맞아.
1: 가져와.
0: 그러면 내 접시 주고.
1: 가져와? 가져오세요라고 하게 좀 가족들끼리는.
0: 보통 어르신들은 이제 안쪽에 앉으시니까 또 그렇게 되죠.
1: 자 그러면 다음 후보.
0: 네. 후보 8번 감자탕입니다. 돼지 등뼈와 감자를 넣어 끓여 먹는 국물 요리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감자탕집에는 놀이방이 있어서 애들은 거기 보내버리고 어른들끼리 대화하기 좋습니다.
1: 아 그런 게 있어요?
0: 아 맞아. 오 맞아요. 큰 이제 감자탕 프랜차이즈 가면은 놀이방이 따로 있어요.
1: 오.
0: 이제 거기 애들 놀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외식 메뉴로 좋구나. 애기 있는 집은.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조기 감자탕 교육을 받아서 아주 어린이도 국물을 좋아하는 어르신도 다 만족하는 메뉴입니다.
1: 아 사실 뭐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0: 맞아요. 예. 좀 발라먹기 귀찮을 뿐. 반대 의견입니다. 감자탕을 소주 없이 먹을 수 있나요? 가족 모임에서 과음할 수 있으니 패스.
1: 이것 때문에

0: 놀이방을 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놀이방을 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 감자탕 입장에서는 그거를 술로 뽑는 거죠.
1: 오빠도 안 가보셨어요 놀이터?
0: 저는 안 가봤어요. 아,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1: 어, 진짜?
0: 감자탕은 많이 먹어봤지만 그렇게 놀이방은 관심이 없으니까.
1: 보통 큰 프랜차이즈는 놀이방도 있고 그 앞에 아이스크림 퍼먹는 그
0: 아이스크림은 봤죠.
1: 그러니까 뭔가 애들을 위해서 좀 애들 친화적인 식당인 것 같긴 해요. 감자탕 집이.
0: 미끄럼틀이 꼭 있군요.
1: 그죠, 있죠. 뷔페랑 붙으니 감자탕이 너무 빈약해요. 특별한 날은 절대 못 가고 엄마가 저녁 차리기 귀찮다고 할 때나 먹으러 가는 메뉴입니다.
0: 그렇죠.
1: 아무래도
0: 감자탕을 시켜서 많이 드시나요? 저는 뼈 처리하기 귀찮아가지고
1: 맞아.
0: 감자탕은 가서 먹고 빠지는 스타일인데.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감자탕 자체를 안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맨날 해장국으로만 먹고 한 그릇씩.
0: 뼈다귀 해장국.
1: 네, 맞아요.
0: 뼈다귀 해장국이랑 감자탕이랑 똑같은 건가요?
1: 똑같죠. 근데 해장국은 이제 뼈 두 개만 들어있고 뭔가 1인 메뉴 느낌? 그리고 해장국에는 감자가 없어요. 그냥 뼈만 있어요.
0: 감자가 추가된 게 감자탕이군요.
1: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0: 자,
1: 어렵네.
0: 비조, 파스타, 삼겹살, 뷔페, 감자탕. 4강 진출은 뭐라고 보십니까?
1: 저희가 이 주제가 가족들과 외식할 때인데 사실 감자탕이 외식 메뉴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 의견 마지막에 특별한 날은 절대 안 간다. 이 말이 조금 걸리거든요. 확실히 뭔가 생일 때 감자탕 외식 조금 안 맞는 느낌? 그냥 정말 평범한 날 외식 메뉴, 평범한 메뉴로는 감자탕이 오케이인데 뭔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감자탕 외식? 막 이런 아이 생일인데 감자탕 외식? 이런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감자탕.
0: 후보는 오늘 좀 마음에 안 드네요.
1: 별로 마음에 드는 적이 잘 없잖아요. 사실.
0: 네, 오늘은 유독.
1: 아 그래요?
0: 물론 저희는 가족 외식을 잘 안 해봤지만 뭐랄까 저를 게임하다가 가족 외식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솔깃할 것 같은 것들을 든다면
1: 좋다.
0: 장어구이.
1: 그거 너무 오빠 아저씨 메뉴 같잖아.
0: 장어구이. 하긴 애들은 안 먹나?
1: 좀 안 먹을 것 같은데.
0: 내 위주.
1: 오빠 위주라면 장어.
0: 장어.
1: 그 솔깃해. 게임 끄고 갈 수 있어.
0: 자, 그러면 저는 파스타는 스테이크와 같은 이유로
1: 맞습니다.
0: 네, 함께 맞아요. 둘이 퓨전을 해서 와라.
1: 네네.
0: 그런 거고.
1: 전 그래서 삼겹살, 뷔페, 감자탕 이 세 개가 되게 고민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탕은 조금 특별한 날에는 살짝 아쉽지 않나. 놀이방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른 놀이방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도 좀 뭔가 특별한 날 외식을 하니까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하면은 삼겹살이나 뷔페가 낫지 않나.
0: 그렇죠.
1: 생각합니다.
0: 뭐가 1위일까요?
1: 삼겹살이지 않겠습니까?
0: 삼겹살.
1: 또 코스 요리로.
0: 삼겹살 1위, 뷔페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4강 대결. 중화요리 대 뷔페. 그리고 삼겹살 대 샤브샤브입니다.
1: 어머, 너무 어렵다.
0: 이야. 중국 뷔페와 서양 뷔페의 대결. 아 물론 뷔페에 중식도 있죠.
1: 그것도 그렇네요.
0: 중식도 들어 있고 김밥도 있고 한식도 있고. 예.
1: 중화요리 대 뷔페. 너무 어렵다. 이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그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나이대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중화요리 대 뷔페요? 너무 어려운데.
0: 뷔페에 뭐 샤브샤브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중식 다 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중화요리나 거기 샤브샤브가 막 떠올라서 그걸 먹으러 가고 싶다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1: 맞아.
0: 그냥 있으니까 여기 이것도 있네. 네. 그리고 쓱 가치를 크게 못 느끼면서 지나치거나 그냥 적당히 먹었던.
1: 맞아요. 평균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맞아. 그냥 딱 평범한 맛.
0: 예.
1: 혹시 전문점은 이유가 있다.
0: 그렇죠.
1: 이런 느낌이 조금 들죠.
0: 저는 조심스럽게 중화요리를 밀어봅니다.
1: 아하.
0: 일단 탕수육. 예. 탕수육 싹 넣고 어떻게 찍먹할래 부먹할래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족들 분위기 따끈해지고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유린기, 팔보채 뭐 거기 있는 것들.
1: 하긴 그런 것만 먹어도 뭔가 성공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 요리는 잘 못 먹잖아요.
0: 난자완스.
1: 그리고 옛날부터 졸업식이나 특별한 날에 짜장면을 먹는 이유가 또 있지 않나.
0: 그렇죠.
1: 또 드네요.
0: 예. 깐풍기.
1: 또 이 중화요리가 정말 장점이 많은 게 이렇게 다 나열한 걸 다 먹어도 호텔 뷔페 1인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룸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모 식탁보다 동그랗게 앉으면 가족들이 더 화목해 보이지 않을까요?
0: 사진 찍기 괜찮죠. 어, 그렇죠. 화목하지 않더라도.
1: 맞아요. 그리고 뭔가 룸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 옛날의 향수를 느끼면서 고급.

0: 찐 이렇게 외식 문화로 발전되는 느낌.
1: 그렇죠.
0: 좀 비싼 예. 중국집 가면. 그렇죠.
1: 네. 예. 그리고 중국 음식이 다 서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중식들도 있습니다.
0: 어, 맞네. 예.
1: 호텔
0: 맞아요.
1: 호텔 뷔페가 나오면 나는 호텔 중화요리 이러면 뭐 예.
0: 호텔 중화요리도 맛있겠다.
1: 그렇죠. 후덕죽 선생님 나와버리는 느낌이죠. 네.
0: 중화요리가 낫네요.
1: 그렇죠.
0: 예예. 예.
1: 중화요리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겹살 대 샤브샤브. 예, 둘 다 약간
0: 어렵네.
1: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잘 배합이 돼 있고요.
0: 둘 다 코스 요리예요.
1: 둘 다 코스죠.
0: 예.
1: 샤브샤브도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죽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뭐 칼국수 같은 거를 섞어서 먹기도 하고.
0: 그리고 둘 다 계속 더워요. 둘 다 어차피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러네. 조금 덥고. 삼겹살은 근데 누가 구워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샤브샤브는 내가 거의 해먹어야 되는 그렇죠. 메뉴긴 하고. 예. 그리고 샤브샤브가 뷔페가 아니면. 조금 단백질 섭취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1: 삼겹살 집에는 근데 보통 그런 뷔페처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없죠.
0: 맞아요, 맞아요.
1: 맘껏 덜어오고
0: 보통 이제 뭐 반찬 셀프 요 정도죠.
1: 네, 반찬 셀프 코너 같지만 쓱 샤브샤브 요리 가보면은 오 셀프 코너에 막 그 오뎅 볶음이 쌓여 있기도 하고 샐러드 바라고 해서 봤는데 은근히 단백질이 맞아. 풍부한. 고기 반찬들이 쌓여 있고,
0: 파스타도 있고, 막 예. 치킨도 있고,
1: 닭강정.
0: 어, 그렇죠. 그런 거 다 있어요.
1: 예.
0: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먹고.
1: 손님 그건 아니에요.
0: 직업 거예요.
1: 저쪽 테이블 나갈 거예요.
0: 아 근데 살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샤브샤브는 이게 집게로 쓰면 좋지만 먹다 보면 각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족끼리만 먹어야 좀 덜 더러운데 이 친구들이랑 외식하거나 하면 그런 게 좀 불편하거든요. 샤브샤브는 먹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가족 외식 메뉴로 샤브샤브가 낫지 않나.
1: 통에다가 내 젓가락을 담그면 소독되지 않나요? 끓고 있는데.
0: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균이 다 죽지 않을까요?
0: 근데 이제 예민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 간염주사 안 맞았어요?
0: 전 맞았죠.
1: 맞았죠?
0: 네, 저는.
1: 그럼 뭐 크게. 야 이거 애매하네. 둘 다 좋은데.
0: 아 근데 두 개 다 고급진 집이라고 생각하면 또. 근데 그럼 이 관점으로 가자. 집에서 해 먹을 때 뭐가 더 귀찮냐. 삼겹살이 더 귀찮거든요.
1: 그렇죠.
0: 치우기도 힘들고 네. 샤브샤브는 솔직히 요리할 게 별로 없어요. 채소만 썰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 샤브샤브는 뭐 먹다 보면 이제 식탁에 좀 그 국물들이 떨어지긴 하는데
0: 아, 그렇죠.
1: 그건 닦으면 되죠.
0: 어, 그렇죠. 기름기도 별로 없고.
1: 네, 삼겹살은 닦기가 좀 귀찮죠.
0: 맞아. 그리고 삼겹살은 사 먹어도 집에서 사 먹어도 좋은 고기는 비싼데 샤브샤브는 진짜 저렴하면 진짜 저렴하거든요.
1: 채소는 누가 다듬냐라고 하시니까.
0: 아, 그렇죠. 그렇게는
1: 샤브샤브에 집어넣는 채소.
0: 아니, 여러분 집안일을 해 보시면 아시는 게 이 먹을 때 차리는 건 좀 덜 귀찮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치우는 게 더 귀찮아요, 집안일은.
1: 그건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죠.
0: 아, 그런가?
1: 누워야 되니까.
0: 맞아.
1: 먹고 소파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0: 아 나만 그렇구나.
1: 그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누울 때.
0: 아 그렇구나. 예. 아 보통
1: 아, 좀 있으면 저 기름 굳는데 이거잖아요. 맞아. 그죠? 30분만 누워 있고 싶은데.
0: 아 다들 안 그러세요?
1: 예. 어머니 못 드시고 채소 씻으신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치 샤브샤브 집에서 먹으면 채소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0: 아 그런가. 아니 그래도 삼겹살은 기름이 튀기 때문에 힘들다.
1: 자 삼겹살 결승.
0: 네, 삼겹살 결승으로 하겠습니다.
1: 삼겹살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1위끼리 만났습니다.
0: 오.
1: 중국집 음식 대 삼겹살. 네. KBBQ와 중화요리.
0: 뭘 또 그렇게 나라로 간다고 해요? 아니, 중화요리도 한국이 많이 발전시킨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상 중국에서 예. 한국에서 더 맛있어요. 어렵다. 근데 또 이게 또 걸리네. 삼겹살은 이미 회식에서 1등을 한번 했다.
1: 그랬어요?
0: 네, 회식에서 1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2연패를 줄만하냐? 코리안 바베큐.
1: 저는 개인적으로는 K 중식. K중식 이상한 말인가요?
0: 아, 엄청 좋아하시네.
1: 중국집 봅니다.
0: 예. 난자완스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1: 난자완스 좋아하죠. 예. 난자완스 좋아하고 이렇게. 코스로 가면은 이제 앞에 보통 게살죽 나오죠.
0: 아 그죠. 게살스프 나오죠.
1: 게살스프에다가 이제 두반장 싹 타가지고 그죠.
0: 맛있겠다.
1: 약간 그 먹을 줄 아는 사람의 멘트죠. 두반장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0: 되게 감미롭게 말씀하시네.
1: 예,

0: 이렇게 하고 딱 추가로 왔다. 보통 그냥 안 줘요.
1: 네. 맞아, 말을 해야 주시는 그쵸. 거구나.
0: 게살스프 시켰을 때 저 두반장. 네.
1: 어 그러면 먹을 줄 아는 사람 같아서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신경 써주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꺼들어버리기 딱 좋은 게 바로 두반장.
1: 중화요리 외식 가셔서 두반장 있나요? 꼭 예. 챙겨주세요.
0: 자 그러면 중화요리 대 삼겹살 광고 후에 우승을 발표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9: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10: 레노.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10: 레노.

0: 박치, 박치.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의 텐, 가족들과 외식할 때 좋은 음식 월드컵. 중화요리대 삼겹살의 결승전. 우승을 발표해 주시죠.
3: 가족들과 외식할 때 좋은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중화요리입니다.
4: 좋습니다.
3: 아, 오늘은 배디랑 저랑 좀 생각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2: 아, 저 삼겹살이 약간 쉽게 진 것 같지만 사실 아유, 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 맞습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2: 예.
3: 근데 뭔가 가족 외식이라는 측면에서 룸을 빌릴 수 있고 뭔가 코스 요리도 있고 조금 조용하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건 중화요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 예. 삼겹살 뭐 된장찌개가 좀 버리기 힘들긴 했지만
3: 후덕죽 방근
2: 가족 외식을 만들어 봤어요. 주말에 중화요리로 한번 외식해 보시고요.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하세요.

0: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일주 워터 씨와는 호두과자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여러분 중화요리 외식하세요.
0: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온 쇼단원 정현진입니다. 전 첫째 임신했을 때 컬투쇼 방청을 왔었는데요. 걔가 벌써 6학년이 됐어요. 서울 여행 왔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컬투쇼 보고 균주도 같이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계속 클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쇼단원의 태교를 책임지는 컬투쇼. 컬투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1: 김태규 아저씨 사랑해요.
2: 20주년 컬투쇼.
3: 오디 컴퍼니 완성도 높은 흥행 대작 뮤지컬 데스노트.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숨쉴 틈 없이 빠져드는 예측 불허 두뇌 게임.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신드롬을 기대하라. 지금 공연 중 디큐브 링크아트 센터. 14세 이상 관람가.
4: 우리 돼지 포크밸리.

0: 시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과일을 깎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분 탓일 수 있지만 예쁘게 깎은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 기분 탓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핑계로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일상에 활력이 생길 거니까요. 편안한 기분이 드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가인 피처링 박재범의 애플로 5월 2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과일 예쁘게 깎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토끼 모양 사과라든지 격자 모양 망고라든지 사실 저는 뭐 과일을 안 먹으니까 뭐 크게 이런 거를 신경 쓰진 않는데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동네에 그 일식집이 있었는데 그 코스로 이렇게 나오는 일식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마지막에 꼭 사과를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잘라줬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거기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맨날 그 토끼의 그 귀 부분을 이렇게 막 만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엄마는 이렇게 안 깎지? 약간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그게 약간 서비스죠. 그거 사실 아무 의미 없지만 관상으로 좋고 뭐 예를 들면 갈비찜에 표고버섯에다가 십자무늬를 넣는 약간 그 정도 느낌이지 않나. 가끔은 이렇게 기분 탓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남편이랑 요즘 자꾸 늦게 잤더니 아이도 우리랑 똑같은 시간에 잠드는 거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자야 쑥쑥 크고 튼튼해진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 엄마랑 아빠도 일찍 자야 쑥쑥 크지.

엄마 아빠 따라서 늦게 자서 일찍 자야 숙소 크고 튼튼해진다라고 했더니 엄마랑 아빠도 일찍 자야 숙소 크지 않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 아이들의 이 뭔가 순수함 이런 것들이 참 예, 사람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세윤이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10살이 될 때까지 진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데 그 10년의 효도면 평생을 뭐라 해야지? 그 10년의 효도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좀 애들이 머리가 크고 나이를 먹고 이러면 그 어릴 때처럼 그 순수한 어리광 같은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가 그립지. 그래서 늘 그 10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늦둥이도 낳고 이러는 게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소중하니까 또 너무 그게 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저는 부모가 아니니까 와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조금 뭐 한 중학생만 됐어도 아유 일찍 자야 쑥쑥 크고 튼튼해지지 하면 이제 한 중학생만 돼도 아,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럴 텐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친구랑도 대화 나눌 수 있는 대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어리광이 좀 없는 예, 그런 순간들이 오죠. 자 사연 보내주신 구두 하나 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저는 미아오의 Hands Up 그리고 소수빈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688님이 7살 아들이 자동차 장난감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분명 그 중에 가지고 안 노는 게 있는데도 단한 개도 못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몰래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들켰어요. 해주셨는데, 이게 참 위험한 게, 만약에 그러다가 아이가 유일하게 좀 아끼는 인형 같은, 뭐 자동차 같은 걸 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커지죠. 예.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뭐야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찾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차에로 좋아하는. 근데 그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뭐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그때 일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897님이 둘째 딸이 자기 생일이 지나기 1시간 전에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네요. 감동이었어요 해주셨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지가 좀 궁금하네.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조금 어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은 머리가 조금은 성인이 지난 친구들이 좀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이제는 저랑 누나들은 좀 엄마한테 이러는 편이죠. 아, 뭐내 생일이 뭐 별거라고 엄마 먹고

거 먹자.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함께하고요. 저는 옥상달빛의 칵테일 사랑, 이클립스의 아비들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대한민국 야간 관광의 중심 광안리 드론 레이저 쇼 5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10시 2회 공연 더욱 화려해진 연출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일상의 밤을 특별하게 바꿔줄 단 하나의 쇼 레이저와 드론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하모니 부산 광안리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만나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촉하면 촉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뒷면 홈페이지 버디버디 코너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를 통해 보내주시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언제이길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쓸데없다는 걸 알면서도 과몰입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경기인 것 같아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도 져서 그런가 볼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노래가 꼭 필요해서 듣고 왔습니다. 평화를 주소서 플리 보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언제이길래 님이 평화를 주소서 플레이리스트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사연자님께서 응원하는 프로야구팀이 있냐 질문을 덧붙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응원하는 야구팀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이승엽 선수가 라이온즈에 있을 때 그때는 조금 봤었어요. 그때 되게 어릴 때. 그때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없는데

야구하는 친구가 두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이런 선수반을 다니는 친구가 두 명 있어서 저랑 좀 친했어가지고 야구를 막 같이 했었어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같이 가자 이랬는데 저는 그 타이즈 바지를 입는 게 그 나이에 되게 부끄러웠던 예, 그래서 아, 안 갈래 이랬는데 제가 곧잘 타격을 쳤거든요. 그래서 아 너는 1번 타자를 해야 돼 하면서 꼭 가자 막 이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야구에 좀 흥미를 가지고 좀 보다가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때 마혜영 선수가 3점 홈런을 치고 이승엽 선수가 이제 끝내기를 해서 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꽤 옛날이죠. 예, 그 이후로는 사실 한국 야구를 안 보다가 캐나다 가서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조금 봤죠. 그때 아마 이치로 선수가 시애틀에 있을 땐가 예, 그때는 좀 봤었던 것 같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사실 스포츠를 막 축구 말고는 안 보다가 요즘 또 엄청 야구 붐이어가지고 제 스타일리스트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주변에 LG 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LG 경기 결과를 좀 듣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심심하면 뭐 식당 갔는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좀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막 응원하는 팀이 막 있지는 않는. 예. 그래서 사실 시구가 섭외가 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내가 진짜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은 굳이 안 가고 싶은 예. 그래서 진짜로 응원하는 팀이 생겼을 때 그 팀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지금까지는 예, 뭐 없습니다. 예. 자 언제이길래님이 보내주신 평화를 주소서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리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집중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자,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듣고 왔습니다. 챙겨보는 스포츠 경기가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축구를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고 지금은 사실 뭐 경기를 이렇게 막 엄청 챙겨서 보진 못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가끔 시간이 되거나 좀 이럴 때 요즘 그 토트넘 경기는 그래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좀 안타깝지만 재밌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지난 시즌에 이제 사실 유로파컵을 이제 챔피언스 유로파컵을 이제 우승

이적을 이제 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떠나고 지금 암흑기가 찾아와서 너무 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술 전략 이런 걸 다 떠나서 선수들 부상이 너무 많고 선수 풀이 너무 적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감독을 바꿨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하고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구사일생으로 좀 그래도 강등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정 같은 게 있죠. 예. 뭐 한 그 축구 너튜버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토트넘의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잔정이 있어서 예. 그래도 저는 뭔가 히샬리숑한테 좀 애정이 가요. 뭔가 그 친구가 진짜 좀 진실돼 보여서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골 넣고 진짜 순박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예. 어쨌든 좀 그래도 좀 견디면 좋지 않을까. 너무 재밌는 예. 사실 요즘 도파민이 없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다. 예. 자 언제 이길래님의 플레이리스트 평화의 주소소에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UV의 쿠라지모테 미안해 듣고 오셨고요. 스포츠 팬들 중 내가 보면 꼭 지더라 이런 징크스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텐 그런 거 없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 좋아하는 게 그 저희 큰 누나가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뭐 한국 축구가 이렇게 국가대표 평가전 같은 거 하면 누나가 아 나 보면 안 돼 내가 보면 저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바하지 마.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제가 맨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누나가 뭔데 누나가 축구를 보면

진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맨날 했었어요. 그럼 누나가 되게 짜증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나 하나 본다고 지는 게 말이 되냐고. 사실 그냥 늘 지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우리가 만약에 브라질 국민이었으면 늘 이겼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겠죠. 예, 이건 약간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징크스인가? 어쨌든 예. 뭐 저는 근데 우리나라 축구 응원합니다. 예, 이번 월드컵에서 진심으로 뭐 제가 예전에 했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성적을 예, 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뭐 축구 협회가 어떻고 뭐 감독이 어떻고 이거는 일단 사이드에 일단 이건 부가적인 문제고 일단 닥친 거는 일단 잘 해내야지. 어쩌겠어. 예.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민심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사실 저는 확고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뭐 결과가 좀 안 좋아도 막 아쉬워하고 아 근데 월드컵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언제 이길래님의 플레이리스트 평화를 주소서에서 진 최애나의 루저 그리고 다비치의 또 온다 또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 뮤지컬 토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사의 별명이 얼음공주인 김차장님이 계시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뭘 해도 냉랭해서요. 평소 표정도 없고 말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회사 복도에서 남친이랑 통화하는지 자기야 하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애교가 얼마나 들어가 있던지 이중적인 모습에 놀랐네요. 당시 상황이 생각나는 자기야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이거는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윤종신 형 노래 중에 존니의 그런 가사 있잖아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연인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 사랑에 빠진 그 상대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 각자의 연인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나에게만 보여주는 모습들을 기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가 엄청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뭐라 그러지? 말투나 생각하고 있는 사고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냉소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뭔가 덧붙이는 감정을 남기려고 하지 않죠? 좀 이렇게 결과값을 내는 말들과 행동들을 좀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부가적으로 더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 근데 저도 연애하면은 연인한테만 보여주는 저의 뭐 그런 애교의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자, 부모님의 플레이리스트 자기야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그리고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입니다.

자,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오셨습니다. 애교도 유행이 있는데 크리스탈의 뿌잉뿌잉, 1 더하기 1은 귀요미, 양털 챌린지 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방송에서 시키면 했죠. 네, 방송에서 시키면 했고, 제가 기억하는 애교 중에 1등은 사실 그 진짜 사나이에서 해리 씨의 그거 있죠. 그게 그 당시에 진짜 저는 와 이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그 액션이잖아요. 예. 그게 셌죠. 자, 부모님의 자기야 플리에 있는 노래 진희의 뭐야 이건, 그리고 김필의 얼음 요새 듣고 저는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강의실 1열 꽈탑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초 교수님, 연예인병 강의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영상 볼 때 스킵을 엄청 하는데 그 영상만큼은 한 번도 안 넘기고 쭉 다 봤어요. 내용도 웃기고 알찬데 무엇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연예인병 말고 다른 주제도 하나 탐구해서 강의해 주셔도 좋겠네요. 본투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노래를 모아서 연예인 플리 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강의실 1열 꽈탑님이 연예인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사실 이거 좀...

놀라운 일인데 제가 그 피식대학에서 그 연예인병 학개론을 했죠. 예. 좀 놀라운 사실은 강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 여기서 밝히는 건데 강의 준비 안 했고 저희가 그냥 그 피식대학 멤버들이랑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연예인병일까에 대한 이런 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풀고 그럼 이제 제작진 거기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A4 용지 하나에 그냥 약간 키워드만 이렇게 틱틱틱틱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한 연예인병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어주셨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니까 그 키워드만 봐도 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일단 남의 채널 가서 피해주지 말자요 주의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과한 기대를 사실 부응시키기는 쉽지 않다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저도 모르게 진짜 많이 분석하고 파헤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신들린 듯이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쫙 이어갔는데 끝나고 실제로 그 우리 출연진들도 다 야 신들렸다 이거 어떻게 했냐 했는데 저도 이거 내가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그냥 술술 나오던데요 약간 그랬던 예. 그때 제가 약간 느꼈어요. 아 이거 라디오의 힘이다. 왜냐 라디오가 사실 대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본만 있고 흐름만 있고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100% 라디오 때문에 내가 생긴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뭔가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거여서 딱 좋았던 것 같다 했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좀 욕심을 내거나 했으면 다른 막 연예인들의 막 그런 연예인병 예시를 갖고 오고 했으면 사실 좀 논란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다 제 이야기로만 채워가지고 다행히 잘 끝내지 않았나. 예, 그래서 강연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또 다른 데서 강연할 일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 자 강의실 1열 꽈탐님이 보내주신 연예인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GD의 One of Kind 그리고 태양의 링가링가입니다. 링가

자, 지디의 원 오브 카인 태양의 링가링가 듣고 오셨고요. 우리 고정 게스트들 한 명 한 명 연예인병 몇 개인지 진단을 해준다면 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일단 뮤직메카님은 논 외고요. 연예인병이 아직 걸리진 않는 것 같고, 벌구가 사실 예전에 약간 그 진짜 일기에 들어서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었었어요. 뭔가 제가 이렇게 많이 태그하면서 SNS에 막 벌구 이렇게 올리고 할 때 좀 팔로우도 해주시고, 뭐 제가 공연 가거나 막 이러면은 이제 막 벌구를 막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막 이러면서, 라디오를 그리고 초반에 올 때 이제 저희 팬분들이 오셔서 이제 벌구 있으면 막 사인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얘가 건방지게 사인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위험한데 약간 막 쪽 막 뭐야 편지도 받고 이랬어 벌구. 그래서 얘가 막 뭔가 막 뭐 팬분들에게 뭘 사다 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얘가 약간 정신이 나갔네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싹

사라졌고, 예, 그리고 이제 역조공을 했죠, 벌구가. 예. 그리고 이제 리피 형은 사실 늘 그냥 일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늘 나는 연예인이다 라는 마인드를 늘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수더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늘 마음속에 난 연예인이야가 있는 인간. 예, 그래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약간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 못 알아보고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막 되게 무시를 하거나 막 아 졸리 가요 막 이러거나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 플러스 나를 못 알아보면 막 약간 이런 게 터지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편이고, 비건은 연예인병이라기보다는 얘는 약간 그 뭐라 해야지, 그 낭만병이 좀 있어요. 낭만병. 그래서 뭔가 막 굉장히 뭐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낭만적이다, 그래서 나에겐 이게 너무 소중해서 뭔가 이거를 희화화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뭐 연애 한 두 달 해놓고 뭘 되게 막 낭만처럼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비건은 그래도 예, 비건 썸사친병 있죠. 썸사친병. 근데 우리 사실 게스트분들은 일단 우리 게스트분들은 다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사실 지금까지 저랑 이렇게 계속 오래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 저에게, 그러면 저는 아마 오래 같이 못했겠죠. 예.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강의실 1열 꽈탑님이 보내주신 연예인플리에서 이효리의 10 minutes 그리고 제니의 솔로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파라나 구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내기 대학생 아들에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밥은 잘 먹고? 기숙사 생활은 어떤지 집이 그립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같이 지낼 땐 빨리 독립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막상 떨어져 살게 되니 엄마는 좀 외롭네. 우리 모두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도 가끔은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연락해주라. 건강 잘 챙기고 중간고사 시험 공부 힘내자. 아들 보고 싶고 사랑해.

자,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파라나 구하나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 같이 신청해주신 스위스어로우의 하이파이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파라나 구하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냐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가족 톡방이 있어서 매일 엄마 아빠의 그 근황은 알죠. 근데 뭐 거기서 간간이 대화를 하긴 하지만 막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해? 밥 먹었어? 그냥 전화했어. 뭐 이런 대화는 진짜 안한것 같아요. 오랫동안. 최근에 뭐 저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엄마한테 그래도 좀 살갑게 대하는 법을 이제 한번 그걸 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하진 못하죠, 저도.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은 있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네요. 네. 자, 누군가에게 차마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저희는 원위의 너의 우주는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3999님이 예비신랑과 함께 웨딩 촬영본 셀렉하고 있어요. 남들은 잘 나온 사진이 많아서 추가금 내고 더 고를까 고민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고를 게 없어서 힘들었네요. 전체적으로 신랑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서요.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해주셨는데 이게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웨딩 촬영 많이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누군가가 본인을 찍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큰 카메라로 뭐 핸드폰 정도야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그게 어색하고 웃어 하는 게 카메라 보고 웃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신부가 만약에 그거에 너무 능숙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둘 다 어색하니까 약간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카메라 보고 웃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억지 미소잖아. 근데 뭔가 부부끼리 좀 그 익숙하면 그래도 막 부부끼리의 그 모먼트가 또 있으니까 어쨌든 네. 자, 저는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2: 자,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끝곡으로 콜드의 와르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날이 풀려서 그런가 아침에 잠이 잘 안 깹니다. 어디서 봤는데 일어나자마자 육성으로 얍! 이라고 하면 잠이 잘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얍! 하고 외쳐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라우드,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깨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춘곤증 같은 건지 요즘에 더 잠이 안 깨서 막 지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얍 하고 소리를 내보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도 사운드 클라우드로 날아온 사연들, 신청곡들 읽어보면서 떠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똑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최근에 발매된 볼빨간 사춘기의 나를 봄으로 데려가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을 첫 곡으로 고른 이유는 제가 이 노래를 작업한 사람이라서도 있는데요. 애프터클럽으로 날아온 신청곡 사연 중에 볼빨간 사춘기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올해가 아니죠. 최근이 볼빨간 사춘기님 데뷔 10주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보는 마음에서 첫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그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의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냐면요. 6892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도 청취하는 분들이 많네요. 볼빨간 사춘기 별 보러 갈래? 들려주세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하늘에 별이 꽤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도 별이 꽤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하늘을 보면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보일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래도 별이 좀 보여요. 그래서 뭐 공기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하늘에 관심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 한번 퇴근할 때마다 요즘에는 꼭 하늘을 보고 별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보곤 한답니다. 그래서 6892번님의 신청곡인 별 보러 갈래와 볼빨간 사춘기님 최근에 10주년 기념해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앨범에 첫 번째 곡과 같이 수록되어 있던 Find You라는 곡까지 두 곡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별 보러 갈래 그리고 Find You 두 곡 들으셨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것 같네요. 별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별 얘기하는 거 가사에 제목에 별 들어간 노래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별 생각하다가 떠오른 노래들이 있어서 몇 개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 곡은 그 영화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에 수록된 곡이에요. 원곡은 따로 있는 곡인데 많이들 아시는 스테리 스테리 나잇이라는 곡이고 그 곡을 리엘라 하바스라는 여성 뮤지션께서 부른 버전이 삽입이 되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고 목소리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나서 또 가져와 보았고 별이 떠있는 밤이 지나면 또 아침에 해가 뜨니까 멜로디 가드시라는 뮤지션의 모닝선이라는 노래까지 두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가요와 가요 사이에 좋은 환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두 곡 듣고 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류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름님, 제가 웨딩홀에서 꽃장식을 1년 정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신랑들이 신부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거나 둘이 듀엣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게 참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팬 열애 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가요? 저 요즘에 결혼식 되게 많잖아요.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아 요즘 결혼식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조금 힘들어해 하시거든요. 저도 좀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가본 결혼식에서는 아직 신랑 신부가 듀엣으로 부르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신랑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는데 그 저는 물론 축가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결혼식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서로를 위해서 뭔가 쇼를 하거나 그거를 보면서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결혼식을 즐기는 모습 자체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신기하고 부럽다고 하시는 거면 류진영님께서는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가 아니실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꽃장식 하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결혼식장 가면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밥 뭐 나오지? 뭐 언제 끝나지? 그랬는데 요즘엔 결혼식장 가면 오히려 꽃을 봐요. 꽃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식장마다 막 등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A꽃, B꽃 해서 그 금액이 높아질수록 좀 더 예쁘고 화려한 꽃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진짜 잘해놓더라고요. 꽃을.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 가서 본 꽃 중에 류진영님께서 장식해놓은 꽃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신기하고 부러운 마음 담아서 벤의 열애 중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벤의 열애종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막 결혼식 얘기하면서 사연 보내주고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결혼식이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 노래였네요. 슬픈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저도 이번 달 중순에 축가를 부를 일이 있습니다. 축가 1년에 한 번 겨우 부를까 말까 하는데 5월에 그런 일이 생겨버렸고, 제 노래에도 그나마 축가로 쓸만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마침 사연 보내주신 류진영님께서 장식하시는 꽃이라는 노래고요. 오늘이 뭐 결혼식 당일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친구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미리 이 노래도 한번 틀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벤님이 막 듣고 왔는데, 저는 벤 하면 벤 폴즈라는 뮤지션이 생각이 나거든요. 벤 폴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맥락 없이 벤 폴즈가 활동하던 팀 벤 폴즈 5의 노래 중 하나인 Fair이라는 곡까지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두 곡을 듣고 가볼게요.

구름의 꽃 그리고 뱀프리즈 5의 페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김정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만난 지 1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정신없다 보니 멋진 이벤트는 못하고 치킨으로 합의 봤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도 나중에 추억이 되겠죠. 남편이 좋아하는 콜드플레이의 Fix You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난 지 11주년이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결혼한 지 11주년은 아닌 거죠. 만나신 지 11주년인 거고. 근데 11주년쯤 되면 이벤트로 뭘 챙기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기념일을 그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치킨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11주년 보내시는 게 진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사연 읽어드려봤습니다. 더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남편분께서 좋아하시는 콜드플레이의 Fix You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의 콜드플레이만 아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옛날 콜드플레이 노래도 한번 들려드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콜드플레이 데뷔 정규 앨범 1번 트랙인 Don't Panic이라는 곡이랑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유명한 그 다음 앨범에 수록된 The Scientist라는 곡하고 아는 분들 많이 못본 곡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크리스마스 곡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라이트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되게 귀여운데 그 곡까지 콜드플레이를 다양하게 즐겨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곡, 콜드플레이의 Don't Panic, The Scientist, 그리고 크리스마스 라이트까지 세곡 듣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F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1부 1시부터 시작된 1부에서부터 F클럽 사운드 클라우드로 날라온 사연들, 신청곡 읽어보면서 듣고 떠드는 시간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F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7분 DJ들의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콜드플레이의 Don't Panic이라는 곡과 The Scientist 그리고 크리스마스 라이트까지 3곡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부에서도 사연들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199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남자친구랑 세차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와서 안 쉬고 세차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힘낼 수 있게 서문탁의 질풍가도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셀프 세차. 근데 셀프 세차에 대한 조금의 로망이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날 벼르고 벼르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첫 셀프 세차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일곱구이님께서는 그냥 알바 끝나고 세차 바로 하시네요. 근데 세차 힘드시면 내일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왕 시작하신 거 힘낼 수 있게 서문탁님께서 부르신 질풍가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풍가도가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죠. 쾌걸 근육맨 3세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에 삽입된 음악이고 그 개중에 이제 범국민적으로 알고 있는 만화 주제가들이 몇개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거짓 만화 주제가들이 히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좀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질풍가도만 틀기 아쉬워하실 분들이 저는 무조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재밌는 만화에 삽입된 OST들도 몇개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아실만한 곡입니다. 버즈가 부른 활주, 나루토에 나오는 음악이죠. 활주라는 곡과 코요테가 부른 우리의 꿈이라는 원피스에 수록된 곡이죠. 그렇게 세곡 들으며 소년 만화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서문탁님께서 부르신 질풍가도 그리고 버즈가 부른 활주 코요태가 부른 우리의 꿈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주제곡 특유의 노래 틀자마자 후렴이 나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급발진 노래 틀자마자 후렴이 나오면서 어떤 소년의 심장을 펌핑시키는 그런 재미있는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코요태의 우리의 꿈을 들으면서 또 어이없게도 제가 생각난 밴드가 있는데 호주 밴드 중에 하이에이터스 카이오티라는 밴드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읽는 법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하이에이터스 카이오티라는 밴드가 있고 그 밴드의 카이오티가 코요테랑은 스펠링이 다른데 대단한 뜻을 딱 정해놓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요테로 읽을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열린 결말 이런 밴드 이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냥 코요테의 음악 듣다가 그거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멍하니 들어서 그리고 이런 또 새벽 시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약간 몸이 이완되는 음악을 잘 다루시는 밴드거든요. 다양한 장르가 한 밴드 안에 있지만 그래서 유난히 이 시간과 잘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트랙을 이렇게 골라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한 곡은 Breathing Underwater라는 곡이고요. 또 다른 한 곡은 Dreamboat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렇게 I Hate Ascariti의 Breathing Underwater 그리고 Dreamboat라는 곡까지 두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허각이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그리고 언니네 말관이 부른 나를 잊었나요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주의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드라마를 오래 못 보는데, 최고의 사랑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드리면, 드라마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 나가는 연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씬의 최고인 거죠. 근데 설정상 자기 급에 맞지 않는 다른 분과 연애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씬의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과 그 사람에게 이 여자는 어떤 뭐 지위나 수입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나에게 와준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말이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제가 재밌게 봤다고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을 또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06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어서 조용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 더 도움이 돼보도록 잘 방송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도 김현옥님께서 자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듣고 싶어서 이어폰 끼고 깜깜한 방에서 폰만 보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폰만 보고 계셨다는 건 고릴라 이제 어플을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들으시다가 잠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잠들기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아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보겠고, 또 다음 사연은 110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며칠 해외에 다녀왔어요. 어젯밤 늦게 도착해 짐 정리한 후 씻고 누우니 이 시간이네요. 한때는 해외 나가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은 탓일까요? 역시 우리나라가 그리고 집이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 나이가 먹어서 뭐 또 있겠지만, 나가보면 한국이 진짜 편하다는 거를 좀 저 느끼는 것

이렇게 보기 좋고 예쁘고 공기 좋고 해외에 다양한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뭐 한국이 주는 그 편리함, 치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이 환경, 인프라 이런 것들이 어떤 누적 피로를 없애는 데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단히 한국 오면은 아, 한국이 짱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해외일로 출장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고요. 돌아오신 걸 기념하면서 돈 톨리버의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Don't Oliver의 Sweet Home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15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집에만 있었어요.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걷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파트 걷기를 했고 5년이나 지난 지금 많이 좋아져서 가까운 곳은 나들이도 가능하답니다. 이 힘든 시간 동안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준 건 남편이 있어요.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저를 챙겨줬답니다. 결혼 17년 차인데 이제야 남편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됐답니다. 신청곡 하하 너는 내 운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게 저도 주변에 1547님께서는 그 어떤 원인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진다는 게 병이 걸렸다,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는 거 말고 그냥 진짜 건강이 갑자기 이유 없이 나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희귀병이 걸려서 그냥 갑자기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간대. 그래서 그냥 며칠 누워있고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도 모르고 가끔씩 그런 되게 속상한 일을 겪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힘이 되려고 제가 뭐 대단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늘 속상했었는데 그래도 옆에서 남편분께서 잘 간호해주고 의지될 곳이 돼주셨다니까 보기 되게 좋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오래 회복하신 만큼 앞으로 계속 더 차도 있게 회복이 돼서 100%는 아니더라도 얼른 뭔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아 너는 내 운명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연에 어울릴만한 노래입니다. 리사 오노가 부른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가 부른 너는 내 운명, 그리고 리사 오노가 부른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이수경님께서 둘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기도 딸도 다 건강해서 행복해요. 저는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아직 아기인 첫째 손녀 보는데 쓰고 있답니다. 늘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니 불안한지 쉽게 잠을 잘 못 자네요. 우리 예쁜 손녀들 건강.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기라는 존재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이제 제 형이 있거든요. 형의 부부와 조카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조카가 막 조카 바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조카 뭐 제발 조카 보고 싶어. 근데 저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카 예쁜 건 알겠는데 그렇게 보고 싶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애를 같이 좀 붙어 있어 보니까 진짜 이쁘면서 좀 요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적당한 긴장감과 사랑과 뭐 이런 게 좀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집에 와서 무슨 느낌인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아 우리 개가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의사소통이 되면 좋겠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의사소통이 되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카가 어쨌든 이제 말을 슬슬 하고 막 뛰어댕기는데 이 작은 생명체와 내가 뭐 상호작용이 되면서 얘가 나를 뭔가 자기 기준으로 지켜보고 대한다는 사실이 정말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손녀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둘째 손녀니까 또 다른 손녀도 있는 쓰신 거잖아요. 정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겠네요. 그만큼 힘든 일도 있으실 텐데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육아 되시기를 육아 직접 하시는 거 아니겠지만 바라겠습니다. 오늘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는 자이언티 양동근의 지구온난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고 내일은 같은 시간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0: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0: I'm done.
1: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저 주디도 좋아하는 다음 노래는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오늘의 TMI. 선풍기 꺼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제 진짜 5월이 여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한낮 기온은 엄청 높은데요. 벌써 에어컨 틀었다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5월은 우리 선풍기로 해결을 해야죠. 네. 아, 이제 슬슬 꺼낼 때가 됐어요. 이게 저는 그 실외기 있는데 선풍기를 박아놨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귀찮아갖고 비닐을 안 씌우고 그냥 둬서 이거 닦으려면은 진짜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따가 오늘은 선풍기 꺼내갖고 미리미리 닦아놔야겠네요. 이 선풍기 꺼내는 건 좋은데 저처럼 쌓인 먼지 닿을 생각에 참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청소 다 하고 사용하는 중에도 먼지가 자꾸 날개에 붙잖아요. 선풍기 날개가 고속으로 돌아가며 공기와 마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먼지가 날개 표면에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돌아가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붙는데요. 그런데 이때 린스 하나만 있으면 선풍기 청소 주기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량의 린스를 물에 희석한 다음 분무기에 넣어줍니다. 청소를 마친 선풍기에 린스 용액을 뿌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문지르면 날개 표면에 얇은 코팅막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코팅된 날개 표면이 매끄러워져서 먼지가 덜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선풍기 꺼내면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린스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내 머리에도 안 바르는 거를 선풍기 날개. 아, 그래도 먼지 안 쌓인다면은 같이 쉐어하면 되잖아요. 선풍기랑 나랑. 이참에 린스 한번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 마음에도 상처나 아픔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선풍기의 날개에 린스 같은 존재 다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펌펀투데이 아니겠습니까? 상처 마음속에 오래 둬서 딱지 생기지 않게 저에게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저랑 같이 다 털어내고 새싹돋게 만들어주자고요. 1부에선 이렇게 보내주신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 꼭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먼저 0293님의 문자요. 저도 어제 선풍기 딱 꺼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먼지만 닦아놨거든요. 아직 작동은 안 시켰는데 오늘 린스 용액 뿌려서 코팅해야겠어요. 펌펀 덕분에 요런 꿀팁도 알아가네요. 5월은 선풍기로 버텨볼게요. 저 올 여름 또 많이 더울 거래요. 비도 막 많이 장기간 오는 날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기사도 봤고요. 미리미리 6월, 7월, 8월은 어쩔 수 없이 켜야 되니까 선풍기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죠. 홍재님,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전주로 여행 왔어요. 오늘은 한복 입고 한옥마을 다니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게요. 찡디는 전주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촬영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당일로 돌아와야 돼서 전주까지 가는데 그 촬영지도 좀 들어가는 데였어요. 그래서 3시간 반인가 4시간 잡고 가서 정확하게 1시간 반 촬영하고 그 김밥집에서 김밥 먹고 KTX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구경을 한 번을 못 해봤네요. 예. 언제 한번 날 잡고 또 좋은 시간 마련해서 즐겨봐야죠.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정일영의 기도, 도로시밴드의 소풍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정일영의 기도, 도르시밴드의 소풍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만나볼게요. 2678님,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개랑 참외 한 개를 깎아서 지금 여유 즐기며 커피 한 잔과 먹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여유라니 너무 행복하네요. 찡디는 사과랑 참외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참외인데 어머니가 씨를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씨까지 다 먹으면은 변비 생긴다고 하나 배탈 난다 그러나 그래서 그 알맹이만 먹게 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 씨의 그 줄기 같은 게 그게 단 거잖아요. 그걸 먹게 해준다. 그러면 참외 아니면은 사과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7850님 집에 작은 화분을 사서 오이 씨를 심었는데요. 물만 넉넉히 주고 해가 잘 드는 베란다에 뒀더니 벌써 줄기가 아주 길게 자랐어요. 이대로 쭉쭉 잘 키워서 나중에 오이 생기면 맛나게 먹어야겠습니다. 아, 보통 뭐 파, 콩나물은 이렇게 직접 키워서 먹는 걸 들어봤는데 오이도 이게 가능했군요. 야, 나중에 잘 자라갖고 딱 따면은 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네, 궁금하네요. 신예원님, 어젯밤에 친구랑 편의점에서 만나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너무 짠 걸 먹어서 그런가? 지금 거울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따가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붓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가운 얼음으로 찜질할까요? 찡디는 새벽 붓기 어떻게 빼요? 너무 서운하네, 여원님. 이거 보라 안 본 분인 게 티가 나는 게 보라 할 때마다 팅팅 부어있는 사람에게 붓기 어떻게 빼냐고 물어보시면 아, 농담이고요. 최대한 물과 커피, 그래서 우리가 또 볼일을 봐야 물기를 쫙 빼내야 뭔가 좀 붓기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우선 커피 한 잔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봅니다.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일요일 아침 뭐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124님, 30년 전 이맘때쯤 가평에 있는 대성리에 MT를 왔었는데요. 오늘은 일 때문에 대성리 지나가고 있네요. 그녀와의 첫 만남 장소인데 추억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 MT 오면서 즐겨 부르던 REF의 이별 공식 듣고 싶어요. 하, 대성리 MT. 요즘 대학생 친구들도 많이 가겠죠? 네. 기차 타고 가도 너무 좋고, 이게 또 복학생이 되면은 이상하게 또 엄마 아빠 차 빌려갖고 차 갖고 다니는 복학생 오빠 코스프레 좀 하고 싶어져요. 하, 또 추억이 많이 떠오르네요. 네,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REF의 이별 공식, Ace of Base의 The Sign. 두 곡 준비했습니다.

RF의 이별 공식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나가면서 이제 복학생 차 갖고 왔다 얘기하니까 우리 지은 작가도 그때 당시 떠오르면서 끔찍했다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당하게 갔는데 또 막상 양주도 하나 사들고 가요 고기랑 근데 이상하게 여우배들은 안 오고 뭐 학생 회장이나 단과대 대표가 와서 이악 물고 뭔가 나를 마킹하는 듯한 느낌? 침범하지 않게 자기 동기들 지키는 슬픈 추억이었네요. 다시 떠올려보니까. 자, 노래 듣기 전에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1067님이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저녁에 가족들이랑 외식하기로 했는데 갈비집을 갈까요? 아니면 회전초밥집을 갈까요? 고민돼요. 그리고 쨍디한테 생일 축하 멘트도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1067님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기분 좋은 날이네요. 딱 좋을 때 태어나셨네. 저는 갈비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회전초밥집은 또 이 경쟁이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앞에서 빼앗기거나 이러면 약간 눈치 싸움 하는 거 요거 조금 가족들이랑 좋은 날에 피곤할 수 있거든요. 갈비집 가서 넉넉하게 고기 구워 드시고 이 비냉으로다가 시원하게 마무리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데즐의 라이프,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더 스카이 듣고 올게요.

데즈레 라이프,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6542님. 오, 날짜를 보니까 오늘 오삼데이네요. 오삼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삼불고기가 떠오릅니다. 오늘 점심으로 아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어요. 찡디도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 좋아해요? 5월 3일? 오삼? 오삼불고기? 어! 이 흐름이 너무 귀엽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볶음이면 오징어 볶음, 뭐 삼겹살 볶음이면 볶음, 따로따로 있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육향이 오징어에 묻어서 뭔가 오징어를 온전히 좀 즐기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도 주면 코를 받고 잘 먹죠. 네. 9212님 쟁디, 오늘 동생과 샤브 뷔페 가기로 했어요. 평소 뷔페를 좋아하진 않는데 처음 오픈한 곳이라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다녀오려고요. 자이로 김민석의 달콤한 난리 신청해요. 저도 뷔페 안 좋아하는데 샤브 뷔페는 너무 좋아요. 뭔가 살이 안 찌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고기를 몇 접시고 계속 먹으면은 좀 본전 뽑는 듯한 뿌듯한 느낌도 들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오늘 가서 고기 리필 무한으로 많이 하고 많이 드시고 오세요. 자이로 김민석의 달콤한 난리,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입니다. 어제 이어 나의 흑역사 생각나는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전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꼭꼭 선곡해선 어제 이어서 나의 흑 역사가 떠오르는 노래 주제로 선곡을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택됐을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임플란트 코에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삼길에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약관.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0: 꼭 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SBS 아나운서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5월 2일을 맞아서
1: 5월 2일 월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환입니다.
0: 5월 2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실 기환 선배가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꽤 많은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특집으로 진행을 하죠. 아마 예전 이제 정식 선배 할 때도 펀펀투데이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언급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배성재의 텐에서도 예, 심지어 5월 1일 날짜 맞는 날은 특집으로 게스트를 초대해서 이 흑역사를 그냥 파헤쳐갖고 뜯어보는 시간도 만들었고, 예. 저희 펀버치대에서도 조만간 기원 선배 한번 연락을 해서 특집을 한번 마련해봐야 되나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흑역사, 힉 역사가 떠오르는 노래 남겨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보내준 흑역사송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 한 곡이 방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팅팅팅팅 후라이팬놀이 님이에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선곡합니다. 20대 후반에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소개팅이 처음이라

만나기 전에 사진을 주고받을 때 보정을 좀 심하게 한 예쁜 사진 보내줬었거든요. 근데요, 소개팅 장소에 나타난 상대방 남자분이 저를 보고 인순 씨 맞으세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저까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소개팅은 망했고 저는 그 후로 다시는 보정을 잔뜩 한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예쁘다 안 예쁘다 영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서 놀랐던 거 같거든요. 그 정도로 보정을 많이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는 보정 좀 들어간 게 국룰이지 않겠어요? 예. 그 남자분도 너무 좀 많이 몰랐네요. 예. 고윤덕님, 저는 소찬이의 Tears 듣고 싶습니다. 대학생 대학과에서 학술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선배 후배 동기들이랑 숙소에서 술도 마시고 한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노래 한 소절 할 사람 하길래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제가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이렇게 노래를 대뜸 불러버려서 분위기가 싸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인데 사연 신청하다가 또 떠올랐네요. 아! 야, 이게 얼마나 또 급발진해서 부르셨으면 보통 이 노래가 딱 나오면은 후끈 달아오르거든요. 예. 그 타이밍을 살짝 못 맞추셨네요. 네. 소개 팅팅팅팅 후라이팬 노을이 고윤덕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소찬이의 Tears 두 곡 들어볼게요.

더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소찬이의 티얼스 듣고 왔습니다. 장진숙님, 저는 원어스의 바일라 꼬미고 추천합니다. 제가 음치의 내향인인데요. 코로나 이후 캐릭터를 좀 변경해보려고 전국 노래자랑 예선에 출전했거든요. 실력은 별로니까 인기상이라도 도전하려고 도입부에 눕는 안무가 있는 이 노래를 선택을 하고 전신 거울이 있는 코인 세탁소에서 몇 주간 연습을 했는데요. 혼자 노래에 심취해서 등으로 바닥을 쓸고 있던 그 순간 한 남자 손님이 이불을 품에 안고 세탁소 문을 열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쳐서 진짜 그 순간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등에 땀이 쫙 납니다. 야, 그 남자분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코인 세탁소에서 등을 대고 누워갖고 막 이렇게 막 허우적허우적 안무를 연습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예. 저도 창피해지네요. 선선님, 김광석의 일어나 선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칼퇴근을 하다가 꽈당 넘어졌는데요. 분명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넘어진 거 괜찮냐고 많이 안 다쳤냐고 묻더라고요. 넘어졌을 때도 창피해서 후다닥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이 더 창피했어요. 심지어 장난기 많은 제 동기 제 옆에 와서 일어나 일어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악몽이 떠올라요. 이게 혼자 넘어질 땐 더 리얼하게 넘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더 이 강렬하게 뇌리에 남았을 거예요. 아우 창피해. 장진숙 선선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원어스의 바일라 꼬미고 김광석의 일어나 들어보겠습니다.

원어스의 바일라 꽃미고 김광석의 일어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훌쩍잎 이기찬의 감기 신청합니다. 학창시절 이야기인데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고 저는 지독한 코감기에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친구랑 놀다가 히터가 빵빵한 버스를 탔고 친구는 먼저 내리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었죠. 한창 졸다가 슬며시 눈을 떴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 콧물이 길게 내려와서 진짜 맹구처럼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닦아낸 후에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아무도 못 봤겠죠? 누가 봤어도 그냥 못 봤다고 생각할래요. 이게 이렇게 쭉 늘어질 정도로 점성이 짙은 친구들은 이렇게 샛노란색이라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아니죠. 다른 분들은 왜 고무줄이 저기 있지? 우리 훌쩍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펀펀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코너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2부 곡곡으로 이기찬의 감기 듣고 3부 사랑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의 날과 바다의 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물도 아끼면 좋겠는데요. 먼저 물을 절약하는 습관들을 점검해보고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24.
3: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4: 카페24.
3: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4: 아, 카페24.
3: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5: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그 대결은 하나마나하다. 그런 조치는 하나마나하다. 방금 들려드린 문장에서 결과에 차이가 없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의 하나마나하다를 글로 옮긴다면 어떻게 띄어쓰는 것이 바를까요? 정답은 바로 단어마다 모두 띄어서 하나, 마나, 하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하나, 마나는 하다와 말다의 어간에 어미, 나가 결합한 구성으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각각 띄어서 적어야 합니다. 같은 예로 똑바로 알아들을 수 없게 무어라고 말하다를 뜻하는 모라 모라 하다 역시 모두 띄어서 표기해야 하지요. 정리하면 하나, 마나, 하다, 모라 모라 하다 모두 띄어서 적어야 바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의 공식. 이하늘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감자튀김이다. 감자튀김은 갓 나왔을 때 따끈하고 한번 손대면 자꾸만 먹게 되는 것처럼 사랑을 시작했을 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고 사랑을 한번 시작하면 그 감정이 자꾸만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따끈하고 중독적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5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연애 중인데 자꾸만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있어서 기죽지 않는 방법 알려달라 하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1023님, 우선 커플 중 성별이 어떻게 되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5년이면 여자친구가 사연자분보다 자그마치 1800일 정도는 더 살았거든요. 조상님이다 하고 생각하고 얻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얻어먹는 거에 부담을 느끼지 말라라는 거죠. 야, 근데 1800일이라고 딱 숫자로 막아버리니까 이게 여자친구분 들으시면 이 좋아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황재민님, 같은 남자 입장으로 여자친구가 모든 걸 계산하는 건 좀 그렇긴 하네요. 아예 음식점에 미리 도착해서 선결제를 해두는 건 어떨까요? 한 번쯤 사연자분이 계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이게 뭐 사소한 거 좀 짜잘한 걸 얻어먹다가 크게 한 방씩 할 때는 내가 미리 예약을 해서 내가 미리 결제 딱 해두고 딱 나 아이고 내가 해놨어 이렇게 한 번씩은 필요하죠. 저는 네.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적으로 얻어먹으면은 나는 이 관계는 좀 별로예요. 특히 연인에선 진짜 별로고 선후배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0029님, 뭐요? 미모의 5살 연상 친구요? 근데 경제력도 좋은 사람이라니 부럽다 부러워. 그냥 여자친구 덕보고 결혼까지 하세요. 평생 갚으면 되죠. 이게 오히려 담백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표현도 많이 하고 괜히 막 조금 자존감 죽어들거나 위축되면은 저는 이게 더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즐기는 것도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거죠. 이게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청소해라 님이요. 남자친구 집이랑 제 집이랑 걸어서 5분 거리라서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자꾸만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니 같이 배달음식 시켜먹고 같이 과자 먹으면서 놀았던 그 자네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은 건 다 치우고 가면 좋겠다고 살짝 돌려서 말했는데요. 그 후로도 바뀐 건 없고 편하게 쉬다가 쓰레기는 두고 몸만 쏙 까버립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남자친구가 청소랑 정리까지 다 같이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할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거 오늘 이제 갈 때쯤에 일어나서 이거 치우는 신용을 보여야죠. 치우는 신용을 보이는데도 이제 집 치우는구나. 고생하고 먼저 갈게. 이거는 여자친구 집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집을 초대받아서 가도 치우려는 신용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연은 저희가 그 이별 공식으로 이관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볼게요. 예. 치우는 신용 보이면 그때도 같이 치울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장난꾸러기님, 저는 지금 여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장난치는 걸 정말

0: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1: 오빠, 저 돼지 인형 귀엽다. 오빠 닮았어.
0: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겠지만 다짜고짜 돼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1: 오빠, 멀리서 보는데 허경환인 줄 알았어.
0: 아니, 뭐? 잘생겼다고?
1: 아니, 키 작다고.
0: 이렇게 제 외적인 거나 키를 딱 잡아서 자꾸만 놀립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도 안 좋고 마음이 참 어려운데요. 이럴 때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와, 이거 어렵다. 이게 또 내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가 가는 포인트들을 딱 집어서 여자친구가 큰 의미 없이 놀리는 거잖아. 사실 근데 이런 게 더 오래 박히기 마련이거든요. 고민을 해봤는데 이를 안고 아무렇지 않게 무반응으로 넘긴다. 이것보다는 저는 털어놓고 사실 나 이런 쪽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너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에겐 좀 오래 남는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면은 여자친구도 미안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마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준 거에 대해서. 자, 사연 보내주신 청소해라 장난꾸러기님께 사랑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펌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와서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선우정화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공용돈님. 연애 3년 차 저희 커플은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직장인이고 여자친구가 먼저 데이트 통장 만들자고 해서 1년 전부터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에 각자 50만 원씩 넣어서 데이트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식인데 요즘 들어 여자친구가 본인이 원할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빼서 쓰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말을 해주거나 물어봐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몰래 빼서 쓰고 몰래 다시 넣어두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는 제 핸드폰 어플에 입출금 알람이 뜬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왜 공용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냐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자친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공용통장은 먼저 만들자고 했고 웬만해서는 데이트에만 우리를 위해서만 쓰자라고 정한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뺄 정도로 뭐 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 사실 이게 뭐 조금 울려서 조금 나는 걱정이 돼서 요즘 뭐 돈 때문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거면은 데이트 통장이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로서 개인적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뺐다 넣었다 그렇게 썼는지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여자친구분도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구나 라고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전거 사랑남님. 제 남자친구는 자전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싸고 좋은 자전거 하나 새로 샀는데요. 자전거는 혼자서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자꾸만 자전거 동호회에 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계속 조르길래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허락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자전거 동호회 두 군데 추가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전거 동호회 회식 참석하느라 바쁘십니다. 만약 남자들만 있는 동호회였다면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 텐데 동호회 세 군데 모두 혼성이고 여자 회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같진 않지만 자전거를 탈 때도 회식할 때도 계속 여자 회원들이랑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나쁜데요. 자전거를 사랑하는 건지 동호회 회식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는 제 남친.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랑이 줄어드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사실 자전거는 같이 타는 게 더 즐겁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주변에 동료가 있어야 또 케어도 들어가고 내가 몰랐던 뭐 자전거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팁들도 얻을 수가 있어서 이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여성분 때문에 동호회에 가서 막 회식하고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면은 굳이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딴 데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든 샌다. 그리고 안 새는 바가지는 어디 가서든 안 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을 주셔보는 건 어떨까. 이거 자체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그건 확실히 해야죠.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거는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공용돈 그리고 자전거 사랑남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닉네임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 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3: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1: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러뷰 소마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0: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내가 꽃을 보며 묻는다. 여보,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참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천배만배 더 예쁘지. 김용택의 시 빈말 중에서. 자, 봄에 절정을 지나고 있는 휴일, 산책을 하면서 내가 예뻐, 꽃이 예뻐,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커플들이 실제로 있겠죠. 빈말로라도 당신이 천배만배 더 예쁘지 앞에 하나 놓고, 참네, 그걸 말이라고 해? 뻔한 거 대답한 것처럼 꺾으면서 이런 대답 한 번쯤 해주시면서 유치 뽕짝이지만 둘만의 낭만적 추억 쌓아가시고요. 자, 짝이 없는 분들은 뭐 거울아 거울아 하면서 물어봐야 되나? 자, 그냥 고즈넉하게 즐기는 산책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둘이든 혼자든 서너시 까르르 까르르 하며 걷든 봄날의 길 위에서 촉촉한 시간 보내주시고요. 김영철의 4FM 잘 걸어들아.

2026년 5월 3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첫 곡 제임스 블런트 You're beautiful You are beautiful로 시작했습니다. 아, 왜 커플들은 꼭 그런 대화 하죠 실제로. 뭐 야구장에서 갑자기 내가 좋아 야구가 좋아? 뭐 냉면 드시다가도 냉면이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런 테스트. 그런데 그 음식은 뭐 그때그때 어쨌든 센스 있게 대답해 주세요. 야 이거 김용택님의 신은 꼭 활용하세요. 내가 예뻐 저 꽃이 예뻐 하면 분명히 앞에 딱 그걸로 해야 돼. 말이라고 해? 꼬바 할 때쯤 네가 천배 백배 만배 이쁘지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웃게 돼 있어. 이걸로 정색하면 진짜 사람 아닐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 꽃이 예쁘잖아.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꼭꼭꼭 이제 외워뒀다가 나도 외워뒀다가 써먹어봐야지. 어쨌든 빈말 남발하면서 기분 좋은 대화 이어가시고 자 일요일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을 주제별로 만나보는 인요레터 그리고 철파임 창고에서 남은 상품을 팍팍 퍼드리는 겟더리쇼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 퀴즈 있습니다. 철파임 제작진과 이구동성으로 외쳐보는 오늘의 갯상품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수다 떨며 먹으라고 땡땡 상품권 자 두 글자인데 무슨 상품권일까요? 자 막내 작가 여보 수현나야

0: 수수수수퍼 수현. 우리 임수현 작가님과 둘이 단촐하게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나 둘 셋
1: 칭.
0: 아, 소리 들리죠? 자리 바꿔서 내가 수현 자리, 수현은 영철 자리. 하나 둘 셋
1: 칭.
0: 너무 들렸죠 진짜. 아, 너무 맛있겠다. 바삭바삭 튀겨.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몇 번 뽑아도 선물 쏘고요. 3, 4부 부금학원 주말반 이제. 자,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는 WS501 김규종씨. 오, 두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만난 적 있을까요? 뭔가 좀 색달라 보이죠? 두 분과 함께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 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야. 찰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요 일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코너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라면 언제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예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긴 편지는 거기서도 남겨주세요. 자,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은 어린이날이죠. 칠드란스 데이. 그날만큼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선물도 받고 뛰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어린이가 되는 순간들이 많지 않나요? 저도 진짜 5월 5일날 혼자 그 생각했다는 거죠. 생방 끝나고 나 뭐하지? 근데 어린이날인데 어디 갈까? 막 혼자 이렇게 웃으면서 뭐하지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히 울산에 엄마랑 가면 어린이가 되는 게 누나가 영재 나는 아침에 괜찮고 아침에 기차 타면 되는 그래서 엄마 밥 먹고 가라 하는데 내가 53살 아무 의미가 없어. 엄마! 아침 먹다면 오나라 하는데 엄마 미역국 끓여주는데 미역국이 맛있었어. 엄마 미역국 건더기만 더 줘. 그냥 진짜 애들하고 엄마 밥을 차려주는데 앉아서 먹는데 좀 약간 묘해서 그냥 10대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엄마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 너튜브 카메라는 켜놨는데 엄마 계속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맛있는 반찬 엄마가 싸갈래 해서 이제 싸왔죠. 진짜 애로 돌아갔었어. 그래, 우린 또 부모님들 앞에서도 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어른이가 된 순간입니다. 1283번님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데 매번 아이들로 북적대던 놀이터가 한적하길래 기분 전환을 할 겸 그네를 탔는데요. 처음에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했는데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올라갈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고 어릴 때처럼 달을 보며 소원도 빌었네요. 노래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신청합니다. 와, 아파트에 전 놀이터가 있거든요. 제 놀이터에 이제 낮에는 아이들이 점령하기 때문에 제가 놀 수도 없고 그냥 따르릉 아저씨다 이제 그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녕 얘들아. 근데 이제 밤이 되면 놀이터 아무도 없어. 진짜 나만의 공간인데 그 달이 뜨는 공간이 있는데 그 미끄럼털 거기서 이제 앉아서 놀기도 하고 혼자 앉아서 가끔 이제 한 2-30분 그리고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느꼈는데 미끄럼털이었죠. 미끄럼틀 맞죠? 미끄럼틀 나 발음 몇 개 있거든요. 나 미끄럼틀이랑 나 또 안 되는 발음 뭐 있었지? 몇 개 있는데 이걸 안 타야 되겠어요. 이걸 타면 자꾸 에피소드가 탔다는 얘기하니까 이거를 미럼 이렇게 할까? 미끄럼틀 줄여서 아니면 그 틀 미끄러지는 틀 어때? 미끄러지는 틀 이걸 해야지. 아무튼 그거 있고 그네를 탔어. 그네 엄마랑 나랑 그 우리 코로나 때 엄마 서울 오셔가지고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닐 때잖아요. 엄마랑 나랑 마스크 쓰고 그 그네 타는 그네에서 난 사진 찾아봐야지. 가끔 놀이터 가면 약간 아이로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게 있죠. 우리의 어른이가 있어. 미끄럼틀 얘기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박시현님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쳐다본 창밖 노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들 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오랜만에 창밖의 하늘을 스케치북 삼아서 혼자 저 구름은 강아지 같다라며 상상하며 그려봤어요. 원래 퇴근길엔 기가 빨려 축축 처지는데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어요. 노래엔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신청합니다. 그 틈틈이 퇴근길에 나의 정서를 위해서 찾아가는 우리 시연님도 너무 예쁘고 걷다 보면 저도 그 사거리 지나다 보면 이제 노을이 뜨는 그 마천루 틈에 강남 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일 때 있거든요. 그럼 저도 사진 찍어서 이제 인별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 인별그램 보면 이제 한남동 쪽에서 보는 그저 남산 쪽에 그 노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인별그램 보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힐링한 적도 있었는데 그림까지 실행에 옮기는 시연님 너무 좋다. 종종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해보세요. 7173번님 요즘 가방에 키링을 다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 가방이 생각이 나서 집 앞 인형뽑기 집으로 갔어요. 몇 번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결국 뽑아냈습니다. 그 인형이 뭐라고 잡혔을 때 괜히 혼자 박수를 치며 펄쩍펄쩍 뛰었네요. 노래는 이지훈의 인형 신청합니다. 키링 저도 가끔 이제 인형으로 된 거 있고 인형은 가끔 저도 또 너무 크면 약간 워낙 저는 막 뭐라 그러지 색깔이 너무 튀고 그래가지고 색깔로도 가끔

0: 사람들이 막 뭐 놀린다라기보다 뭐야 너무 화려하지 않아? 그런데 인형까지 있으면 과할까 봐. 자, 이렇게 세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 선물 챙겨드리고 노래는 1183번님이 신청해 주신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듣고 올까요?
1: That's right.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듣고 왔고요. 118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도영 씨가 롱레터 남겨주셨는데요.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사연이에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회의에 야근에 밥도 못 먹고 별을 보고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오랜만에 일찍 끝나서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저녁 먹고 갈게. 그래, 오늘 결혼 20주년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런데 팀원들의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팀장님, 당장 집으로 가세요.

0: 아니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까먹어요? 집에 가면 현관문 비밀번호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회의 중에 연결된 노트북으로 제 톡 내용을 모두 보고 있던 거예요. 다들 저를 걱정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여보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아니야 집에 와서 먹으면 한 시간이나 걸릴 텐데 배고프잖아. 그냥 회사 직원들이랑 먹고 와. 나 진짜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순간 전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뭘까? 정말 먹고 오라는 걸까? 아님 날 시험하는 걸까?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1: 아또
0: 여보 나 진짜로 먹고 가도 돼? 제발 진심을 말해주면 안 될까? 아 내가 미쳤었나 봐.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 진짜. 진짜 먹고 와. 어차피 자기 야근할 것 같아서 집에 밥도 안 했어. 맛있게 먹고 와. 팀원들과 함께 톡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말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현관문 비번도 안 바뀌어 있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더라고요. 20주년 때는 뭔가 기념일답게 보내자고 작년에 서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여보 너무 미안하다. 사랑한다. 노래는 미사 OST인 박효신의 눈의 꽃 신청합니다. 아 어떻게 20주년 아 근데 또 미사 미안하다 사랑한다 노래 신청하니까 또 갑자기 나랑 밥 먹을래? 회사 회식 갈래? 아 그 서지섭 씨 막 명대사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날은 뭐 일단 뭐 분석 결과 여직원들도 도와준 말에 의하면 뭐 진심으로 보였다고 하면 뭐 진심이 좀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진짜 늘 야근하니까 또 회사 일을 존중해주는 또 아내의 모습도 보이네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여보 얘기해서 라디오 사연 소개됐다 선물도 받았다 얘기하시고 박효신 눈의 꽃 들으면서 2부 돌아가 있겠습니다. 자 2부는 이구동성 퀴즈 개뜨리쇼 계속해서 맞춰주고 계시죠. 전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아서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진 않습니다. 떠리를 개타는 시간, 개떠리 쇼. 오늘 준비된 갯 상품은요,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수다 떨며 먹으라고 치킨, 치킨, 치킨 상품권.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오늘 정답 잘 들렸죠? 치킨, 치킨, 치킨 정답이었어요. 치킨 땡긴다.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한번 쭉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하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있었죠. 오늘 주제가 다른 집에는 없는 우리 집만의 기념일로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철가루들은 이런 거 음식 쪽일까요? 아니면 어떤 가족들끼리 어떤 관계들일까 한번 볼게요. 최존님이 남편 가발 맞추고 처음 착용하고 나간 날, 남편이 새로이 태어난 날이라고 기념하자고 해서 이게 뭐 웃긴다 말도 안 된다 처음에 그랬는데 제 2의 생일처럼 생각하길래 챙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월 1일은 남편이 좋아하는 참치를 꼭 배달해서 먹어요. 아, 나 기념일 만드는 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자, 각자 생일이 아까 있는데 제 2의 생일. 제 2의 생일은 또 제가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24일이 제 두 번째 생일인데 올해 10번째 생일인 거 네 알고 계시죠? 외우시라고요? 아 이거 유치하게 기념일이나 세 번째 생일 이렇게 만든 거 재밌겠다. 제가 맨날 2003년 9월 1일부터 이거 공부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두 번째 태어난 날이라고 막 2003년도 9월 3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이거 공부해서 지금 꾸준히 하는데 우리 최조님처럼 이렇게 딱 11월 1일이라고요? 나 이거 기억날 것 같은데 11월 1일 그 최조님 가발 맞춘 날 아닌가 이렇게 까먹거나 뭐 왔다 갔다 할 건데 어쨌든 재밌네요. 최조님 우리 아이디 아구찜님은 실패 기념일? 누나가 수능 실패로 재수 결심한 날, 형이 결혼 실패로 돌싱이 된 날, 제가 운전면허 떨어진 날까지 다시 실패를 번복하지 않게 기억하자고 아빠가 지정한 날인데요. 마지막 실패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는 늘 바뀐답니다. 아, 그때그때마다 실패 날을.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꼭 뭐 좋았던 날, 그죠? 뭐 100일, 1000일, 이런 기쁨의 날도 물론 있죠. 뭐 다 기억하는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딱 특정한 날에 그래 그거 딱 이제 실패하지마 이런 걸로 아빠가 또 되게 센스 있게 야 그 실패를 웃으면서 얘기한다. 이것도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멋있다. 실패 기념일. 저도 작년에 일본어 공부 실패하고 우리 철가루가 면접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같이 울고 했던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실패들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그죠. 그게 또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거니까. 불통님이 보내준 사연은 운전면허 취득기념일. 저희 집은 세 자매인데요. 연년생이라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은 시기에 같이 면허를 따자고 해서 면허 학원 다니고 같은 날 시험 보러 가서 동시에 합격해서 하필 만우절이라 처음에는 아빠도 안 믿었었다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네요. 야, 근데 진짜 얼마나 조바심 긴장됐을까. 아유 축하 축하 축하. 이제 뭐 차 사서 이제 운전할 일만 남았네요. 1216번님 수면 독립 기념일. 초등학생이 되면서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잡니다. 독립했지만 원하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게 우리 가족만의 룰입니다. 거실에 이불 깔고 밤새 수다 떨다 잠드는 시간이 얼마나 웃기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못 느끼다가 그래서 이제 MT 가거나 뭐 이제 가족들끼리 명절에 만나면 저도 진짜 진정으로 누워서 이불 깔고 밤새 수다 떨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재밌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또 약간 또 밤이라서 크게 안 하고 고성방가 안 하고 속닥속닥. 옛날에 그래. 아, 그때 네 초등학교 때였나? 자라 불 끄고. 근데 그 언뜻언뜻 어떤 그 눈치 좀 보면서 재밌죠. 야 수면 독립 기념일. 자 우리 미미미님은 가족 칭찬의 날. 매달 마지막 날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을 하나씩 꼭 말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오늘 고생했어. 한마디 마음이 뜨뜻해집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는데 이젠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오, 책가루도 다 재밌다. 뭔가 또 실패를 기념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날은 칭찬의 날. 그렇죠. 예전에 뭐 예능에서도 그랬구나 이런 것처럼 말 받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뭐 문화가 있는 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다가 이제 매주 하는 걸로 한 것처럼 이러다가 또 가족 칭찬의 날도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또 늘려나가고 어쨌든 한 달이 기다려지죠 이날. 정민님도 볼게요. 공복의 날. 매달 마지막 날을 공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겁니다. 저희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을 정했는데 배는 고프지만 배고픔을 이겨냈다는 자신감이 뿌듯함 뿜뿜이에요. 아, 이 배고픔을 이겨내는 동지가 있다라는 게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라면 양심껏 지키면서 하는 거죠. 와, 공복의 날이면 종일 그냥 굶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 정도로 막 종일 굶고 막 하루에 한 끼를 먹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서. 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대단하신데요. 8181번님 하나 더 볼게요. 완공 기념일. 부모님이 직접 벽돌 올리고 시멘트 바르며 전문가들과 함께 지은 집이 완공되던 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밥 함께 합니다. 30년이 넘은 낡은 2층 집이지만 1층에 가게도 있고요. 사남매가 잘 성장할 수 있던 밑거름이 된 집이랍니다. 아, 진짜, 이야, 완공 기념일. 달력에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을까? 보통 이렇게. 그쵸, 무슨 탄신일, 뭐 생일 등등, 뭐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어린이날인데, 완공 기념일, 이렇게. 아, 30년의 추억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가족들이 있고, 다른 집엔 없는 우리 집만의 기념일 주제로 특별한 오늘 기념일 쫙 봤습니다. 우리 책가루도 선물 받으실 분, 치킨 상품권 받으실 분은 아, 공복의 날 정민님 이제 참고 뭐 드셔보시라고. 그리고 아, 우리 아이디 미니미님 가족 칭찬의 날, 그리고 아까 아구찜님 실패 기념일,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와닿고 읽으면서 최존님 아까 11월 1일, 아유 나 왜 울 것 같아 얼추인지 이러다가 최존님 남편이 또 새로이 태어난 날이라고 했죠. 이렇게 네 분께 치킨 상품권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이따가 선곡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셀렉트 기념일 노래 듣고요. 자,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죠. 조각 퀴즈로 돌아올게요.

따따따 조각조각 한 글자씩 모아봅시다.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각 퀴즈. 시간 순서 코너 조각 퀴즈. 철가루들이 보내준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게시판에 남겨두신 최땡땡님의 제보 사연 만나볼까요? 아침마다 이거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당이 떨어진 날엔 달달한 케이크와 이거만 있으면 에너지 충전 완료랍니다. 철없지도 아침에 제작진들한테 쏜다는 미담이 있던데요. 멋져요. 정답 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지금부터 제가 네 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읽어드릴 거예요. 각 단어에서 땡에 들어갈 조각들 순서대로 이어서 하나의 단어를 완성해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매우 크다 또는 아주 큼직하다. 땡달았다. 자, 첫 번째 좋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몸이나 마음이 지치어서 고달프다. 땡곤하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성공이 된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 아유, 땡가하다. 어머나, 마지막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거 또는 그런 말, 땡 소리. 우와, 전 단어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좀 쉬운데 그래도 혹시 지금 채널을 틀어서 놓쳤거나 두 번째 뭐였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매우 크고 아주 큼직한 거. 우리가 이거 뭐야? 땡달았다? 그죠? 두 번째,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프다. 땡곤하다.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 땡가하다. 마지막이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 또는 그런 말, 너의 땡소리. 그죠? 네 글자 단어가 딱 완성이 됐습니다. 아침에 요것도 그죠? 드시는 분들이 많죠. 에너지 충전도 되고 등등등. 자, 요 네 글자 샵1077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권리안은 무료고요. 세 번째 글자 힌트송 땡가하다에 요 글자를 쓰죠. 김종국의 땡남자.

김정국의 땡남자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고릴라 정답 마감했고요. 지금부터 저가 퀴즈 정답 공개합니다. 매우 크다 또는 오 아주 큼직하다 땡다랗다 커다랗다. 몸이나 마음이 지쳐 고달프다 땡곤하다 피곤하다.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 땡가하다 한가하다.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또는 그런 말 땡소리나 잔소리. 네, 다 갖다 붙일 수 있네요. 허경환 톤. 자, 우리 철가루 채땡땡 씨가 아침마다 이걸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죠. 아, 정답 아까 알 것 같았는데 커피 한 잔이 정답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너무 좋죠, 아이 아침에.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0: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2: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2: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증기 명기 신기 망기 슬기 슬기 왁설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야 넘버 7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이젤 WS501 김규정. 와, 과연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금하고 좀 알바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기대해주세요. 함께 돌아올게요.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성장을 꿈꾸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럴 땐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사업을 처방해드립니다. 기업 진단부터 컨설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물론 전담주치의를 지정해 최대 3년 밀착 관리하고 기업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훈련 컨설팅을 신청하고 싶은 기업은 지금 바로 HRD4U 홈페이지에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수에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수해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메아야 해피 오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1: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6985번님이 올 초부터 1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삼형제 깨우고 정신없이 출근하는데 차 안에서 정신 차리고 마인드셋 하는데 철파임이 엄청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철업디 생유베리 감사. 삼형제 엄마인 나도 파이팅. 오, 저한테도 감사해 주시면서 스스로에게 삼형제 엄마인 나도 파이팅. 자기 자신에게 파이팅 해주는 모습도 우리 6985번님 좋네요. 정신 번쩍 들긴 하죠. 아침에 목소리가 또 쨍쨍. 또 제가 또 하이톤에 차분하지 않다 보니.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정신 반짝 차리면서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이재, 그리고 오늘은 SS501의 김규정 씨와 버금학원 주말반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2: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립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싱어송라이터 이젤 SS501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1: 5월의 첫 일요일에 인사드리는 싱어송라이터 이젤.
2: 철가루들 처음 뵙겠습니다. 김규종입니다.
0: 김규종의 종, 이젤의 이. 오늘은 종이 남매로 종이 남매로 불러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규정 씨가 사실 네. 정말 예능도 우리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철파엠에서는 네. 사실 SBS 영스 DJ 아닙니까? 그죠?
2: 네, 네, 맞습니다. 네.
0: 어떻게 보면 107.7 저한테는 선배님이시죠?
2: 아닙니다.
0: 몇 년도 하셨죠, 영스?
2: 제가 200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0: 선배님이시, 네. 선배님이시네요.
2: 아, 아닙니다. 네. 네.
0: 저 2016년부터 해서 선배님이세요.
2: 아, 네. 선배님입니다.
0: 규동 씨 이제 신곡이 또 나온다고요?
2: 네, 제가 5월 16일 날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한 솔로 앨범인데 이번에 그 약간 청음회처럼 네. 청음회 겸 미니 라이브로 첫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0: 5월 16일에 네. 라이브로?
2: 네.
0: 오, 자, 3902번님이 규종 오빠 연기는 또 안 하세요? 무대, 연기, 예능, 뮤지컬, 오빠의 모든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왔는데.
2: 감사합니다.
0: 연기는?
2: 저 실은 지금 찍고 있는 그 숏폼 드라마가 있어서 네 계속 찍다가 또 네.
0: 요것도 이제 또 드라마가 네. 또 공개될 예정이고
2: 네.
0: 요것도 이제 5월 달인가요? 아니면은
2: 5월 달입니다.
0: 야, 네. 5월 달이 그러면 뭐 겹경사네요.
1: 되게, 네, 되게 많네요.
2: 네. 네.
0: 제일은 우리 김규동 씨.
1: 네.
0: 직접 뵌 적은
1: 완전 처음이고요.
2: 처음이에요.
1: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정말 예? 그 정말 SS501 선배님들이 열풍이었어요.
0: 오.
1: 그래서 그렇게만 알던 네. 선배님이 오늘 제 눈앞에 네. 계신 겁니다.
0: 우리 채는 2000년생.
2: 2000년이요?
0: 네, 2000년.
2: 네. 제가 네. 2000년 때 오디션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0: 아, 근데 네. 하긴 이제 20주년이니까 작년에
2: 네.
0: 지금

0: 네, 데뷔 21년 차?
1: 맞습니다.
2: 아~
1: 네.
2: 우와.
1: 벌써 시간이 너무 빨라요.
0: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그 경력, 짬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20년 넘은 방송, 선배로서 네. 라디오 이렇게 한다. 한번 예.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1: 가보겠습니다. 네.
0: 자, 그럼 부금하고 좀 시작해볼게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이재희 씨 알려드릴까요?
2: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는 부금학원 주말반. 다양한 글들을 철파임 홈페이지 부금학원 주말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 네, 소개되면 찰떡 부금 붙여드리고요. 원 플러스 원 랜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럼 첫 번째 부금을 해서 철가루 고원현지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먼저 이건 이재희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2: 선우용녀 선생님의 너튜브를 즐겨보는데 선생님 명언 들이 저희 엄마가 평소에 했던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엄마가 선우용녀님과 연세가 똑같은데 역시 연륜은 무시 못하네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말씀 잘 새겨듣고 남은 인생 멋지게 용녀님의 교훈처럼 살아보려고요. 부금은 앞으로 멋진 인생 살기 위해 마음먹은 나 자신에게 용기와 힘이 될 노래 골라주세요.
0: 몰라. 기동씨 알죠?
1: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0: 선우용세.
2: 몰라.
0: 네. 예전에 순풍산부인과는
1: 아 많이 봤죠. 맞죠. 네. 미나라.
0: 오. 네. 오. 미선아.
1: 네.
0: 진짜 선생님 그때도 한 세 번을 말해요, 그죠?
1: 맞아요.
0: 사람 부를 때도 저기 이러고.
1: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애드립이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평소에도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하시다가 평소에 말투가 약간 애드립처럼 변화하신 거예요?
0: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물어보는데 뭐지? 그치? 하다가 진짜 나중에 써주셨던 거 아닐까요?
1: 아, 그러실까요?
0: 몰라 이게.
2: 네. 이게 붙으시면서
0: 어쨌든 그게 유행어가 됐어.
1: 몰라. 전 국민의 유행어입니다. 네. 네.
0: 요즘 용유쌤을 롤모델로 하는 MZ들이 많아요.
1: 네네.
0: 두 분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1: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 진심으로 제가 여기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2: 네.
1: 한 3년 전부터.
2: 네.
1: 야, 늘지가 않아요.
2: 네.
1: 그때 느꼈어요. 김영철 형님의 이 꾸준함과 이 영어 실력. 이게
2: 우와.
1: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쵸? 그래서 진짜 저 진심으로 유료 결제 다 하고 있는데
0: 네.
1: 결제만 다 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뭐 스픽 뭐 이런 거 많잖아요.
0: 많죠. 어플들도 많고.
1: 근데 결제는 한 2년, 3년 약정을 했어요. 중간에 해제하려고 했더니까 또 포인트를 많이 주신대요. 자,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야지.
2: 네.
1: 했다가 못하고.
2: 아이고. 네.
0: 또 미루고.
1: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마음먹고 있는 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릴스 이런 거 중에서 매일 외국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씩 올리시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렇게 반강제라도 영어 공부를 해서 올려볼까 그런 마음을 좀 먹고 있어요.
0: 지금 너튜브도 하고 있나요?
1: 네네네.
0: 거기 그걸 해야 되겠네요. 공부하는 과정을 한번 찍어보세요.
1: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늘겠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형님이 영어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2: 네.
1: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2: 진짜 대단하세요.
0: 네. 근데 목표를 두고 하면 좋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토익 뭐 800점 넘기 그렇게 하니까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1: 아, 목표점을 둬야 되는군요.
0: 목표가 없는 공부가 자꾸 안 하게 돼요. 오, 우리 또 규정 군의 또 영어 실력 한번 기대해 보면서
1: 네.
0: 그래서 롤 모델이 누군지는 이름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1: 김영철입니다.
0: 아니야 진짜 진짜 영어 공부
1: 영어적으로는 진짜 네
0: 제가 다음에 또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1: 네네네.
0: 아유 또 뭐 그럼 우리 제를 이제 또 생각했어요?
2: 저는요 듣다 보니가 아니고.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
1: 네네.
2: 저도 영철 오빠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이 코너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는 점은 항상 그 주위 사람들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주시거든요. 저희 라디오 오면은 항상 막 웃긴 얘기를 막 시작하시면서 주위를 항상 밝혀주시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0: 보통 이런 거 하면 좀 쑥스럽고 그랬는데 오늘은 넙죽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라 그래. 저 어쨌든 용효 쌤 진짜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차고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라는 긍정적인 말들 많이 해주시는데 또 어떤 조언들이 있을지 고한현지님이 보내준 선유용료 쌤의 인생 조언 쭉 읽어볼게요. So lovely day, so lovely.
2: Our day went to so lovely. 80살이 되면 돈이 있어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
3: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힘들어. 그냥 너답게 살아.
2: 미움받기 싫어서 참고 살았더니 정작 내 자신은 없더라. 나를 잃는 참음은 미덕이 아니야.
3: 야, 그때는 손해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어. 마음을 주는 걸 손해.

0: 젊을 땐 바빠서 못 보고 늙으면 아파서 못 봐. 나이가 들어도 다리만 말짱하면 걸어야 해. 밖으로 나가 나가 나가.
1: 좋은 사람은 잊혀지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0: 결국엔 혼자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잘해줘.
2: 아우 잘하네요.
0: 저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아.
2: 이제는 자기 호흡대로 하다가 아니 착각이 살아도 힘든 건 어떻게 살아도 힘들어. 그러니까 점점 빨려들 수 있어.
0: 정말 급해져가지고
3: 약간 한호흡 챌린지처럼 해버렸네요.
0: 네네. 네.
2: 와 그리고 우리 또 규정 같은 경우는 시간 흘러도 네. 마음은 기억해 한 줄인데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3: 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2: 야 여기서 혹시 용례쌤 말한 것 중에서 마음에 지금 콕 박힌 거 있어요? 지금 아마 연기하느라 바쁘게 읽어가지고 지금 내용을 뭐였지 할 수 있을 텐데
3: 아 저는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힘들어 그냥 너답게 살아 이 말이
2: 그렇네
3: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2: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다 우리 힘든 인생이니까 네. 나답게 살자.
0: 맞아 네.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제룬
0: 저는 젊을 땐 바빠서 못 보고 뭐 늙으면 아파서 못 봐 밖으로 나가 나가 나가 우리가 뭐 일하느라 집중하고 현재 일에 몰두해서 그런 나 자신만 챙길 때가 있기도 하고 주변 사람 만나기보다
2: 맞아요. 저 진짜 러브 FM 하나 유승영 선배님 진짜 네. 제 파워 FM 7시 9시 전에 하셨던 DJ 선배님이신데 네. 저 진짜 네네.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 선배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라. 다리가 후달달 떨릴 때 여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 많이 여행하라고
0: 네네. 네,
2: 가슴이 떨릴 때
0: 그래서 20대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 하라는 말이
2: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규정도 여행 좀 많이 다니고 했죠.
3: 아,
2: 지금 뭔가 뭘 생각하고 있어 지금
3: 제가 약간
2: 천장을 탁 보더니
3: 올해부터는 네. 좀 여행을 다녀보자. 왜냐면 제가 일로는 많이 다녀봤는데 여행을 떠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솔로 하고 나서 네. 5월 16일 다 하고
3: 다 하고
2: 다 하고 연기 다 하고
3: 다 하고
2: 올해는 네. 갈 생각하지 말고 네. 올해는 안 되겠네.
3: 그러면 네.
0: 이러면 또 여행 언제가
2: 진짜 올해 또 활동 열심히 하고 네, 네.
3: 하고 가야죠.
2: 또, 네. 뭐 또 여행도 네. 하고 좋아요.
3: 가보려고요. 네.
2: 그러면 이제 요청한 선곡이고요. 앞으로 멋진 인생 살기 위해 마음먹은 나 자신에게 용기와 힘이 될 노래. 자, 종이 남매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0: 자, 누가 가져왔죠?
1: 이재리 가져왔고요. 연정의 사랑엔 용기가 필요해 가져왔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좀 이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베풀고 뭐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타인도 사랑해야 되고 이 환경도 즐겨야 되고 그래서 사랑에는 또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한 적 있나요? 먼저?
1: 먼저!
0: 오빠든 친구든 오호. 연하든
1: 먼저 한 적이
0: 근데 그, 먼저 왔죠?
1: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0: 규정은? 규정은 네? 뭐,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2: 예.
0: 먼저 고백하는 스타일?
2: 저는 먼저 갑니다.
1: 우와! 아, 네.
0: 나도 먼저 고백을 한다?
1: 네.
0: 까요. 아...
2: 어? 용기가 필요하니까 괜찮습니다.
0: 아유, 웃을 줄 알았는데
2: 거기서 음악이 싹 꺼졌어요.
1: 꺼지면서 이제
0: 다 꺼졌어. 다 꺼졌어. 네네. 자, 그럼 규정은 또 어떤 노래를 갖고 왔을까요?
2: 네.
0: 어, 지금 하면 이재리 누가 노래하래요?
1: 아 너무 신나서 그만.
0: 그래서 아니
1: 아 너무 신나서 그만.
0: 딱 노래가 올라오자마자 이재 씨가 눈이 찌덩그리지면서 너무 좋아서 행복했는데 어 규정 이거 누구 노래?
2: 저 이재리 님의 노래입니다. 네, Now Never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거를 음악 그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봤어요.
1: 아 정말요?
2: 그 비긴 또르릉 거기서
1: 네. 어.
0: 비긴 또르릉 아닌데? 비긴 또르릉이에요?
1: 비긴
0: 싱 어게인.
1: 아 제가 비긴 또로롱에 나가서
0: 아,
1: 이 곡들 불렀었거든요.
2: 네. 야,
0: 규종이를 의심하는 자체가 벌써 아니 비긴 또로롱 나갔다면 나온
1: 아,
0: 거지. 아니요 싱어게인이에요.
1: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0: 니네 둘이 얘기하고 있어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둘이서?
2: 전 거기서 봤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재림의 노래인지 모르고 아 되게 좋은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다라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노래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또 약간 이기적으로 제 노래 추천하는 줄 알고 처음엔 제 노래를 말씀드렸거든요.
1: 네.
2: 제 신곡 중에 선공개된 곡이 있어서
1: 네네.
2: 그걸 말씀드렸다가 아 이재림이 같이 나오시면 이재림 노래를 틀어야겠다고 찾아봤는데 제가 봤던 그 영상이 딱 이제 클립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림의 노래였구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사가 진짜 좋아요.
0: 그치 바로 Now or Never.
2: Never 네.
1: 이게 또 뭐, 멋진 인생 앞으로 이런 살아보자 나아가보자
2: 네.
1: 할 때 또 들으면 좋은
0: 그렇죠. 인생은 진짜 너무, 지금이죠 지금.
2: 지금입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래도
1: 맞아요.
0: 아니고 지나간 과거는 진짜 끝났어.
1: 네.
2: 맞아요.
0: 지금이 중요합니다.
2: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실제로 들으니까.
1: 감사합니다.
2: 이재림 라이브를.
1: 저 너무 영광스러워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0: 니네 둘이 자꾸 얘기 나누고 하고 보니까 친해질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분 선곡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철가루들이 맞춰주시고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노래는 SS501의 I'm your man
1: 기대요.
0: Your man 오랜만에 한번 듣고 올까요?

0: Your Man 듣고 왔습니다. 더블 S501 노래. 자, 오늘 더블 S501 김규정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이젤 오늘 그래서 종이 남매와 함께 오겠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마음먹은 나 자신에게 용기와 힘이 될 노래 어떤 분의 선곡에 나갈지 게임을 하기 전에 방금 우리 네. 규정 씨 뭐 하신 거예요?
1: 리액션이요.
0: 네.
1: 예스.
0: 아, 예스.
1: 종이 남매 이제 예.
0: 아, 예스. 약간 네. 뭐 종이가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예스. 옛날 강호동 씨 예능 스타일이라서.

0: 맞죠? 어, 엑스맨 네. 시절 아니에요?
1: 강심장을
0: 해야 강심장도 했었고
1: 어, 약한 심장이 되어 돌아와서
0: 너희들은 지친 자격이 없어! 어, 어.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2: 스타킹 아, 네, 스타킹 네. 이런 거
1: 스타킹
0: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도 외쳐보면서 가볼까요? 놀아라
3: 아고룰렛
0: 악어 이빨을 눌러서 물려야 노래가 나갑니다. 자, 누가 먼저 누를까요?
1: 네, 가위바위보.
0: 자, 우리 규종 씨가 이제 이겼는데 네. 선공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이재일이 선공하고 내가 후공하겠다.
1: 이게 뭐야? 걸린 사람의 노래가 나오나요?
0: 그렇죠. 어, 아. 물려야 돼요.
1: 제가 물려야겠네요. 이재일님의 노래를 틀려면 그렇죠? 저는 잘 물리는 편입니다.
0: 어, 그래요?
1: 저 잘 걸려 게임에.
0: 안 물리면 어떡하려고요?
1: 어, 이거는 뭐 이렇게 진짜 리얼로 하는 거죠.
0: 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0: 성공.
1: 네, 가겠습니다.
0: 말 되게 많네요. 성공하기 전에. 아니 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네, 뭐 하네 안 하네 누르네 안 해.
1: 자, 성공하겠습니다. 성공. 아, 네, 선.
2: 네.
1: 성공입니다.
0: 성공.
2: 공. 아직도 안 가셨어요.
1: 공격합니다.
2: 아직도 안 가셨어요. 네.
0: 이행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선. 성공합니다. 공.
1: 오.
2: 공격.
1: 공격.
2: 이제.
1: 자, 규정 갑니다. 아!
0: 델롬델
2: 됐다, 됐다.
0: 아, 느낌이 왔어요?
1: 아, 저 잘 물려요.
0: 와,
2: 네, 저 두 번 만에 물리셨어요.
1: 잘 걸려요, 벌써.
0: 아, 이번에 신곡도 반응. 5월 16일 노래 나온 신곡 제목은 말할
1: 네.
0: 수 있어요?
1: 아, 네, Simply Beautiful이라는 노래입니다.
0: Simply Beautiful.
1: 네.
0: 아,
1: 야, 영어 버전이 나와요.
0: Simply Beautiful.
1: 네.
0: English version.
1: Simply Beautiful. 네.
0: Okay, got it.
1: Thank you.
0: 자 이렇게 되면 네. 오, 야 규정 목적대로 네. 와 예상대로 Now or Never 이재일 노래가 또 나가게 되었고.
1: 나이스.
0: 야, 그러면 이 선물 받으실 분들 또 선곡표 올려 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노래 듣고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 이어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만일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면 그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갑갑함은 물론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거기엔 통신 기능까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감지기끼리 통신하거나 스마트폰과 연동돼야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과 실시간 소통하는 가스감지기는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부금학원 주말반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음악 퀴즈 풀어볼 거고요. 승리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을 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음악 퀴즈. 이것은 한국어 노래인가 외국어 노래인가? 한국어 노래 가사를 번역기가 외국 발음으로 읽어 드릴 건데요. 외국어 발음을 듣고 제목과 가수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맞추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규정군이 할 수 있는 외국어 몇 개 국어죠?
1: 저 일본어 하나 합니다.
0: 일본, 아 일본 오, 하나.
2: 그래도 영어도 네. 배우신다고 했는데.
0: 어, 일본 팬분들에게 일본어로 네. 니혼고데 하나시테 구다사이.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규정군 도모시마스. 今は金文永朝さんのラジオに今出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もたくさん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う
0: わ、ね、あ、재수없게 잘하시네요。
1: あ、いやいや、그래서 열심히
0: 아니요, 뒤에 그지 뭔가 드르르

0: 근데 네. 앞부분에 보통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마지막에 뭐라고 딱 마지막 마무리한 거예요?
1: 아, 또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했습니다.
2: 네. 이게 발음이 또 이렇게 느지막게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더 잘 너무 잘하고
0: 잘. 몇 년 공부 정도?
1: 저요. 이게. 저는 21살 때 일본 활동할 때 네. 일본에서 이제 살면서 네 아~ 활동을 해가지고 감사하게
0: 사는
1: 네.
0: 느낌이 좀 있었어 일본 할 때. 네. 우와. 하지만 오늘은 프랑스어입니다.
1: 오~ 아, 네. 네. 아, 몽줄.
0: 야, 음악 들어보세요.
3: 오늘 밤 마에이 밤 자쿠만 사엔갸그만 나네운 저다위 디바 디바 디디디디바.
2: 와우, 디바 디바 디디디디바.
1: 이름 맞 이름 하면 돼요? 저는 아는데요. 규종. 오늘 밤 마에이 밤 자쿠만 네 생각이 난 디바 디바 디디디디바.
0: 자, 노래를 정확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너무 지금 그 사람 따라했어요. 프랑스어 기계 말고요.
1: 아, 그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0: 네. 네. 자, 일단 가수 네. 누구의 제목 뭐죠?
1: 디바라는 노래고요.
0: 가수는?
1: 애프터 스쿨.
0: 자, 노래만 좀 딱 부르시면
1: 네.
0: 됩니다.
1: 오늘 밤 매일 밤 자꾸만 네 생각 나 나는 그때의 디바 디바 디디 디바.
2: 우와. 우와.
0: 네. 야, 정확하게 딱 한 번에. 자, 이번에 노래방 네. MR 퀴즈까지 맞춰버리면 2대 1로 끝날 수 있을 텐데.
2: 네.
0: 자, 들려드리는 노래방 MR을 듣고 네. 노래방 종종 가시나요?
1: 아, 좋아합니다. 혼자도 갑니다.
0: 자, 혼자도 갑니까?
1: 네네네.
0: 노래방 MR을 듣고 제목과 가수를 맞추시면 되고요. 음악 주세요.
2: 이자리.
0: 이자리는 먼저 왔고요. 지금 규정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솔직히 알겠나요?
1: 동요 나오나요?
0: 동요가 나오나고요?
1: 에, 안 나.
0: 이거 동요 아니에요.
1: 네.
0: 이분 동요라고 이분께 나중에 사과하실 수 있을 걸요?
1: 너무 아름다운 그
0: 목소리가
1: 멜로디가
2: 아주 나오. 예. 네. 따르다. 아이유 선배님의 마시멜로.
1: 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이 느낌 있었어요?
1: 예. 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딱 그런 음악이 그런 나왔잖아요. 그런 느낌. 마시멜로가.
0: 아. 마시멜로 아이유를 이즈리 마시멜로에서 이제 1대1이 됐습니다.
1: 네. 아.
0: 자, 이거 노래방 음악해도 쉽지 않죠?
1: 어렵네요. 네.
0: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노래 1초만 듣고 곡목과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1: 네.
0: 와, 이 노래는 둘 다 막상 막하가 될 것 같아요. 오, 규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2: 네. 네.
0: 이절도 가능하고. 자, 과연 어떤 음악인지 음악 주세요.
2: 아,
1: 전혀 모르겠는데요.
2: 어떡해.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0: 어떡해.
2: 다 맞다.
0: 어떡해. 이제는 갑시다. 이제는 딱 얘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다.
1: 네.
2: 세븐틴 선배님의 아주 bad.
0: 아주 bad.
1: 어? 아, 저는 정말 이런 거 잘 주워 먹습니다. 아주 nice.
0: 누구 노래죠?
1: 세븐틴이요.
0: 아, 정말 네. 잘 주워 드시네요, 그죠?
1: 네.
0: 네. 아주 bad 했습니다. 아주 불타는 사람 있었을 텐데.
2: 그러지 않고 이제 아주 nice.
1: 얼굴 너무 빨개지네요.
0: 근데 네. 1초 쉽지 않죠?
1: 쉽지 않네요.
0: 이제 딱 들어보면 알 거야. 뭐 그 원곡 네. 정답을 세븐틴 아주 nice 들어볼까요?
2: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0: 뭐야 뒤에
2: 어떡해.
1: 이게 있었군요.
0: 아주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 규정 아주 나이스. 5월 16일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규정. 제목이 Simply Beautiful?
1: 네.
0: Simply Beautiful. 오, 좋은데요. 오늘 2대 1로 역전승 맞네요.
2: 아,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오늘 승자 규정 씨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른 부금 의뢰에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그러면 아이유의
2: 마시멜로
0: 듣고 올게요.
4: Marshmallow.

0: 아이유 마시멜로우 듣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는 부금학원 주말반 이교시고요. 싱어송라이터 이제 SS501 김규정 총이 남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리액션이 네. 네. 나는 그 안 했으면 좋겠어.
1: 아, 그럴까요?
0: 예. 아까도 그지?
2: 힘 빠지는.
0: 아니 뭐 예 확실해지면 되는데 예. 네. 아니 그럼 제가 네. 여러분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릴게 팬분들한테도 제가 규정이한테 리액션 한다고 혼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아, 예.
1: 예. 속으로만 한다는 게 자꾸 어? 속으로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입으로 나와요.
0: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네. 거의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네. 아니 옛날에 예능할 때 이제 많은 분들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0: 알지 알지.
2: 이 정도만
0: 해도 하잖아. 아니 이 정도는 자꾸 찍고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규정아 리액션 하지 마 그럴 거면 이제.
2: 앞으로 저는 예. 같이 할게요. 예. 같이 할게요.
0: 그러면 두 번째 부금을 해서는 철가루 고주연님의 사연인데 이번에 우리 활기차게 규정씨가 읽어볼까요?
1: 네. 곧 인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0: 예.
2: 예. 예.
1: 수면 내시경까지 봤는데 예능에서 항상 내시경 끝나고 아무 말 하는 걸 봐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떨리네요. 검사 결과가 안 좋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건강검진 받기 2주 전부터 몸관리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즘 건강검진도 자주 받는 시기라고 하는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각종 병원 검사 전에 피하면 좋은 행동들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건강검진 전 괜히 떨리고 걱정되는 이 마음을 잠재울 브금 골라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0: 아 건강검진 전 진짜 그 기분이 묘하죠.
1: 네.
0: 혼자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대장 내시경 맞아. 했는데 만약 용종이 나올 경우 네. A, B
1: 네.
0: 안 나오면 다음날 술 마셔야지. 나오면 나 약속 있는데 약속 캔슬해야 되나. 아니야 잠깐만 뭐 그러는데 아니 그 내시경을
1: 네.
0: 비수면으로 했다고요?
1: 아, 네, 저는 비수면 바라서.
2: 진짜요?
0: 그 우리 흔히 네. 말하는 그 눈 뜨고 이제.
1: 네네,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2: 아, 헐. 네.
0: 시간도 금방 걸리고요.
1: 네네, 1분이면 끝납니다.
0: 그 결과 바로 나오죠.
1: 바로 보면서 하니까 그리고 보다가 이제 좀 안 좋은 거는 바로 알려주세요. 잠깐 제거할게요, 이러시기도 하시고. 꿀떡하면 들어가 있어요.
0: 네. 하지 마요, 자꾸 옛날 생각나요. 입덕하니까.
2: 아, 저 이제 가 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
0: 제가 얼마나 모델값 떨면서 했겠어요. 네. 막 원장님 저 죽는다고 했는데.
1: 저는 뒤도 비수면으로 하고. 네.
0: 와.
1: 그러면
0: 진짜?
1: 여기 안 그 대장 쪽에 약간의 그 펀치처럼 퉁 두둥 퉁 이렇게 치는 느낌 나거든요.
0: 난타.
1: 네. 네.

0: 그게 다시 별거 없어요.
1: 시계장 왜 이렇게 재밌어? 내시경 하나로 이렇게 와. 지금 아, 와.
0: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훨씬 좋아. 제가 3년 전, 4년 전 그때 비스맨 할 때보다 올해가 제일 좋았고 갈수록 좋아지겠죠.
1: 어, 네. 그렇죠.
2: 아, 저 이제 건강검진 올해 받아야 되는데 곧 네. 한번 도전.
1: 어, 나도 네. 근데 갑자기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2: 괜히 생기는데. 네. 아.
1: 일단 그러면 네. 우리 철가루 고주현님이 각종 병원 검사가 있잖아요. 그 네. 전에 피하면 좋은 행동이 있는데 요거 한번 유심히 잘 우리 한번 들어봐 주세요.
0: 피검사 예정이라면 기름진 식사는 피하기. 고지방 식사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확 끌어올릴 수 있고요. 혈당이나 다른 대사지표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검사 예정이라면 꼭 공복을 유지해주세요. 괜히 기름진 음식 먹고 폭식했다가는 평소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내 몸 상태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답니다.
2: 대장 내시경 전엔 붉은 음식 주의하기. 붉거나 보라색 음식은 장 점막세계랑 헷갈릴 수 있어서 검사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분제 드시는 분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철분제가 장벽을 착색시키거나 장 정결을 방해할 수 있어서 복용 전에 꼭 사전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0: 소변 검사 앞두고 물 안 마신다고요? 그건 노! 일부러 물을 안 마시거나 소변을 오래 참는 행동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수되면 소변 농도가 바뀌어서 일시적인 이상 수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평소보다 무리하게 운동한 직후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감기약 먹고 진료 가기? 잠깐만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나 감기약을 먼저 먹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료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열이 내려가거나 혈압 같은 수치가 달라지면서 실제 증상이 가려질 수 있거든요. 이미 약을 먹었다면 어떤 약을 언제 먹었는지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1: 와, 쭉 보니까 검진 전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르면 네.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맞아, 검사 결과 달라지면 그것도 재검해야 되고 본인만 이게 더 피곤하니까 폭식하지 말고 딱 보니까 뭐 기름진 거 딱 보니까 딱 알 것 같지 않나요?
0: 네네. 네, 안 해야 되는 네. 것들이 있네요.
2: 붉은
0: 네.
2: 음식 이런 거.
1: 맞아요. 근데 본인이 그 직접 다 보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봐도 그 잘 지킨 게 또 보여요? 깨끗하게 이렇게.
0: 어, 아니요. 저도 안 좋을 때가 있어서 어. 이제 약도 먹기도 하고 네, 선생님께서 주의사항 주시기도 하고 어. 근데 제 눈으로 보니까 조금 더 약간 더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어. 생겨요. 아, 아. 더 내가 잘 챙겨야겠구나 이렇게.
1: 그치 그치. 네.
2: 어, 아니 진짜 이게 저도 눈 뜨고 보고 싶은 게 항상 저도 문제 생겨서 전 내시경은 자주 봤거든요. 근데 항상 깨끗하다고 눈 뜨고 이제 나와서 검사 결과 들으면
0: 진짜
2: 깨끗하다고 하시니까
1: 깨끗한 라이고 깨끗하지 네. 않을까요?
0: 그걸 또 봐도. 직접 눈으로 보시면 곡 쓰는데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거예요.
2: 아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0: 이거 이제 처음
1: 곡을 몰랐어.
0: 아니, 처음 느끼는 감정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요?
2: 그 처음 느끼는 이 감정으로
0: 이런, 네.
1: 아니, 안녕하세요. 아, 비수면 내시경이에요.
2: 청량한 어, 네. 곡을 또
0: 젊은 거 관련된 네네. 이렇게
1: 오 약간 그죠 어떤 네. 맑음 깨끗함 어,
2: 이번엔 네. 진짜 그렇게 받아볼까 봐요.
1: 자 이제 요청한 부검으로 돌아와서 건강 검진 전에 괜히 떨리고 걱정되는 이 마음을 잠재울 부검 과연 두 분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음악 주세요.

0: 누가 이 노래를 갖고 왔죠?
1: 네, 규종입니다. QWER의 내 이름 맑음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전 제목 죄송합니다. 일단 QWER 분들과 팬분들께 죄송한데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고 QWER의 모든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목이 전 내일이 맑은 줄 알았어요.
2: 아 내일은 맑은.
1: 내일은 맑은.
0: 내일은 맑은.
2: 근데 내 이름이 맑음이었어.
1: 아 그러네요. 어쨌든 의미는 좋으니까 저 건강 검진 받으셔도 내일은 맑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정했는데 내 이름이 맑은 거네요.
0: 아 처음에 선곡되었던 스토리를 풀며 내 이름 맑음으로 스토리를 짜놨는데
1: 저는 내 이름 맑음 이건 줄 알고
0: 제목이 내 이름 맑음에서
2: 근데 내 이름이었어.
1: 내 이름이었네요.
0: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노래죠? 자 근데 옆에 분이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0: 이제 이거 누구 노래죠?
1: WS501 선배님들의 애인 만들기라는 노래고요. 네. 이 곡이 꽃보다 남자 OST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곡이 그 꽃남에서 구준표 씨가 그 금잔디 씨를 든든하게 지켜줄 때 많이 나왔던 OST를 좀 기억하거든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게 이 노래가 나오면 되게 든든해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만 들어도 약간 든든해져가지고 걱정되는 이 마음을 잠재워줄 부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또 이재일 또 센스 있게 또 WS501 노래 애인 만들기 갖고 왔는데 자 그러면 QWR 내 이름 말금 자 둘 중에 누구 노래가 나갈지 이번에도 철가루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본자 100원 골라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2: 레노.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2: 르노.
14: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5: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부금학원 주말반 이교시고요. 건강검진 전에 괜히 떨리고 걱정되는 이 마음을 잠재울 부금. 누구 노래가 나갈지. 자, 이번에도 게임명 외쳐볼까요?
16: 물어라 돌핀 룰렛.
15: 자, 이번엔 돌핀으로 바뀌었죠. 돌핀 이빨을 눌러서 또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는데.
17: 네.
15: 자, 이번에는 또 누가 먼저 성공을 해볼까요?
18: 이번에도 제가 먼저.
15: 자, 규정이가 네. 성공을 할까요?
17: 아, 제가 눌려야 되니까 제가 먼저.
15: 아니요, 그냥 이제 빨리 해주세요. 역대 제일 공격을 너무.
18: 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 네. 규정 진짜 은근히 시간 잘 끌지 않아요?
18: 아, 네, 저 걸려요 이거.
15: 아!
17: 네.
18: 자, 할게요. 가운데 할까요, 옆에 할까요?
17: 옆에요.
18: 옆으로 할게요.
17: 네.
18: 자, 하나, 둘, 셋. 오, 잘했어요.
17: 이제.

0: 이거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돼요?
1: 야 오늘 잠깐만 이재리 네. 골고루 나오게 하나씩. 되네.
0: 같이 같이 너무 좋아요.
1: 어 이재리 딱 물리면서 SS01 애인 만들기. 오 하트 뿜뿜. 자 노래가 나가게 됐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들도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규성 씨 오늘 어떠셨어요?
0: 아 너무 즐거운데 지금 가요?
1: 어 이제 끝났어. 아 근데 진짜 또 놀러와 네. 또 놀러와. 아니
0: 네 좀 더 네. 하시죠.
1: 옛날식 네. 예능 너무 재밌는데요?
0: 옛날식이니요? 옛날 저도 요즘 너튜브 보고 네 다 볼 거 다 보고 요즘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이 발끈 자체가
0: 없어서
1: 아니 아니야 네. 이거 뭐 돌핀 누르는데 시간 끌고 하는데 어 강호동 형 스타일 강호동 뭐 하나 하기 형 하기 전에 네. 저기 영상 편지 쓰는데 10분 걸리잖아요.
0: 네, 10분 걸리십니다.
1: 아 진짜 아, 우리 옛날 예능 하는 것도 생각나고 오늘 너무 너무
0: 네,
1: 재밌었어요.
0: 너무 즐거웠고요. 이재리님 이렇게 또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2: 제가 더 영광이었습니다.
0: 네, 또 이제 저 영철 형님을 따라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냐하면 또 5월 네. 16일 나오는 노래 심플리 비리프리 네. 영어 버전도 있다면서요.
0: 맞아요. 영어 버전 녹음할 때 진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언어를 한다는 건 진짜 마음을 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형을 네. 만났었어야지.
0: 네네.
1: 또 일본어 버전도 나왔고
0: 맞습니다.
1: 어쨌든 5월 16일 네. 우리 김규정 단독 공연도 하고요.
0: 네.
1: 라이브로.
0: 네네네.
1: 자 많은 사랑 받길 바라면서
0: 감사합니다.
1: 제일 좋은 감사하고 우리 두 분 같이 인사를 세워줄게요.
2: 네.
1: 오늘 하루
2: 오픈업
1: 지칠 때는 체어업 영철이랑
2: 제리랑
0: 규정이는
1: 이제 샤

0: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오
3: 온

0: 해도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걱정 없이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와, 저때가 진짜 좋을 때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요. 그런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며 함께 웃는 부모님을 보면 또 어르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좋겠다. 나도 저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고단하게만 느껴지는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부러운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찬란하고 사랑스러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언젠가는 그리워질 이 시간을 괜히 더 제대로 누리고 싶어집니다.